0: 자, 7월 16일 목요일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클린트 홈스의 Playground in my mind. 빠빠빠빠빠. 이거 노래 나올 때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맞박이 춤을 좀 춰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어제 이 노래가 BGM으로 깔리면서 이제 저희가 퀴즈를 냈었는데, 네, 오늘은 퀴즈 안 낼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 코망 있는 날입니다. 자, 랄랄랄랄라.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예, 전 세계 8억 달러 이상의 극장 매출을 기록하면서 흥행몰이 중이죠. 영화 속 장난감 캐릭터인 우디, 버즈, 제시 인형은 솔직히 저도 하나쯤은 갖고 싶던데 확실히 장난감은 아이들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바비 인형이나 다마고치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피규어를 모으고 커스텀 키보드를 조립하면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는 걸 텐데요. 말 나온 김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의 장난감 어떤 건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그냥 뭐 키덜트가 돼보는, 네, 그런 느낌으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 남편분이 사 모으는 뭐 이런 장난감들, 뭐 레고 세트,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좁아 터지고 있어요. 뭐 이런 아내분의 사연. 그런 제보 이런 것도 좀 기다려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 어디 보자. 저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청소기 모으고, 네, 가전제품 모으고 막 이런 걸 좋아했어서 집에 장난감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남달라.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한 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자, 나탈리 콜의 L.O.V.E.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오셨습니다. 게시판을 좀 볼까요? 박선숙님, 말랑 작가님, 사랑해님. 우리 신랑은 아니고 지인 신랑이 건담을 엄청 모은다고 방 하나라고 몰래 2억에 당근에서 용돈했다고 크크크크.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방 하나 정도를 이렇게 건담으로 꾸밀 정도면요, 여러분. 아무거나 안 사요, 막. 네. 되게 귀하고 좀 이렇게 내 기억에 남는 내가 봤던 작품에서 몇 년도 작품에 어떤 주인공이 타던 모델이다. 뭐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몰래 2억에 당

그래서 용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예, 남편이 알고도 지금 말안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나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유 모를 화가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구두 많이 모으고 이런 거. 그런 걸 쫙 해가지고 신발 방을 만들었어. 드레스룸 같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신발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내가 좀 평소 때 고가로 샀던 것들 혹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쫙 예쁘게 진열을 해놓은 거지. 근데 모든 구두와 모든 신발을 한꺼번에 늘 365일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구두 솔직히 모아봤자 힐 그거 신는 거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예쁘게 전 이렇게 디피되어 있는 것만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거. 근데 건담도 비슷한 거, 건담도 비슷하거든요. 남자가 건담 갖고 왔고, 야, 내 칼을 받아라! 야, 내 총을 받아라! 야, 방패로 막았지롱! 이러면서 막 인형극하고 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여러분들의 드레스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안 신던 지미추 신발을 몰래 갖다가 팔고 그걸로 용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미땡. 예, 지미땡. 죄송합니다. 지미땡. 아니, 저희 저거예요. 네네. 저희 촌, 예. 가족입니다. 예. 저희 가족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제가 지미땡이라고 해야 돼요? 물론 해야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방과 여러분들의 핸드백과 구두를 당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끼리끼리님, 알디님, 저희 남편은 장난감보다는 외로운 방구석 기타리스트인데 기타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물어보면 국산이고 싼 거다. 아는 형님이 주셨다. 진짜 거짓말 티가 팍팍 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타는요, 여러분. 물론 국산에서도 요새 그 메이드 인 코리아로 소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타도 뭐 일렉 기타가 있고 어쿠스틱 기타가 있고 클래식 기타가 있고 무슨 기타가 있고 뭐 베이스 기타가 있고 막 이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일렉 기타가 있고 기에다가 뭐 플러그인도 있고 플러그인으로 시작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페달도 해야 되고 어펙터도 달아야 되고 거기다가 뭐 앰프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앰프 플레이를 못하면 앰프에다가 꽂을 좋은 헤드폰도 있어야 되고 와이어 노이즈를 안 타려면 거기다 껴야 되는 와이어도 좋은 거 써야 되고부터 시작해갖고 기타가 많으면 그냥 아무데나 널브러뜨릴 수는 없으니까 렉도 사야 되고 렉 옆에다가 막 장비부터 곡을 써볼까 싶으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그거에 따라오는 PC나 그런 것까지 다 사야 되죠.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밝은 쪽을 볼 필요는 있죠. 밖에 나갔고 늦은 시간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친구들이랑 술 먹고 아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이러고 와가지고서는 한 새벽 1시에 술상 좀 봐와라 막 이런 거 안 하는 게 얼마야. 얼마나 건강한 취미예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이랑 술 먹고, 네. 저기, 뭐야, 저기 돈 그거 빌려주는 서류, 보증수고, 그래, 안 그러는 게 어디야. 기타 정도는, 예. 아티스트로 살게 해주세요. 무기님, 얼마 전에 남편이 짱구 대형 액션 피규어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눈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사실 그 짱구 제 겁니다. 우비 입고 있는 모습이 완전 귀여워요, 후후.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거예요. 큰 거. 대형 액션 피규어. 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술 취해서 그 KF땡 아저씨를 집에 모셔왔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사이즈인가? 짱구. 5672님. 우리 남편은 난을 키웁니다. 젊었을 때 난을 캐오더니 집이 좋아져서 난시를 분양받았고요. 요즘은 택배로 난이 하나씩 배달하고 있어요. 모임도 하는데 저보다 난이 좋은가 봐요. 그래도 취미 하나 있는 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요. 난 같이 무해한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너무 무해해서 할 말이 없다. 그죠? 밀초 집사님. 한동안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마론 인형. 구체 관절 인형에 꽂혀서 인형 옷이나 소품 만들어서 팔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흥미를 잃어서 딱히. 물론 요즘은 인형 뽑기에 미쳐서 어제도 3-4만 원 썼네요. 아휴. 한동안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밀초 집사님은 남자 부리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주변에도 어렸을 때 되게 희한하게 저희는 그 G.I.조라고 이렇게 관절 인형까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약간 그 조그마한 피규어 있어요. 예. 그거 모으는 맛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저기를 모으더라고요. 바비? 네, 그, 예. 그걸 모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약간 정체성이 궁금하다 했는데 그런 쪽은 또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이 친구가 나이 들고 나서 또 지금은 뭘 모으냐? 여자 명품 가방을 모아요. 오, 되게 신기해. 네, 근데 그런 쪽은 아니에요. 네네. 그죠. 추성훈 씨도 여자 이렇게 명품 좋아하잖아요. 막 가방이랑 이런 거. 파라나 구사님. 저기요, 제가 그대창 들은 지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을까요? 알려주시고, 저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앞으로는 방황하지 않고 매일 아침 9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중간 로고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8194님. 8194님 듣고 계시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좀 이따 로고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네, 환영 좀 해주세요. 8194님. 네, 여러분 환영 좀 해주시고요. YB 흰수염고래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듣고 올게요.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0: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가 좋아.
2: 쉿.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0: 윤종신의 팥빙수 0533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8194님 이제 아셨죠? 그대창 애칭 아셨죠? 네. 아기새입니다. 아기새. 나의 작은 아기새.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예. 8194 이렇게 그 뒷번호 네 개를 부르니까 자꾸 게시판에 죄수 번호 같다고. 죄수 번호. 아니면 그 영화 그 저기 추격자에서 예. 4885 너지. 뒷번호 4885 너지. 예전에 4885가 뒷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게시판 좀 볼게요. 6205님 알렉스 형님 저는 아직도 고무로봇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실려나 모르겠네. 저 국민학교 때는 고무로봇가 인기였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아래 구멍에다가 쇠구슬도 받고 그때 동네에 모여 놀았던 기억이 유유. 고무로봇? 고무로봇가 어떻게 생긴 거지? 고무로봇? 고무로 돼 있는 로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정형? 그런 것들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국민학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국민학교 끝자락이거든요. 국민학교. 예. 저희 때는 GI조 같은 거 모았고 그 레슬링 선수들, 예, WW 뭐 해가지고, 네, 헐코간 뭐 워리어 막 이런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걔네들 피규어들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산으로 나왔었는데, 예, 수입산가 가면은 걔네들이 막 있었거든. 근데 엄마한테 막 이거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무슨 소리야? 내려놔. 지금 지금 보온 도시락 사러 왔어. 그리고 보온 도시락 사가고. 그때는 국산 보온 도시락도 없었다. 에이, 여러분 그런 나라가 반도체 전 세계 1등의 기업의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얘기가 이렇게 간다고? 램틀님, 아 요즘 백화땡복 병이 예뻐서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단지 병이 필요해서요. 크크크크크. 그럼 안에 내용물은 어떡하시나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라고 분명 하셨을 거예요. 황호님, 초등학교 때부터 우표 수집을 시작을 했는데 고3 수능 끝나고 처음 해본 미팅에서 이상형이 그 아이를 만나서 두 번째 만남에서 수집한 우표를 주면서 4년 후에 결혼하자고 했더니 도망감. 우표책은 주고 가지. 가져갔어요? 아니 우표책을 못 받았다고? 예? 에이 설마. 4년 있다 결혼하자.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건담이야. 너 줄게. 그거를 왜 가져가요? 아니 우표... 에이 우표책을 왜... 그 가져간 양반도 재미난 양반이네. 그거 왜 가져갔을까? 봉씨님. 저는 탁구에 미칩니다. 탁구 동호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면 어디든지 참석합니다. 경기 벽제, 은평구, 은평구민체육관, 봉천동, 등천동 등등등. 근데 가는 곳마다 탁구용품을 잃어버려서 매번 새로 구입하게 돼요.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어제도 봉천동에서 탁구복 상의를 놓고 왔습니다. 왜 그런 거긴요.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탁구가 여러분 그 핑퐁이 돈이 많이 안 들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탁구채가 또 심화반 들어가면 비싸요. 예. 네. 생각보다 프로들이 쓰는 탁구채까지 보통 아마추어들이 쓸 일은 아닌데 네 채도 비싸고요. 생각보다 공도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뭐 돈이 많이 안 들어라고 하는데 셔틀콕 좋은 거 쓰려고 그러면 꽤나 비쌉니다. 예. 그렇고요. 예. 서정적인님. 그러고 보니 무엇에 푹 빠진 경험이 없는 것 같네요. 취미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에 푹 빠져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취미라.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평소 관

관심사나 간단하게나마 그런 것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또 집단지성, 집단지성 네 끝내주거든요. 자, 싸이의 예술이야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오겠습니다.

빅뱅. 제이님, 난 가끔 알렉스가 몇 살인지 궁금하다. 70년대생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거. 5060년대생들 세대를 시대를 너무 잘 알잖아 하셨습니다. 아, 아닌데요? 저 70년도 말생인데요. 79년생인데 5060 시대를 제가 알 리가 없죠. 아, 그럴 순 있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의 삶은 5060 선배님들의 어떤 한참 때일 테니까, 그죠? 맞아, 맞아. 아, 그 보온병 반도체 역사 때문에 그렇게 아셨나 보다. 예. 그때는 마호병이라고 했죠. 마호병. 예, 예. 이러니까 저대체 저 양반 몇 살인 거야? 하고, 네, 물어보시죠. 금메달님, 근데 이코망은 무슨 줄임말이에요? 코파곰님, 이코망 뜻은 뭐냐면 말이죠. 이코에 망고 들어간다요. 저희 게시판에서 가장 주의하실 분이 이분입니다. 코파곰님. 예. 자, Earth, Wind and Fire의 Let's Groove. 이건 조윤진님의 신청곡인데요. 요곡 띄워드리면서 저희 잠시 인사드리고 2부의 큰 것과 함께 돌아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0: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2: 예술인 기회소득
0: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2: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일보재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루 만에 급락해 또다시 7,000선을 내줬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4.45% 내린 6,960.5로 출발해 6,800선까지 밀리는 등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락세의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800선을 내주는 등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15일 닷새 연속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한 차례 야간에 공습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낮과 야간에 걸쳐 두 차례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결정지을 한방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지상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현지 시간 15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미국도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당정협의에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군 사관학교가 세계적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이 순탄하리라 생각한 적도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르면 이달 중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5: CBS
6: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오늘부터 다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호남 서해안으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도, 밤에는 영남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경남에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 제주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불쾌지수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북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춘천, 청주 31도, 광주 30도, 서울 32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0: 1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퀸의 라디오 가가. 음악은 마음에 안 식죠 님께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렸습니다. 로하맘 님께서요. 마호병 국민학교 크크크 우리 엄만 줄. 현숙 님께서 RD가 79년생인 거는 맞는데 1879년생이라고. 아니 자동차도 아직 없을 때인데 그때는. 그죠? 예. 윤혜 아빠님. 보험병은 코끼리표가 왔다였는디. 저는 RD보다 한 살 동생입니다. 그죠? 저보다 한 살 동생이면 원숭이. 예.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는 새롭게 탄생한 31호점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땡땡두부 익산점입니다. 간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몸에 좋은 식물성 칼슘, 특허받은 복합 미네랄과 주겸으로 건강한 두부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두부 메뉴 엄청 다양해요. 칼슘모두부, 경과두부, 올리브두부, 강생생강두부, 버섯두부, 곤드레두부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기새 인증하시고 만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또는 미네랄 생두유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예! 땡땡두부 익산점이었고요. 두부 요즘 저도 두부 많이 먹는데 네, 건강에 좋죠.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게시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많아요. 뭐 펜션도 있고 뭐 화장실 인테리어 그러니까 베스룸 인테리어 업체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뭐 음식점들도 많고 온라인 샵들도 많고요. 30개가 넘었으니까 정말 많겠죠. 체크해 보시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시고요. 할인 혜택 받으시고 다녀오실 때 인증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많이 많이 애용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야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그렇군요. 자, 게시판 좀 볼까요? 미니미니님. 남편의 취미는 다이캐스트 모형 자동차 모으기. 타는 포르쉐는 없어도 모형차는 10대 넘게 있어요. 언젠가 휴가차 독일에 여행가서 자동차 박물관들만 보고 왔다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한국 남자분들 혼자 오셨기 제가 다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취미는 왜 결혼 후에 생기는가? 이것이 궁금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네, 그래도 요런 취미는 결혼하고 나서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같이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는 요렇게 취미가 또 유지가 되는 건데, 결혼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점점 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취미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남자도 나만의 공간, 거기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나만의 그 아주 그 소확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침범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동안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하는 거야. 네. 뭐, 남자 자동차 좋아하는 거 뭐, 당연하죠. 예, 예. 진짜 차를 그렇게 모을 순 없잖아요. 예. 제가 어디 회장님이 아닌 이상. 그죠? 지리사님, 저도 배드민턴인입니다. 요즘 셔틀콕 한 통이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5통.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배드민턴을 안 치니까 모르는데 이거는 아마 그럴 거야. 이 셔틀콕 남의 거 빌려 쓰고 그러는 얌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 내가 셔틀콕을 이걸 안 갖고 왔네. 혹시 셔틀콕 남는 거 하나 있으세요? 이러면서. 네.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남의 거 빌려 쓰는 사람 있습디다 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라나 구사님. 아, 아까 그 파라나 구사님이시군요.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대창가 애청자분들을 부르는 애칭 아기새 들었습니다. 영어 수능 평가 듣기 할 때보다 더 쫑긋 세우고 들었네요. 네네. 저희 바깥에 계시는 우리 엔지니어님들 여보세요? 엔지니어님들 우리 여기 앞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려요. 네. 자, 7344님 50세 넘어서 즐기는 취미는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취미 생활하세요.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오히려 젊었을 때 한참 일해야 될 때는 그때는 취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도망갈 곳, 네, 그런 곳들이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 내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취미가 들어서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뭐 요즘은 건강 위해서 달리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러닝 엄청 많이 하시던데. 운동도 괜찮고,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취미생활도 오히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쁜 딸 마미님. 알디는 30대인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저보다 10살이나 아래지만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내 맘이지. 내가 DJ인데.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합니다. Die with a smile.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이거는 여목 서각 작가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뭐지? 뭔 소리지? 아, 밖에서 공사하는 거구나. 아.

운동할 기운은 1도 없고 설거지 했다 치자 세탁기 돌렸다 치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갈수록 안순환만 되풀이될 때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이 코망이다 여러분 쌀이 질러 DJ는 정신줄을 놓고 PD는 빈맥이 오는 극강의 텐션 받아들일 준비 되셨습니까? 즐길 수 없으면 여러분 피하세요. 오늘 상당히 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를 듣는 순간 팔다리가 따로 놀고 있고 어깨와 고관절이 탈골될 수 있으니 비상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고 과호흡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닐봉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습 후후. 자, 각오 되셨습니까? 오늘의 이코망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클론의 초련으로 얌전히 달려봅니다.

동네 노는 언니님, 목동에 지금 혹시 번개 치나요?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이코망입니다. 저희가 거대한 조명을 들여놨거든요. 3007님, 미로볼 거창한 듯 깨방정이네요. 이거 RD 닮아가지고 그런가요? 자, 에밀리맘님, 목이랑 어깨에 담 걸려서 한의원 가는 중인데 그래도 이코망은 포기 못하쥬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나을 수도 있어요. 좀 움직이다 보니까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코요테 순장!

오로라니? 오, 분위기 완전 나이스네요. 맥주 두 병에 땅콩 한 접시 기본에 25,000원. 자, 여기 도어입니다. 도어입니다. 세 분 내려갑니다. 세 분 내려갑니다. 예, 물 좋아요. 자, 옥주님, 종로에서 놀다가 택시 타고 이태원 소방서 골목으로 갔었는데 아, 나의 옛날이요.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노래 이어집니다.

하늘타기님, 알디 참 열심히 산다. 알았으면 좀 같이 놀아주라. 김현정의 멍 이어집니다.

빵빵한 오랭이님, 저 조명 너무 탐난다. 격하게 탐난다. 이거 엄청 비싸요. 저도 방금 흔들다가 알게 된 건데. 오, 제가 함부로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대마공예니, 얼굴 깜짝이야. 순간 보라 껐어요. 하셨습니다. 왜요? 같이 좀 놀아줘요. 정빈님, 밖에서 보고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에 커튼 쳐놨어요. 걱정하지 말고 신고 놓으십시오.

전혜성님, 아침부터 시장 바구니 다 던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나. 12분 있으면은 주섬주섬 주스러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던지지 마세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하시는 옛날 생각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노십시오. 엄정화의 포이즌 갑니다.

없는님 알디 여긴 발리 점점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 이 시간 할 줌마인 저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달리자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발리에서 듣는 이 꼬망이라니. 하쿠나 마타타님 다 돌려놔 니가 좋아 그게 나야.

저 오늘 혹시 방송 처음 오시는 분들이거나 보라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방송 원래 이렇지 않아요. 목요일만 이럽니다. 스페셜 리미티드 한정 에디션. 예, 목요일입니다. 자, 은꼬님, 호박 썰어 말리려고 소쿠리에 널고 있는데 소쿠리가 LP판인지 호박이 도너판인지 신나게 돌리고 있네요. 나 언제 일해야 하는지 요거 끝나면 일하시면 돼요. 이정현의 와 달려봅시다.

3007님 어둠 속에 RD의 건치가 빛이 나요. 건치도 조명이네요. 이가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3857님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막 흔들어 흔들어 내가 흔들려 하셨습니다. 3432님 이 시간은 외출 금지입니다. 모든 일정 올스톱. 대한민국 최고의 DJ 알렉스 만세. 자, 조성모의 다짐 달려봅니다.

집순이님, 근데 평소에도 이런 방송인 줄 아는 게 뭐 어때요? 이 코막이 창피하세요? 약간요. 약간 창피해요. 약간. 홍사랑님 오늘 텐션 어쩌라고 이래놓고 어디 가요 하셨습니다. 저도 집에는 가야죠. 일단 놀고 봅시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도망가자.
2: 스페이스 어디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네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창피하다 그랬더니 화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이게 창피했으면 4년 동안 했겠어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싫고도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헤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물가 안정이 필요한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돼 경기 부양 필요성은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8월이나 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상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시장 발동 이후 1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10시 20분쯤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 현재 코스피는 6.7% 내린 6,796.17을, 코스닥 지수는 4.33% 하락한 793.54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감한 집중적 투자로 기존 분산 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초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7도, 습도는 78%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3: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3: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4: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0: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시인 안도현 씨는 나무에 대한 시를 쓰기 위해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자리로 가서 서 있던 시간만큼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무가 되어보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가지를 벌리고 잎사귀를 매달고 온갖 벌레도 기꺼이 품으며 종일토록 매미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는 심정. 비도 해도 피하지 않고 온종일 받다가 피하러 온 누군가의 그늘이 기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 여름날 푸른 나무 같은 노래로 함께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카더가든 나무.

0: 가득가득 나무. 나무가 요즘 너무 고맙습니다. 시원한 바람, 시원한 그늘, 공기도 맑게 해주니까 좋아요. 여름나기님 보내셨는데. 맞아요. 여름에 나무만큼 고마운 존재도 없죠. 그늘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내리는 비도 가려주고. 노래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좋은 노래로 달콤한 쉼을 선물해 드릴게요. 어서 어서 랄랄라 그늘에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별빛나라님께서요. 아단 끝나고 딴 방에 가지 않고 원경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 잘했죠?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젓가락 퀴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랄랄라 선물 보따리 풀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가시죠. 한반도 이륙님, 방송 시작 후 한 달이 넘었네요. 아닌데 하고 보니까 정말 한 달이 넘은 거 있죠.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텐과 펀치가 함께한 Every Time Crush Beautiful이었습니다. 영월로 휴가 왔어요. 비가 오고 난 후 숲 오솔길이 너무 시원합니다. 매미소리 정겹네요. 8894번님. 제헌절이 휴일이 돼서 이른 여름휴가로 출발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4693번님. 7월 17일이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에요. 제주도로 다시 여행을 갑니다. 얼마 전 시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이사 보내드리고 마음이 좀 먹먹한데 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행복한 날을 보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랄랄라 커피 보내드립니다. 부다요새님, 시작하는 밤에서 목소리 듣다가 대낮에 랄랄라를 진행하시네요. 자정에 듣던 음성이 귓가에 맴돕니다. 늘 편안함을 주시는군요. 오전 11시에도 편안한 목소리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하시고 기분 좋게 오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3082번님, 항상 원경님 목소리로 힐링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주 못하지만 언제나 조용히 청취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잊지 말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알죠, 알죠.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죠. 하지만 이렇게 가끔 인기척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백원경의 랄랄라 CBS 라디오 늘 듣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요. 장미지기님, 토요일 남편 생일인데 늘 장미농원 온실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며 열심히 사는 가족의 우산이 되어주는 당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쑥스러워서 랄랄라 통해서 작은 마음을 전해요. 윤하의 우산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장미지기님께 커피 전하고요. 마음 담은 노래도 전해드립니다. 마이티마우스 백지영의 사랑이 올까요까지 듣고 젓가락 퀴즈 만날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맛있는 퀴즈, 랄랄라 젓가락 퀴즈. 지금 들려드릴 이 음식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원래는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름 별미로 유명해졌죠. 더운 날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평양 함흥 같은 지역 이름이 붙기도 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가 필요할까요? 두 글자고요. 물이냐 비빔이냐, 이 선택지가 늘 고민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음식에 또 빠지면 아쉬운 김치 선물 7분께 드릴 거고요. 랄랄라 커피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쿠코의 전설님 청하신 곡이에요. 리센 닐 러브 어택.

오늘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먹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끝까지 듣고 가셔야죠. 어디 가세요? 2004님은 존박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젓가락 퀴즈.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여름 별미입니다. 8899번님 처음 보내보는데 저는 고민 없이 항상 비빔입니다. 거기에 계란은 필수죠. 더운 날 시원한 선곡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비빔이냐 물이냐. 4410번님은 반반으로 드신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코르티스 레드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와, 오늘 정말 정답 많이 보내주시네요. 이거 먹고 싶다고. 3023번님, 등골에 땀이 흐르는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급 땡기는군요. 비빔에 육수 추가요. 4082번님, 어제는 삼계탕 먹고 오늘 점심은 뭘로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서 12시 땡 하면 달려가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냉면이었습니다. 7344번님은 저는 물 비빔 고민이 아니라 식초 넣을까 겨자 넣을까 말까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함흥이냐? 아니면 평양이냐? 식초 겨자냐? 물이냐 비빔이냐? 계란 먼저 먹을까 말까?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 또 우리를 맛있게 해주는 냉면이었습니다. 0365번님, 같이 일하는 여사님 덕분에 랄랄라를 알게 되었어요. 매일 딱 맞는 선곡 덕에 일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답, 냉면 하셨고요. 이마야님, 우리 10살 된 손녀가 면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특히 냉면을 좋아해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면 학교 갈 맛이 난다고 신나서 등교하거든요. 손녀랑 물냉면 먹으러 가야지 내일은. 내일 계획도 완성하셨고요. 0350번님, 여름이면 쟁여놓고 먹는 냉면, 비빔이 좋습니다, 저는. 원경님 목소리도 좋아요. 차차 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죠? 정 들면 안 되는데. 5953번님, 일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딱 제가 좋아하는 냉면 만들어주는 엄마가

최고죠. 오늘 점심 냉면 당첨입니다. 커피 모바일 쿠폰 많이 많이 나눠드릴 거고요. 김치 선물도 갑니다. 이곡 역시 많이 청하셨어요. 명카 드라이브 냉면.

청취율 조사 결과 A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맞는 시험, 그런 기분인 거 있죠. 4624번님, 와, 드디어 청취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11시부터 12시 백원경에 랄랄라 청취한다고 얘기했어요. 저 잘했죠? 항상 청취하겠습니다. 약속. 와, 정말 힘나네요. 감사합니다. 백꽃님님도 어제 친한 동생한테 백원경에 랄랄라 카톡으로 보냈어요. 함께 커피 마시며 들었는데 선곡이 너무 좋다고 레인보우로 갈아탔습니다. 랄랄라에 힘을 보태봅니다. 힘이 불끈 납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처음 접합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재밌네요. 향기로님. 그렇다니까요. 이게 은근히 스며드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죠. CN블루 사랑빛.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유희열의 곡 심재평이 노래한 여름날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0: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세계가 AI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며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선 불법과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특화 독자 AI 모델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유출사고 조사체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견인데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혜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1년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나아가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1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물 한 잔 마시려다가 방금 시작한 축구 중계에 시선이 붙들려 90분을 홀린 듯 보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결승에 오를 두 팀이 가려졌으니까 월드컵도 이제 정말 막바지고요. 2026년 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문득 실감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 같지만 계절의 흐름을 유독 선명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능수화는 여전히 한창인데 어느새 배롱나무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과일 가게 명당 자리의 주인공이 참외에서 수박으로, 수박에서 복숭아로 완벽하게 교체됐는데요. 올여름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난 거니까 기억에 남는 싱그러운 장면들 차곡차곡 모아봐야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거 물소리 맞죠? 니코의 Here I Am으로 유지수의 피송 문을 열었습니다. 계절이 흘러가는 걸 어디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그 사람의 취향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죠. 꽃이나 과일로 계절의 변화를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러브버그가 사라지더니 매미 소리가 요란하다.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곤충에게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좀 있으면 진짜 그런 귀뚜라미 울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한 달 가까이 우리를 들뜨게 했던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오늘 새벽에 치러진 경기로 결승전에 오를 팀이 가려졌습니다. 이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동안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던 관중들의 떼창, 노적기 응원 등등 잊지 못할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2026년 여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자, 목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2: 콜레

뽕마레님. 오늘 장거리 배송이라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CBS 레인보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까지도 들을 예정인데요. 좋은 음악,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내일 제원절 공휴일 앞두고 바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내일 빨간 날이니까. 해피송은 생방송으로 만납니다. 라붐의 OST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였고요. 또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까지 전했습니다. 연숙님이 요즘은 황도, 백도, 복숭아가 맛있네요. 복숭아의 계절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군요. 복숭아 맛있게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고르기 어렵던데. 주관적인 자기님,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왠지 기분이가 좋고 왠지 여유가 넘치는 이유는 내일이 빨간 날이라서. 자,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왕서방님, 오늘 블랙 의상이 굿이라고. 방탄소님도 블랙이 예쁘네요. 피로와 요나님도 블랙이 잘 어울리신다는. 프리지아님, 블랙 스완이신가요? 잘 어울린다는 제 예상과는 다른 이런 반응. 너무나 어색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위아래로 검은색 옷을 입으면서 이게 되게 얇거든요. 시원해요. 색깔은 검지만.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면 다들 또 까마귀냐, 긴말이냐, 짜장면 드시러 가느냐, 한 말씀 다 하시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타났는데 좀 낯섭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자,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은 목요일.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알파벳 O,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찾아봅니다.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오아시스? 오아시스 괜찮죠? 자,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뮤지션이 떠오르는지, 또 얽힌 사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피송에 전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지금부터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마이클 런스트락이에요. Take me to your heart.

6427님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나오는 노래마다 너무 좋고 지수님 해피송 상쾌하다고. 벌츠의 Turn Turn Turn이었고요. 마이클 런스트럭의 Take Me To Your Heart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는데요. 6618님 드디어 지수님 저 받았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두 개 물어보네요. 신기합니다. 98.1 지수님의 해피송을 외쳤다고. 아, 인증샷까지 찍어주셨는데 두 개로 물어보나요? 어쨌든 우리 두 개 안에 들었으면 됐다. 감사하고요. 9288님 오늘 오전에 드디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님의 해피송 듣는다고 했죠? 하시면서 계속 좋은 방송 부탁한다고 또 블라블라 얘기하셨는데요. 와, 완전 감동의 쓰나미, 감동. 물결이 밀려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가시니까 이제는 다들 받으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618님, 9288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전할게요. 기분이다. 오늘도 커피 쿠폰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함께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목요일. 오늘은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찾아봅니다. 알파벳 O. 3951님, 오타완의 hands up, 이어, 디스코. 좌로 찌르고, O로 찌르고 하셨는데. 파이프라인님, 그리고 맞짱님은 올리비아 뉴튼 존의 곡을, 특히 제나두를 파이프라인님 신청하셨고요. 영실님은 올리비아 투상의 Eden is a Magic World. 1972-4778님 등등 오지 오스본도 많이들 청하셨어요. 4778번으로 예전에 황인용의 영팝스에 엽서를 보내서 당첨돼서 받은 앨범이 Blizzard of Oz였죠. 아직 갖고 계세요 이거? 메이플피카님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허니비, 머라이어 박님은 올리비아 Fly Me To The Moon, 가수팬님 옥동자 하셨는데 옥동자라고요? 옥동자는 저 앞에 구멍가게에서 찾으시면 되고 오미잔 옥동, 오미자.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커피 원 플러스 원은 오늘도 계속된다. 오늘의 알파벳은 O, 알파벳 O입니다. 먼저 들을 곡은 이 곡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드라고스테아 딘테이 오조 내 곡입니다.

노래 노츠님 아웃캐스트 헤이야였고요. 프랑스 뮤지션이죠. 프랑스가 스페인이 질 줄이야, 그죠? 스페인이 수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바페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 어쨌든 오펜바흐의 카츠였고요. 그 전 곡은 이 커피 잘 사주는 누나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오존의 애드라고 스테아 딘데이까지 세 곡이었어요. 항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애플리오님 또 맞짱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전하고요.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아 역시 피그말리온님 또 옹이님 연숙님 등 오아시스의 곡. 사연은 없지만 힘이 되는 노래 가끔 찾아 듣는데 듣고 싶다고 하셨고 화곡동 김밥님. 아 김밥이 온다 남 같지 않네요.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5335도 분덜리님은 오프스의 Flying High. PKT님은 Orchestral Memories in the Dark의 Dreaming을 또 보람님은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어지는 곡, 아, 피그말리온님, 마리안숙, 라운맘님 등등 신청하신 바로 그 곡입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고향 행복에는 Our Lord said go spiders in the sk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캔디핑님, 딸기산도님, 오션컬러씬의 Up on the Downsid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현재보다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 지속과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반대 매매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별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0: 추위 등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여 만에 인상한 가운데 외국계 기관들은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에 대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정이라면서 한은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고 유가 하락 여부도 중동 분쟁이 좌우되고 있다며 약한 원화,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추가 금리 인상 근거를 강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 다만 8월 연속 인상은 물가 상황이 뚜렷하게 악화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 응답은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은 55%로 집계됐고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요란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구호나 지역균형 논리만으로 국가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전력, 용수, 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를 대통령이 유인했다는 건 강제적 시장주의 정권의 행태라며 시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정부 주도 산업은 정권이 바뀌면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욱 의원은 입지 선정이 기업의 자유 의지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지역 균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자칫 호남 지역의 희망 고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에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여야 원내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임을 고려해서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내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최정원입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헤일리님, 와 너무 좋은 곡입니다 하셨는데 시술사님이 신청하셨고요. 오케스트라 메메브리스 인 더 다크의 If You Leave 였습니다. 우리 0853 영미님은 어제 초복이라 이틀 동안 영게, 닭을 1,000마리 완판하고 오늘은 아침 7시 반부터 혼자 일해서 3개조 시켜 먹고 있습니다. 아, 이젠 다 드셨을 것 같은데. 와, 어제 오늘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짬보님, 지금 언해피합니다.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비용 발생하고 보험서류 제출하려는데 뭐 요구사항 이렇게 복잡한지요. 어렵네요 하셨고. 여름에요?

0: 세상에. 얼른, 근데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지. 여름에 샤워도 많이 하고 좀쓸 일이 많잖아요, 수도가. 비공개로 저는 청취율 조사인 줄 알고 공이 삐리리 삐리리 떠서 받았는데 대출 전화. 지수님 어좀 좋아요. 크게 지수님을 외치고 싶었는데 누가 나좀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크고 작게 마음이 아픈 분들 세 분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커피 사수는 잘 사주는 누나의 커피 원 플러스 원 이벤트 2부에서도 이어지고요. 2부 주제는 한여름의 소리입니다. 여름철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소리, 뭐 매미 소리, 모기 소리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라떼는 수박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두부가 왔습니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요. 한여름의 소리 하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제 방학이니까 또 아이들 소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햇님이들은 한여름의 소리, 여름의 소리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stand up. I walk. Yes, I walk. Can't see the sky, but I feel.

숲속 우주님. 남편이 회사에서 자꾸 톡이 오는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어디 갈 거냐고 10분 단위로 자꾸 물어옵니다. 답할 때까지 일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디 아침 일찍 코스바람 쐬고 올 만한 곳이 없을까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삽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숲속 우주님. 일단 너무 좋은 곳에 사시는데 주말에 비 온다던데.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이 5분마다 톡이 또 올 것 같긴 합니다. 리차드님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영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올리비아 투상의 Eden is a Magic World. 또 머라이어박님, 데이비 포스터, 올리비아 뉴튼 존의 The Best of Me. 또 취몽님, 1972 해숙님, 넌나 좋아해, 봄봄님 등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까지 전했네요. 우리 숲속 우주님께 커피 쿠폰 보내고요. 아시죠? 커피 1 플러스 1이다. 오늘은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여름의 소리입니다. 여름에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좋은 일 님은 아이스 깨기. 아 이건 제가 줄 잘 못한 이거 약간 뭐가 좀 이거 아닌데 아무튼 1960년대 후반쯤 아이스박스로 짐작되는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던 그 오빠 낭낭한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난다고 하셨고요. 우리 진우님은 여름하면 소독차 소리죠. 어릴 때 참 많이 따라다녔는데 지금 제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독차의 윙 그러니까 모터 소리인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모터 소리. 1657님은 천둥 번개 소리요. 아, 또 뭐 장대비 쏟아질 때 어릴 적에는 정말 무서웠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면 아이고 어디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쓸데없는 걱정을 해봅니다. 왜 쓸데가 없어요. 다 이웃을 생각하는 예쁜 마음신데요. 아들만세님은 저희 집은 여름마다 가족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옥수수 뜯어먹는 소리. 어떻게 뜯어 드시길래 소리가. 제가 옥수수를 엄청 좋아해서 여름만 기다리는데 우리 집 네 남자들은 정말 아들만 셋이나 남편까지 포함해서 아들만 셋인 줄 알았더니 진짜 아들내미만 셋인가 봐요. 어쨌든 싫어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옥수수 먹는 거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새끼 옥수수만 준다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정말 안 좋아하나 보다. 덕분에 편안하게 하모니카 불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냥 옥수수도 좋아하고 요즘 초당 옥수수밥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내가 먹지 않아도 옆에서 계속 보기만 해도 약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유 또 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 내가 먹는다 이런 느낌. 아 근데 옥수수는 괜찮은데. 0820님은 여름이면 역시 매미 소리죠. 매미 소리가 우렁차면 덥다는데 이거 맞나요? 더워서 사무실에서 운동하면서 어제부터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매미는 일단 개체가 크니까 울림통이 크니까 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무실이길래 더우면 사무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까? 4413님은 저희 동네에는 요즘 트럭에서 토마토가 왔어요. 찰진 토마토. 아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될 거예요. 아 오늘 좀 안 되는데. 이 매미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낮이 아주 소란하답니다. 아 더운데 장사하는 분도 진짜 고생이시고요. 그죠? 여름은 좀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생동감이 넘치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토마토인지 뭔지 아무튼 저희 동네 그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러 나갔는데 잠깐 그 아저씨께서 장사하시는 아저씨께서 비우셨나 이걸 틀어놓으시는 거 어떻게 그 당연하지 그걸 계속해서 육성으로 하시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해피초이님은 여름의 소리는 뭐니뭐니 해도 캔맥 따는 소리 아닐까요? 열심히 일한 뒤 퇴근해서 시원한 캔맥에 치킨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달칵. 아, 이 시원한 소리.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나 봐요. ASMR로도 이 소리만 찾는 분들이 계신다네요. 자, 잘 좋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는 여름의 소리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은 여름의 소리 하면

9386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여름은 살얼음 소리 후루룩 후루룩 냉면 먹으러 갑니다. 살 얼은 냉면을 드시러 가신다는 9386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옵스프링의 Hit That 웅이님 또 1182님이 청하셨고요. One Republic Love Runs Out 졸리나님 또 부스의 Flying High 전했습니다. 0804413님께도 커피 1 플러스 1으로 드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여름의 소리입니다. 4564님은 옹기종기 모여서 수박 한 통 잘라서 화채 만들어 먹는 그 사각사각 수박 베어 먹는 소리요. 뱃속까지 시원하죠. 또 왜 잘 익은 수박 딱 할 되면 쩍 하고 갈라지잖아요. 그것도 또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죠. 마오리님 얼음을 아그작 아그작 씹는 소리. 1874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이스 라떼 시키신 분. 아이스를 정말 많이 듣게 된다고 여름에는. 일일 일잔 오늘도 저는 얼음을 사랑합니다. 집에 얼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집에도. 9028님 또 데이비드님은 여름에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참 그 앞에서는 시원한데 실외기 뒤쪽으로는 얼마나 덥고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없으면 안 되죠. 은선님은 뻐꾸기 소리. 뻐꾸기가 다 있나요 동네에? 도로시님 특대님은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요. 특대님은 밤마다 집 앞에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개굴개굴 난리도 아니라고. 7952님은 심지어 맹꽁이가 요즘 그렇게 울고 있다고. 아, 살아있네. 순규돌대님 밤마다 요즘에 홍제천을 뛰는데요. 홍제천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로코홀릭님도 바람도 물소리도 어제는 늦여름 같은 시원한 밤이었다고. 천변에 물이 많이 흘렀다. 비 온 뒤라서. 예술호님은 계곡물에 점프해서 첨벙 하는 소리. 아 이거 수영장에도 그죠. 0248님 저는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항상 여름의 파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하셨는데요. 올 여름에는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여름 바닷가에서 쫄석쫄석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시면 여름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가 아마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ASMR로 듣는 걸로. 자,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성 뱃살님, 화곡동 김밥님, 오티스 레딩이에요. Sitting under the dock of the bay.

오션의 Put Your Hand in the Hand 였습니다. 3645님이 여름하면 소쩍새 소리죠. 소치 작다에서 오는 소리죠. 소쩍소쩍. 아, 우리 3645님을 위한 곡이에요. 메이플 피카님 신청하셨고요. 올리버스 피처링은 플로바이다. 트러블 메이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 오타만의 디스코 남기고 저는 올라갑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GDI 13.2%라는 그런 수치가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통화 정책을 펼 때도 당연히 반도체 가격을 좀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긴축으로 인한 취약차주 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해 채무 조정과 같이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적합한 것 같다며 정부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긴축으로 재정 확장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게

0: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재정정책이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면 결국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해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일 위원장은 유통 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고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소 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 조사와 같은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 3분기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 산업 청년 선호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 양질의 민간 공공 일자리를 20만 개 이상 발굴하고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등도 담길 전망입니다.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 자료를 공개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의혹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2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7월 16일 목요일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미한 첫 번째 트랙 써니힐이었어요.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붕디 붕부라붕붕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두근두근 목요일이에요. 왜냐?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주말을 맞이해서 이 연휴 어딘가로 훌쩍 떠나는 봉팔님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일 때문에 그냥 회사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조금 여유로운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봉팔님들 혹시 이 시를 아시는지요? 마침 오늘 노라봉 선생님이 비면에 이구동성으로 나오시는데 평소보다 좀 일찍 나오셨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 시를 좀 읊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라봉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따 비면에 나와야 하는데 시 잠깐 읊고 갑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이따 만나요. 아디오스.
0: 노라봉쌤 고맙습니다. 뭐 이 시가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시죠? 킴벌리 커버거 씨. 킴벌리 커버거 형님의 시인데요. 한국에서는 시인 류시어가 엮은 잠언 시집에 소개가 되면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절이겠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자, 오늘 A면 사연과 신청곡 때의 주제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이 시간 봉팔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너 지금 그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려는 모양인데 큰 기대 말아라. 인생 역전 아니고 인생 여전이다. 준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다이어트 한다고 회사 점심시간에 샐러드만 먹고 있는데 그냥 먹어라 등등. 행동이 되어라.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로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과거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받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봉팔님들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죠.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광고주네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9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관절 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있고요. 오늘은 사연과 신청곡 데이 A면 주제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921번님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A면을 전체 관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결국 다 지나갔지라고 말하셨어요. 일곱 글자로. 결국 다 지나갔지. 제가 A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A면 오늘 이걸로 지금 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결국 다 지나갔지. 커피 쿠폰 921번님께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식 얘기를 하셨습니다. 송이호이님은 그 주식으로 부자 안 된다! 미련하게 그 주식을 반려 주식으로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그 바보 같았던 나의 모습. 그냥 그걸 그렇게 뭐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답답해하던 나. 1201번님, 너 그때 가방 사주고 옷 사준 그 여자 너 배신할 거야. 지금 그돈 아껴서 너를 지켜준 지금의 여자에게 투자하라규. 1201번님, 지금의 여자가 아내분이신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뭐 과거보다 지금이 더 수입이 조금 더 괜찮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아내에게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권님은 당장 내려놔. 너그 바지 안 입어. 밝은색 도전해보자 하고 사서 들어갈 거지만, 야, 지금 환불하러 매장에 다시 왔잖아. 좋은 말할 때 지금 결제하려는 그흰 바지 내려놔. 지난 토요일 설레며 쇼핑하던 나에게. 액션권님께도 커피 쿠폰 한잔 보내드리고요. 참, 그래요.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서, 아유,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쇼핑 간대요. 그러면 쇼핑을 뭘 입고 가요? 입을 옷이 없는데. 백화점에 옷 입고 갔는데, 입을 게 없어서 사야 한대요. 근데 막상 옷장을 열어보면, 아니, 이렇게 옷이 많은데. 이미 옷 많아요, 우리. 옷 없는 거 없어요. 다옷 있어요, 우리. 지금 옷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0년 살수 있습니다. 꼬마 마녀님, 과거의 나에게 제발 좀 즐겨라. 돈 100원, 1000원에 전전긍긍 아끼다. 정말 똥되는 그런 케이스 겪지 말고 제발 네 삶을 즐겨라. 제발 좀. 아, 진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마 꼬마 마녀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꼬마 마녀님께 그 얘기 해주더라도 그 과거의 꼬마 마녀님은 똑같이 살 거예요. 지금의 꼬마 마녀님은 과거의 꼬마 마녀님의 이 똥꼬집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칼렛 조유님, 우리 아이들 돌반지들. 아, 여기까지 읽었는데 벌써 슬프네요. 엄청 많았는데 기념으로 몇 개만 남겨놓지. 왜다 팔았니? 과거의 주인아, 그걸 왜다 팔았니? 그게 썩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냥 냅뒀어야지? 그러게요. 그때는 또그 돌반지 팔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이 현금으로 여기다가 욕을 사면 더 불어날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이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래요. 우리 혹시 지금 아직 금반지, 돌반지 안 팔고 잘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갖고 계십시오. 진짜 위급할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그거 파는 겁니다. 웬만하면 팔지 않고 이제 당연히 내 자식에게 줘야죠. 슈프림 팀 듣겠습니다. 피처링 영준이에요. 그땐.

에픽하이 피처링 용진 Love Love Love 그 전곡 슈프림 팀 피처링 영준 그땐 그땐 그땐 한 단어 세 번 반복 시리즈였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어 이야기 희나비맘님 결혼이 이런 거였더라면 그냥 혼자 살걸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하시는 분 치고 진짜 혼자 살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시죠. 그래도 나름 행복하시잖아요. 그쵸? 커피조아님은 과거의 나에게 선크림 좀 잘 발라라. 나중에 피부과 건물에 벽돌 하나 놓아드리지 말규. 선크림이 이리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과거엔 선크림만 잘 발랐어도 피부과에 돈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건데 뭐든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 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트로트 가사에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는 가사가 많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피부도 마찬가지다. 김재겸님은 주위에서 코인 한다고 할 때 말리지 말고 몰래 혼자 투자해. 혼자 투자한다고 잘 될까요? 특공님은 돈 좀 빌려주지 마라 제발 좀. 주위에 좀 많이 빌려주셨습니까? 아, 참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못합니까? 그쵸? 그 돈 다 지금 모아놨으면 꽤 되는데 아유. 5267번님은 봐라 봐라 뭐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봐라 봐라 40 넘어 살찌는 거 그리도 조심하랬는데 너 절대 살 안 찐다며 생각 없이 살더니 지금 살 어쩔 거니 딸내미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이어트 해라. 나이 들수록 살 빼기 더 힘들다. 지금이라도 관리해야 무릎도 안 아파. 딸내미 꼭 수능 끝나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능 전에도 다이어트는 할 수 있는 건데요. 또 핑계대고 계신다. 예? 나중 되면은 애기 수능 끝나고 나서 애기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제대로 시작해라. 그러고 나서 애기 이제 결혼식이다. 결혼식 전에는 살 빼야 된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저 어제도 줄넘기 1000개 했습니다. 1000개 했어요. 이봉규 답지 않죠?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증 영상 없으면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요. 뭐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 전개하는 거. 옥주님 아들 셋을 육아휴직 안 하고 키운 나에게 지금 생각하면 휴직 좀 할 걸.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이

0: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육아 없이 꼭 갈 거야. 옥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이야기고요. 밴쿠버님은 과거의 나에게, 타고난 불안으로 전전긍긍했던 과거의 나에게, 통제가 불안을 상쇄시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불안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과거의 나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불안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안할 땐 그저 기도하라고.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유나의 우리 두 그룹 신청해요. 밴쿠버님께 커피 쿠폰 제공해드리고요. 인간이 하는 이 걱정의 90% 이상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굳이 필요 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하되 불안에 떨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다들 더 불안해하고 불안 이로 삽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중에 아유
1: 반가운 문자가 왔어요. 6618번님 감사합니다.
0: 봉디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저 전화 받았어요. 981 이봉규 어떤가요? 외쳤어요. 흑 왜 슬퍼 유유. 고맙습니다. 6618번님 마지막으로 외쳐주신 셈이 되겠네요. 이봉규 어떤가요? 이제 다음 혹시 전화가 또 온다면 그때는 후임 DJ의 이름을 외쳐주시면서 어떤가요를 언급해주시면 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인증도 고맙습니다. 애정 듬뿍 담은 또 쿠폰 선물 보내드리죠. 윤도현 밴드 듣겠습니다. 오늘은

체리필터 해피데이였고요. 구정꽃 YB의 오늘은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3505번님의 이 사연도 참 저도 마음이 갑니다. 과거의 나에게 일 욕심 부리지 말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가 없는 일들까지 다 맡아 열심히 했는데 디스크만 남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 실컷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뭐 맡기지 않고 일 욕심 부리는 어떤 분에게 이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대가 없는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셨다. 근데 저는 분명 나중에 더 좋은 일로 다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누군가는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딱 자기 일만 하고 얌체처럼, 그리고 뭐 승진 같은 거는 혼자 다 챙겨 먹는 것 같지만, 회사 은퇴하고 나면 인생 깁니다. 생각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 더 안아줄 거라는 후회는 3505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후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애들도 일 잘하는 엄마 아빠 좋아해요.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희생정신 그런 건 닮아간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봉디가지마님은 밤에 안 자고 핸드폰 좀 하지 마라. 240번님은 야이 자스가 제발 공부 좀 해라. 후회하지 말고.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240번님. 다시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할까요? 정말 나는 후회 없이 하게 될까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과거에 내가 뭐 진짜 열심히 안 했다면, 그래, 나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와,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진짜 밤을 새서라도 그거 다 해낼 거야. 정말 그럴까? 물물물님, 과거의 나에게 아이 말고 네 자신에게 유난 좀 떨어. 네가 먹는 거 사고 싶은 것들에 좀 유난 떨라고. 너 애들 다 크고 나중에 분명 후회한다. 제가요, 아이 키울 때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에 정말 유난 떨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다 크고 나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다 쓸데없더라고요. 내 몸만 여기저기 아파요. 아유, 물물물님께도 커피 쿠폰 한잔 챙겨드리고요. 쓸데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철 드는 순간 분명 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후임 DJ 궁금해하시고 도대체 언제 알려줄 거냐 속으로만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제 눈치 본다고. 후임 DJ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하겠습니다. Next Tuesday에 이 자리에 후임으로 누가 오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하루나님과 스칼렛 주인님 신청하신 곡 듣죠? 신승훈이에요. 나비 효과.

하루나님과 스칼렛 주인님 신청해주신 신승훈의 나비 효과 재생해드렸고요. 예이면 마지막 트랙은 유나의 곡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경기 중부권 11개 시와 인천 동남부권 5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등이며 인천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입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길병원과 인하대 병원에 이어 인천 지역의 세 번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로 중증외상과 심내혈관 질환, 중증응급수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와 재난시 응급의료 대응을 맡습니다. 인천시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 시민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AI 확산으로 일자리보다 직무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직무 전환 훈련 중심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AI 전환 진단 서비스와 직무 전환 훈련 바우처, 공공형 전환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재단은 노동자들이 AI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 경기 미래교육 양평 캠퍼스가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3박 4일 합숙형 미래교육 창의 캠프 AI 심화 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AI 프로그램 개발과 메타버스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식비와 숙박비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27개 초등학교 학생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천식 예방 전통 공연을 진행합니다.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재해석한 공연을 통해 천식 증상과 흡입기 사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27개 학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맞춤형 지원 홍보, 인천형 특화사업, 계층별 주거지원 모델 등 4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신개념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이봉규의 어떤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아, 봉! 봉! 봉! 이봉규 이어라! 봉! 아, 봉! 봉! 이봉규 이어라!

이번 주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 후레쉬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 홈이었습니다. 95년도에 이런 갱스터 랩 장르의 힙합곡이 있었어요. 실제 이 노래를 듣고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을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청소년에 해당되는 뽕팔님이 있으신가요?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은 텐션 열차 운행을 하루 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접속 체크를 텐션 열차 운행하는 것 마냥 신명나게 진행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된 플랫폼도 텐션 열차도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이 나게 봉팔님들과 접속 체크 들어가보죠.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비면 접속 체크 디바 조이와 함께 시작합니다. Yo, it's 2026 디바 Joy.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최대한의 봉판.

All right. 우물정의 노래로 이어가죠. Sweet time. Sweetie.

소녀시대 걸스 제너레이션 샤베 스위디 디바 조이 세 곡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진짜 저도 고민입니다. 초절정 미인님 이건. 봉기 떠나면 자동차 스티커는 어찌해야 하나요? 떼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초절정 미인님께서 그냥 결정해 주세요. 삐딱한 소금이님도 우리 신랑도 스티커 떼냐고 하길래 그냥 두라고 했어요. 우리 봉팔님 마음입니다. 떼고 싶으시면 떼는 거고 그냥 붙여놓을까 하면 붙여놓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깜빡한 게 방금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어떤가요? 부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한 20개인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져가고 혹시 그 길 가다가 저를 알아보는 봉팔님이 계시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나눠드리려고 제가 가져갈게요. 네. 뭐 어쨌든 뭐 갖고 있어봤자 쓰레기니까 제가 치우겠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은 네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0: 진짜 최최종 반갑습니다. 노라노라 노라봉입니다.
1: 네, 다음은 들을수록 잠이 오는 목소리. 허리케인 봉쌤, 그간 감사했습니다.
2: 이 목소리로 봉팔님들 고민 상담도 해드렸었고 갬성마차도 음영해봤었고 이구동성도 야무지게 외치다가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1: 네, 다음은 이 코너에 없어서는 안 될 분. 아우, 봉진모쌤.
3: 숨은 명곡을 발굴했던 사냥꾼 이구동성의 핵심 멤버,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도 끝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언젠가 오를 거야. 우리 트로트 왕자 봉땅님도 나오셨네요. 봉땅님 안녕하세요.
3: 나는요 오를 거야. 언젠가 정상에 오를 거야. 봉발님들의 여미여미 귀염둥이 봉땅입니다.
1: 네, 한 분 또 오셨을 뿐인데 오늘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평소보다 봉땅님 한 분이 더 와주셨기 때문에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는 오늘 한 단어를 네 분이 네 음절로 나눠서 외쳐주실 거예요. 오늘 정답 네 음절 단어입니다. 네 음절 단어.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오늘은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1, 2, 3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준비해놓고 오늘의 1단계 네 분 동시에 외쳐주세요. 분! 이거 1단계 절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1단계 한 번만 더요.
4: 분!
1: 봉땅님은 지금 들려요. 봉땅님 왜 화났어요? 마지막이라고 화난 거예요? 왜 이제야 불렀냐고 화내신 거예요? 자, 좀 진정하시고. 그러니까 봉땅님 지금에라도 부른 게 어딥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지 마지막에 불렀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되겠어요? 좀 릴렉스 하시고. 제 눈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제 눈웃음. 이제 좀 릴렉스 됐죠? 자, 1단계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4: 분!
1: 1단계 절대 몰라요. 2단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정답은 계속 받고 있을게요. 2단계 주세요.
4: 연분생!
1: 어? 지금 한 글자는 확실히 들렸어요, 저는. 자, 네 분 조금만 더 또박또박하게 또렷하게 발음해 주세요. 아시겠죠?
5: 네.
2: 네.
3: 네. 네.
1: 아, 복당님 왜 자꾸 화가 나 있어? 왜 발음이 그래요, 복당님? 자, 이구동성 2단계. 2단계 주세요.
4: 연분생.
1: 어. 이제 뭔가 알겠다. 그쵸? 들리죠? 손선풍기, 순대국밥, 레몬님과 김묵돌님. 손선풍기가 많이 있어요. 쌤짱님도 그러시고. 크크님, 커밍순. 커밍순. 커밍순 들렸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단계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나서 오늘의 정답 확인해봅니다.
4: 천연생!
3: 분!
6: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7: Jeez, I think I.

0: 네, 고맙습니다. 성시경 미소천사와 더블루 그대와 함께 재생해 드렸어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 2단계 한번 다시 들어보죠. 2단계 들려주세요.
1: 연분!
2: 생!
0: 1단계도 들어볼까요? 1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1단계
2: 분!
0: 7938번님 이심전심, 둘리님 군고구마. 군고구마 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꼬마마녀님 신토부리, 짝근뚱님 삼강오륜의 하나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중요하다. 붕우유신, 지바비님 신분당선. 분자는 확실히 들렸어요. 또 올게님 여권신청. 4367번님 여러부운, 여러부운. 9787번님 연분홍색. 분자 오늘 많이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 들어볼까요?
2: 천생
1: 연분.
0: 이런 다양한 오답 가운데 오늘의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아, 8675번님 오늘은 네 글자 중간에 들어왔는데 잘 들렸어요. 4373번님 형님 맞죠? 정답이라 해주세요. 정답입니다. 6123번님 뽑히지 않을 거면서 알면서 또 보냅니다. 6123번님 포함 총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진짜 이제 노라봉쌤, 허리케인봉쌤, 봉진모쌤, 봉따님 다 마지막인데 한마디씩 하세요. 우리 쌤들. 노라봉쌤부터 한마디씩 하세요. 진짜 마지막이니까. 노라봉쌤.
3: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봉팔님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저 또한 안 아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제 목소리 좀 많이 거북하셨을 텐데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이제 허리케인 봉쌤. 아, 허리케인 봉쌤도 진짜 오래되셨거든요. 한마디 하세요.
4: 저도 원년 멤버입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동 근무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오세요. 여전히 물은 셀프, 단무지도 셀프.
0: 그리고 봉진모쌤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2: 가요계에는 숨은 명곡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제작진에게 계속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세요.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음지에 있는 곡을 보내주시면 우리 PD와 우리 작가님이 음지에서 양지로 뽑아내가지고 잘 반영해 줄 테니까 많이 많이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0: 숨 쉬세요, 봉진모쌤. 봉땅님, 봉땅님도 한마디 하세요.
2: 봉팔님들 우상향 하십시오. 가끔 내려갈지라도 우리 또 우상향길 걸으면 됩니다. 봉디도 고생했어요.
0: 자, 그리고 MC 봉지 씨는 지금 해외 투어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바빠서 못 오셨는데 이렇게 문자 또 남겨주셨습니다. 메시지 제가 지금 깨톡 보고 읽어드려요. 저에게 보내셨네요. 그동안 봉팔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 늘 이너피스, 라이프 이즈 쿨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쿨하게 떠나셨어.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 또 만나길 바랄게요. 올 여름에 나온 신곡 한 곡 듣겠습니다. 스테이시의 곡이에요. To Love.

만나보셨습니다. 어떤 가요의 첫 만남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었죠? 카놀라유님이 마침 언급을 하셨습니다. 봉디 처음 방송한 날 열정 과다했던 거 생각나요? 그 다음날 병나서 못 나오셨었나? 이 이야기도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에 저희가 첫 방하고 나서 그날 첫방한 날, 제 아내가 하필 그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저는 밀접 접촉자의 가족인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코로나 초기라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날그 정부에서 바로 또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저는 하루 정도 격리를 했었고 그래서 못 나왔죠, 뭐. 어제 런칭했는데 오늘 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 놓고 막 첫날 그렇게 떠들썩하게 방송해놓고 다음날 안 나오기. 그래서 그날 집에서 그 게시판 보고 있는데, 야, 그때 뭐너 잘릴 줄 알았다. 뭐 그런 문자부터, 아, 역시 CBS가 소화를 못하는군요. 별의별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추억이죠, 뭐 이제는. 6년 전인데. 1250번님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고치려면 5에서 7일이 걸린다네요. 요새 날씨 한창 더울 때여가지고 우리 에어컨 기사님들도 예약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1250번님은 일터에서도 죽부인 안고 있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선풍기 뒤에 페트병 얼린 거라도 놓으시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 나오게. 수박 한통 크게. 시원한 거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중간중간 더울 때마다 드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이승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y Love.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오목교회 매머드급 탄지가 온다. 자부심이 될 프리미엄 단지, 뜨거운 행복이 시작될 초특급 울트라 하이엔드 단지. 오직 당신만이 누릴 텐션 꿀단지.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제 봉팔이 되라.
5: 저 이봉규가 여러분께 믿고 추천합니다. 문의 샵 1212.
4: 자세한 내용은 이봉규였던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6: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빛과 소금의 곡 조바심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순 없다며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다음 주에 공개되는 2분기 국내 총생산 통계와 다음 달에 나오는 7월 물가 데이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7월 경제상황평가 중동전쟁 이후 실물경기 및 고용상황 분석에서 중동전쟁으로 비용 충격이 가중되면서 완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경제심리 위축과 생산자 물가 상승 등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제조업, 건설업, 농림업의 고용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반도체 호조로 내수가 개선되면 하반기부터 민간 고용 회복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재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0: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7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관계를 지키는 기술, 행복해지는 방법까지. 세상에 무슨 방법과 기술이 이리도 많은지요. 근데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요, 우린 참 단순했습니다. 가, 나, 다 큰 소리로 따라하고 1, 2, 3 손가락으로 세면서 금세 세상을 배웠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늘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볍고 즐거운 리듬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잭슨5입니다. ABC.

0: 잭슨5의 ABC,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사랑아지영님이 이 노래, 영화 마이클에서 이 노래를 부른 아역이 얼마나 귀여웠던지요. 아역상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 아역도 귀엽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마이클 잭슨의 어릴 적의 목소리가 아, 이랬구나 하고 얼마나 귀여운 꼬마였을지 좀 상상이 가지 않나요? 뭔가 이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듣게 되는 노래였어요. 어머 세상에, 9288님 오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듣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한 언제나 이 자리에서 좋은 방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머! 릴리님, 반가워요. 라이키팝 좋은 선곡 기대합니다. 쥐포 구워 먹으면서 잠시 쉬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아, 그럼요. 오늘도 역시나 힘내서 잠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스피너스의 I'll be around 였고요. 직수의 sky high 였어요. S님이 분위기 좋다 하셨는데 뭔가 좀 꾸물꾸물한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들이었죠. 오선규님, 택시기사입니다. 한 시간째 빈 차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운수대통 방향일지 답답합니다. 그래도 손님 없는 동안 팝송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어요. 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게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우리 기사님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지 운수대통하시고 다 잘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라이키팝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은 손님들이 왕왕왕왕 몰려들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592님, 광고 들을 때 캬 좋다 이 목소리 들을 때마다 하디 감탄사 같아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몇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감탄사, 캬 와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효과음을 이제 낼 수 있어요. 캬 좋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2138님,

오랜만에 출석해요. 어서 오세요. 내일부터 연휴라서 머리보다 더 큰 수박 한 덩이 사왔습니다. 수박 한 조각 가실래요? 네, 저도 주세요. 머리보다 크면 얼마나 이 얼굴이 작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박이 엄청 큰 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숫자 그 글자 읽는 거 제가 오프닝에 말한 거 들으셨나 봐요. 추억을 남깁니다 하셨는데요. 영어 공부하려고 발음 기호 읽기 위해서 한글로 써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신대요. 그래서 영어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영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한글로 이렇게 쓰셔서 읽으셨구나. 근데 저도 옛날에 저 그 뭐지 프랑스어과잖아요. 제가 불어 전공이거든요. 근데 불어를 읽을 줄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다 한국말로 써놓고 막 이랬어요. 이거 국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야죠. 헐크님, 이 프로그램 아주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제가 소시적 좋아했던 음악 중 하나인 Against All Odds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89위입니다. 맨디 무어의 Only Hope.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니 턴의 If I Had No Root이었고요. 짠의 Hey Mr. DJ였어요. Hey Miss DJ면 딱 저를 부르는 그런 것 같은데 Hey Mr. DJ여가지고 6261님 오메나 하디가 프랑스고 전공했다고라 의외일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프랑스어 전공을 하기는 했는데요. 정말 그 전공일 뿐. 왜 전공자들이 다 전공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굉장한 오해거든요. 저는 그냥 졸업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못하고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프랑스어 전공했다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나마 이제 전공을 잊고 살다가 이제 제가 라이키팝 DJ가 되고 나서 가끔 여러분께 그 샹송 소개해드릴 때 다른 비전공자들이 검색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냥 보고 읽을 수는 있는 정도랍니다. 근데 뭐 의미를 모를 때도 많고요. 어디 가서 그냥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보라님이 불어 전공한 저도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프랑스와 자르디의 Comment dire adieu. 아, 불어 단어 오랜만에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샹송 가끔씩 들려줘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 우리 작가님이 킵해두셨다가 곧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Comment dire adieu. 이거 원래는 사람들이 다 이 디흐를 디흐라고 발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줄 모르잖아요. 프랑스어를 모르면. 근데 이제 전공자니까 니흐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정말 딱 그 정도입니다. 그냥 뭐 일반 똑같아요. 0504님,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그런지 퇴근길에도 여행가방 든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오늘도 평범한 저녁을 보내지만 음악에서만큼은 잠시 휴가를 떠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제가 이 라이키팝에서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은 감정이 요런 거예요. 딱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한 시간만큼은 바깥 세상이 어떠하든 딱 이 한 시간 동안 우리끼리 여행 가는 기분,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요. 좋은 노래들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휴가 떠나는 기분 너무 좋네요. 아니 김도윤님이 최대 출신 같은 효진 DJ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대 출신이요? 저는 체육 진짜 못했는데. 아, 7024님이 청해 주셨어요. 나이도의 땡큐 띄워드리고요. 주얼의 You Were Mean For Me 함께 들어보자.

주얼의 You Are Mean For Me 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크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 슈탄트입니다.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2138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딱 드리고 싶은 말을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주말 폭우 폭염 교차된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라디오는 하디와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하트 하셨네요. 이 메시지 그대로 우리 라이커님들께 전해드리며 저는 별별이님의 신청곡 오아시스의 Live Forever를 띄워드리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하유진의 라이키팝 잊지 마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는 영남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폭염의 기세가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서울의 경우 내일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돼 오늘보다 기온이 높게 있습니다. 습도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 수원과 춘천 31도, 대전과 전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에는 경상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며 정부는 이전 기조와 달리 원전 확대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인데요. 정부의 이 에너지 속도전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달, 우리 시민들 곁엔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이 폐현수막을 파라솔, 우산, 심지어 가구로까지 다양하게 변신시키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폐현수막 활용법,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공제조합 KPIN컵.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G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후론 경제생활 제작진 백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추가 원전 검토 공식화한 정부.
4: 그래요. 이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정부의 공식 발언이 나왔어요. 지난 월요일이죠. 국가재정전략회의 굉장히 네. 많은 정부의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이런 발언을 했죠. 먼저 한번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6: 현재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기가와트입니다.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기가가 넘습니다. 여기에 내연차 전기차 전환, 건물 난방 전기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기가 이상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력 수요 급증과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한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도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 여기까지 김성환 장관 발언이었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과제로 크게 전력, 용수, 입지 세 가지가 있다.
5: 그렇습니다.
4: 그중에서 이제 전력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좀 풀어주시죠.
5: 네, 지금까지 당국자들이 원전 필요하다고 군불 떼는 발언은 좀 여러 번 해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 모두 우리나라 앞으로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원전 추가 건설 불가피하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좀 해왔었죠. 근데 군불이 아니라 이제는 본 게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공식 회의에서 신규 원전 검토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그래요.
5: 네, 전력은 많이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 늘려서는 좀 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구심이 그간 좀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신규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일명 SMR 이 두 가지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 공론화를 거쳐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4: 예, 전체적인 평가는 좀 이따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5: 네.
4: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에 반영하겠다는 게 이번에 또 새롭게 등장했어요. 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단순히 전력 계획만이 아니라 이 국정 방향이 앞으로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일으키겠다.
5: 그렇죠.
4: 그것이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5: 맞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제 많이 부르세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쓸지 그 전기를 어떤 발전소에서 얼마나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할지 이런 계획이 담기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만들 때마다 이제 15년짜리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이 15년짜리 계획을 2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네, 지금 전력 시스템은 2년 전에 만들어진 11차 전기본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2차 전기본을 새로 짤 차례입니다. 이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발전, 설비 계획이 담기게 되고요. 2년마다 새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그때그때의 여건 변화가 전기본에 반영되는데요. 이번에 짜는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세우게 되는 겁니다.
4: 맞아요.
5: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와 뭐 인공지능 계획, 석탄 발전 폐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4: 네.
5: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0: 것처럼 정기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정부가 이 12차 정기본을 짜기 시작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1차 초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개된 초안은 아니고 좀 내부 검토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차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메가 프로젝트 하겠다. 2040년까지 50기가와트 전력이 추가된다.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전력 수요보다 값이 좀 넘치게 된 겁니다.
1: 그렇죠. 아마 지금 상당히 정부 당국에서 12차 정기본 여기에 맞춰 메가 프로젝트에 맞춰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바쁠 것 같다는 그렇죠. 이제 짐작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사실 우리 여름철에 네. 한창 이제 가정에서 에어컨 많이 틀 때 있지 않습니까?
0: 어딜 가든 에어컨 틀고 있죠.
1: 그렇죠. 네. 모든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 이럴 네. 때 우리나라 피크 전력이 100기가와트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 쓰는 거에 한 50% 정도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0: 더
1: 정도니까
0: 엎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의 그럼요. 전력 수요가
1: 그럼요. 그만큼을 더 지어야 된다는 네. 거니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인 건 사실입니다.
0: 그렇습니다. 전력이 근데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면은 원전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 이걸 후보 시절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아함과 좀 찜찜함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특히 기업들이 이 재생에너지 100%를 이제 지향하는 게 아리백을 말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인. 인데 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12차 정기본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교수님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1: 예,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 세계가 뭐 대한민국 경제도 예외 없이 전력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0: 전력화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전기로
1: 네,
0: 돌린다.
1: 그렇죠. 과거에는 네. 우리가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제 점점 모든 발전이나 산업에서나 건물에서나 수송에서나 그쵸. 다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0: 차도에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0: 타고.
1: 건 맞는데 네. 과연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번에 나온 이야기처럼 원전을 거기에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는 가능한 것이냐 네.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나온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용인산단에서 필요하는 전기의 수요량이 가장 크거든요.
0: 네.
1: 이게 15기가와트예요. 뭐 50기가와트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0: 그쵸.
1: 그거의 약 3분의 1 가까운 정도의 전기를 용인에서
0: 네.
1: 이제 필요하다.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수도권에는 더 이상 원전이나 뭐 가스나 석탄을 증설하기가 매우 힘들다.
0: 그렇습니다.
1: 아마 수도권 주민들 중에 그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 남쪽에 짓는 원전 또는 뭐 다른 발전소에서 2-300km를 달려서 송전선을 건설해서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0: 그렇죠.
1: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이거는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또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해요.
0: 맞습니다. 지금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중화에는 또 비용이 만만치 않죠.
1: 엄청나게 들고요. 그 네. 지중화도 무한정으로 막 100km, 200km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과연 50기가와트가 필요할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0: 과대추산된 거 아니냐라는
1: 네. 왜냐하면
0: 말씀이시죠.
1: 이 전력화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입니다.
0: 네.
1: 지금 AI도 계속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적게 쓰면서 성능은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쪽으로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의 생각대로 그대로 미래를 추산해서 전기가 50기가와트 필요할 거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술 개발의 방향
0: 네.
1: 또 앞으로의 방향을 너무 좀 생각지 않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효율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전기를 다 댈 것이냐. 아니 땅 넓은 미국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0: 뉴욕주가 그런 결정을
1: 맞습니다.
0: 했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정부 당국에게 제가 좀 질문과 함께 던져보고 싶고요.
0: 네.
1: 자,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12차 정기본에 신규 원전이 들어갈지가 크나큰 관심사였던 건 맞습니다.

0: 이해관계도 얽혀 있죠.
1: 맞습니다.
0: 언론도 마찬가지 논조에 따라서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갈렸어요.
1: 네.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월요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고 나서 화요일자 지면 2면에 메가 프로젝트 핵심은 전력. 원전 SMR 추가 공식화라는 기사를 실었고요. 그 기사 안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냉각 설비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씨에 따라 출력이 출렁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 중앙일보는 오피니언 면에 고현곤 주필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좌파 정부와 중도실용 정부의 갈림길 이런 칼럼이었어요.
0: 매우 자극적입니다.
1: 그렇죠. 네. 그 내용에서는 그 이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원전을 최대한 빨리 많이 짓겠다고 선언하고 탈원전을 공식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7월 초에 김성환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많은 언론사 사설에서 정부가 속도 좀 내라 12차 정기본회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던 겁니다.
0: 예, 앞으로 뭐 정부가 책임 있게 저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1: 네.
0: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식의 전력수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특히 뭐 유럽에서 다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1: 네.
0: 또 각종 이제 전기를 필요하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1: 네.
0: 원전 계속 지어야지 이런 식의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거든요.
1: 그쵸,
0: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받아올 것이냐 플러스 어떻게 거기에 배터리를 장착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꾀할 것이냐 이런 외신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0: 그럼요. 네. 제일 비중이 큰 게 압도적으로 비중 큰 투자 부문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여전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언론이 균형 있게는 얘기해야지 않겠나. 한국처럼 이런 좁은 땅에
1: 네.
0: 이미 원전의 비중이 30%인데 과연 더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디로 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반대 논조의 신문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경향신문에는 원전 증설 논리에 대한 반론도 실렸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메가 이전의 수기부터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동문서답 같은 얘기다. 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분류된다. 수시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0: 네.
1: 또 한겨레신문 역시 이 화요일 사면에 정부의 신규 원전 증설 공식화 기사를 전하면서 말미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비판 입장을 전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원전이 들어설 경우 무엇보다 안전 문제 그리고 핵폐기물 문제가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했는데요. 지금 원자력 발전 방식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 이제 10만 년이 걸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10만 년의 짐을 어디다가 보관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원전을 확대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0: 그래요. 원전의 이제 안전성 문제 또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뭐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또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문제여서 사실은 뭐 이 이슈를 갖고 또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좀 더 정부가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책임 있게 좀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을 특히 전력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다음 주제. 골칫거리 선거 현수막 이렇게 활용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원전 소식 좀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0: 네.
1: 이번에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좀 칭찬할 만한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바로 현수막 문제입니다.
0: 네, 저도 지방선거, 총선, 대선 전에는 기자분들 전화 엄청 받아요.
1: 항상 인터뷰하시죠.
0: 예, 이 현수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사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붙이잖아요. 어떤 현수막은 좀 섬뜩할 정도로 건물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붙이잖아요. 그 후보 얼굴 막 크게 해가지고.
1: 맞아요.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로 버려지는 게 원칙이에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바로 지체 없이 현수막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대부분은 지자체가 수거를 하고 후보자

0: 차가 현수막을 제거한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좀 이걸 지자체로 보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크기도 엄청나고 양도 엄청나요. 네. 올해 선거는 아니고 이제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 기후부의 집계를 보면요. 선거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가 수거한 현수막 폐기물이 1,557만 4천 톤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나 이제 한 달 지나고 조금씩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 모아 봤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예, 그래도 오랜만에 긍정적인 네. 이런 얘기 참 좋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자체별로.
0: 네. 일단 좀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폐현수막이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라솔인데요. 제주도 해수욕장이 이제 6월 말부터 개장을 했거든요. 백사장에 가보면 알록달록하고 글자가 쓰여져 있는 파라솔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한 거예요. 이게 취지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네. 이 소식 전한 뉴스 댓글창 에도 이런 건 전국적으로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쓰레기 재활용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애초에 쓸모없는 현수막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난립하는 현수막을 줄여야 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좋은 취지에 더해서 발달 장애인 취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예. 이 제주도에서 폐현수막으로 파라솔을 만드는 게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 사회적 기업이군요. 네. 예.
0: 제주도에서는 이 파라솔뿐만 아니라 에코백, 돗자리 이런 다양한 품목으로 현수막이 재활용되고 있어요.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건 우산이었습니다. 요즘 비 올 때 예보랑 상관없이 그래요. 갑자기 확 쏟아져 내릴 때 네. 있잖아요. 꼭 우산을 안 챙기면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귀포시에서는 폐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들어서 시청에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둔 겁니다.
1: 우산만이 아니라 한여름에 양산도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어떤 때는 이거 뭐 쓰고 다녀야겠다 정도 햇빛이 따가울 때가 있는데.
0: 맞아요.
1: 그래요. 비 올 때 도움도 되고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현수막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0: 아이, 좀 환기가 되죠.
1: 맞아요. 아 이거 우리 선거 때 저렇게 썼던 거구나. 네. 이게 좀 떠올릴 수도 있고.
0: 네. 그래서
1: 의미가 있네요.
0: 예, 저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좀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 안 하면 티나는 우산이에요.
1: 맞아요.
0: 반납도 그러네. 꼭 하게 그러네. 되는 우산입니다.
1: 다 볼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제 눈에 띄었던 게 강원도 영월의 사례였어요. 영월에선 자원봉사단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속 전문봉사단인 달달미싱 교육생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포도봉지 앞치마를 제작한 겁니다.
1: 네.
0: 포도 재배 그 막바지 단계에 포도의 봉지를 씌워줘야 되거든요. 병충해 피해도 방지하고 그 포도가 비바람에 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포도에 하나하나 봉지를 씌워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농민들은 앞치마를 새로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다가 봉지를 넣고 이제 일을 하세요. 근데 제품 대신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앞치마를 만들어서 이걸 과수농가에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영월 자원봉사센터 안에는 또 다른 전문봉사단 한땀 손맵시라는 봉사단도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바느질 좀 네. 하고 미싱 돌리시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활동인데 버려질 현수막을 생활 속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로서는 내 손으로 내가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한다. 내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꿨다. 이런 점에서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이런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이 폐현수막 많이 나오는 건 수도권 서울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경기도?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네. 또 수도권 지자체 중에 좀 기분 좋은 소식 있습니까?
0: 서울 서초구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초구는 폐현수막을 연료로 만듭니다. 고형 연료화라고 하는데요. 폐현수막을 잘게 자르고 말려서 연료로 쓸 수 있게끔 재가공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형 연료는 일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올해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수박용 모래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역 내의 환경자원봉사단체 푸른 서초 환경실천단 나서서 폐현수막을 모래주머니로 만들었는데요. 5천 개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올여름에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게 모래주머니가 신속하게

0: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이 폐현수막이 모래를 담는 주머니로 그렇죠. 탈바꿈하는 사례군요.
0: 네, 다음으로는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조금만 이제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더라고요. 네.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통해서인데요. 지원받는 기업

0: 이렇게 재활용 섬유를 차량에 활용하면은 자동차 한 대당 탄소 40kg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기후부와 행안부가 재작년부터 폐연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열고 있어요. 올해가 3회째고 지금 아마 심사 중일 텐데 작년 우수 사례들 보면은 충북 청주시는 수거 현수막으로 가구를 제작했고요. 건보공단 부울경 지역본부와 현대아울렛은 폐연수막으로 만든 휴대용 방석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 말씀 듣고 보니까 소소한 재활용부터 산업소재, 자동차까지 들어가는 이런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넘쳐나네요.
0: 그렇죠. 이 대회가 실시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폐연수막 관련한 조례도 좀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언급한 지자체 모두 그리고 행안부와 기후부까지 참 잘했습니다. 칭찬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좋은 사례들 알아봤지만 이렇게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좀 짚고 싶습니다. 재활용되는 게 30% 정도고 나머지 70%가량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1: 그렇게 좀 새롭게 재활용하는 방식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0: 네.
1: 엄청나게 쏟아지는 폐연수막을 다 소비할 정도는 안 된다.
0: 그렇죠.
1: 네, 이런 얘기네요.
0: 네.
1: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렇게 70%가 또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은 뭐 우리 환경에 또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은 뭐 당연히 아니겠죠.
0: 그렇죠.
1: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 있어 보니까
0: 네.
1: 거기선 이런 거기도 뭐 선거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 이런 현수막은 전혀 걸지 않고요. 전혀 없어요. 그냥 집 앞에다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름 하나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걸어놓고 네. 뭐 이런 정도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에 늘 과열인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에 이렇게 진심인지 이것도 다 수입하는 석유에 의존하는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0: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지역의 업체의 경제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1: 그래요.
0: 있기도 하고.
1: 네.
0: 근데 사실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 문제를 선거 때 바짝 집중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살짝 잊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준비한 건데 사실 이제 현수막이 쓰레기가 나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든가 좀 자극적인
1: 맞아요.
0: 혐오가 섞인 내용을 담은 그 현수막까지 좀 문제가 돼가지고 항상 도마에 오르고는 했습니다.
1: 네, 읽기 싫은 그런 문구들도 꽤
0: 네,
1: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2022년 12월에 통과한 오괴광고물 개정법이 원인이 됐거든요. 이 법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던 겁니다.
1: 아.
0: 이렇게 폐해가 많다 보니까 관련 개정법이 발의는 됐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사실 정치인들로서는 정치 저관여층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도 한번 비춰야 되고 내 목소리도 한번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현수막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냥 길에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으니까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규제하는 게 스스로 손발을 묶는 입법이 될 수 있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법안이 안 움직인다면 제 생각에는 문화가 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수막 홍보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자정 노력을 먼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자제하고 디지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요.
1: 그럼요.
0: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선거가 이제 있었나 봐요. 근데 당선된 한 정치인의 사례를 보면 아예 현수막도 없고 뭐 광고물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지역사회 교통을 체험하고 또 사람들도 직접 만나는 이런 캠페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그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좀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우리 국민들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완벽한데
0: 그렇죠.
1: 그걸 통해서 홍보하는 길은 없을까 이런
0: 네.
1: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현수막 4건 정당에 수거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0: 네.
1: 그렇죠. 또 선관위가 후보들로부터 폐기물 관련 서약을 우리가 책임 있게 나중에 뭐 수거하겠다, 처리하겠다 뭐 이런 걸 서약을 받는다든지. 사용 금지까지 가기 전에도 어떤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화,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로 좀 꾸준히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0: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정책 전환으로 두세 차례 추가 인상 전망도 나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신규 상장은 중단되고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은 3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내부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공식화했습니다. 첫 소식 한국은행에서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입니다. 모든 주요 지표가 금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입니다.

0: 통제입니다.
1: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0: 목표 수준은 2%인데 6월 물가 상승률은 3.2%나 됐습니다. 주가와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도 이유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성장세는 인상 부담을 덜어준 것만 아니라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1: 이 통화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0: 시장에선 기준금리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두세 차례 더 인상돼 3.25%나 3.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2: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른바 삼전리스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됩니다. 기본 예탁금도 3배로 오릅니다. 이 소식 최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금융당국은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제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체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런 상품의 광고나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기본 예탁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상품 투자 전 들어야 하는 사전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 투자 문턱을 높였습니다. 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최근 높아진 우리 증시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어제 급등세로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 이상 내린 6,800선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4%나 빠지며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당국이 보완책을 내놨지만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발 변동성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발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시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4: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대상이 된 부처는요?
4: 네, 업무 보고 이틀째인 오늘은 무려 40곳이 넘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보고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오전에 또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한 차례 또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또 한 차례로 나뉘어서 보고에 나서면서 하루에만 세 차례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 네, 거의 하루 종일 보고가 진행됐네요. 그러면 먼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원회 그 보고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4: 네, 이 대통령의 언급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대통령은 방미통위 보고에서 불법과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오늘도 허위 선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5: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
2: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근데 요새는 가짜뉴스 외에 딥페이크 영상도 문제잖아요.
4: 네, 이 가짜뉴스의 하나이자 또 AI 시대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 악용 실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2: 네.
4: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이 음란 이미지 유포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0: 김종철 방위통위 위원장이 유통 단계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내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 그런데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0: 네, 한 국민 참여단원은 이 국내 기업이 아닌 유튜브나 X 같은 이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사리 신고까지 이어지더라도 제재율이 1%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심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이 가해자 확인마저 어렵다는 점 아니겠느냐면서 이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네. 이어진 국토부와 농림부 또 해수부 보고에서는 호남 지역 투자에 대한 내용도 거론이 됐는데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반박이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서 이 타 지역의 섭섭함을 표현한 데 대해서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한겨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직접 배분을 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나서는 것인데 정부가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1: 같은 호남권인 전북에서도 소외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호남 내인 전북 소외론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투자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다른 투자의 규모가 더 크게 나오니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부책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열린 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짜리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부세 체계. 부동산 세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초고가 1주택도 가액 기준으로 누진과세하면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본부장과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3: 가액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누진과세로 과세를 하고 그 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좀 주게 된다면 사실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입니다.
5: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정부는 오늘까지 사흘간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7: 국방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통합 국군 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2+2 통합안이 기존 사관학교는 존치하는 것에 비해 훨씬 수위 높은 개혁안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결정의 첫째 이유로 인구 절벽을 들었습니다. 민간대학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안규백 장관입니다.
8: 각군 사관학교가 병립하여 자원의 중복, 분산 투자

0: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1: 통합사관학교는 민간 교수 비율을 2배 이상 늘리고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자운대가 낙점된 배경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등 첨단 연구 교육기관이 밀집한 대덕단지 바로 옆이란 점이 고려됐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군사기술 교육과 우수인재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입학 전형 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쯤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2: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를 없애면서까지 경찰이 수사를 뒤튼 사례는 얼마나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 수사 감찰을 받은 경찰관 수는 급증하는 가운데 직접 증거를 인멸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송선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CBS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감찰을 받은 경찰은 모두 1,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360에서 370명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69명이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인원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체 감찰 중 44명이 중징계, 86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882명이 경고 등 조치를 받았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처리된 인원은 180명이었습니다. 감찰에 그치지 않고 수사로 전환된 경찰은 3년 반 동안 총 53명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된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하면 감찰과 수사 전환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증거인멸로 감찰 조사를 받은 수사경찰은 2024년 1명, 2025년 3명으로 모두 4명이었고 그중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조직 내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최근 수사비위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기존의 체제에는 어떻게 될지 다소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로 현장에서 느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3: 또 전문가들은 수사비위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2: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공식 사과하며 경찰 수사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내부 기강 확립 방안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경찰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도입합니다. 경찰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비위와 부패 첩보를 수집합니다. 민간 출신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고 각 시도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재편해 수사정책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감시, 통제합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경찰 통제 권한도 강화됩니다.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수사팀이나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2: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사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축소 왜곡에 관여한 전직 검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지만 범행의 배후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하던 중 흉기에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60대 남성 김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지만 사건 축소 의혹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수사 TF를 꾸려 배후 세력과 증거인멸 여부 등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8: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0: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재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 만에 경찰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테러를 한 김 씨에게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극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확대 해석했고 자신의 극단적인 성격과 결합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CBS 뉴스 정석구입니다.
2: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몰린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늘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 3사,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화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지원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메리츠는 이사회의 승인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MBK 파트너스는 해당 긴급 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메리츠와 MBK는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놓고 서로 책임을 넘기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자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항고 제기 마감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IF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측의 대책 마련을 압박했고 양측은 즉시 항고 마감일을 나흘 남겨놓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는 당장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게 되고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내려진 임시 영업 중단 조치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5: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5: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맞대결입니다.
2: 네.
5: 그 축구 강국들의 대결 더 유독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스페인의 19세 신성 라민 야말의 19년 만에 재회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아주 특별한 인연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그러니까 2007년 가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 경기장, 그 메시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잖아요.
2: 네네.
5: 라커룸에서 찍힌 그 자선 달력 촬영 사진인데요. 당시 20살이던 장발의 청년 메시가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안 된 갓난아기를 욕조에 놓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씻기는 모습입니다. 그 품에 안겼던 갓난아기가 바로 이번 대회 스페인을 결승으로 이끈 라민 야말입니다.
2: 그래요.
5: 예, 당시 촬영을 진행했던 사진 작가는 두 천재가 한 사진에 담긴 것은 운명의 별이 정렬한 믿기 힘든 우연이다 이렇게 회상을 했고요. 메시는 이제 오늘 새벽 열린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2대 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반의 막판 두 개의 결정적인 도움이 모두 메시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두 개 대회 연속 결승에 진출한 39살의 백전노장 메시 그리고 유로 대회에 이어 월드컵 정복까지 노리는 19살의 야말의 이 운명 같은 격돌이 시작됐는데요.
2: 네.
5: 이번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오전 4시에 펼쳐집니다.
2: 네, 월요일 새벽 정말 잠 못 이루는 축구팬들 많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2: 다음 소식 볼까요?
5: 철없는 고등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호기심 얘기입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0: 하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는데도 서울의 한 하천에 직접 걸어 들어간 고등학생들을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그 하천물이 불어났을 텐데 거길 왜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황당하게도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밤 10시 33분쯤이었다고 하는데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출입이 통제된 강북구 우이천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CCTV를 그 모니터링하던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까 이미 학생들의 몸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잠겨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전원 무사히 구조돼서 안전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출입을 당부를 했고요.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이런 호기심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이없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장난도 기술이다입니다. 그 영국의 한 20대 비행 훈련 교관이 테스트 비행 도중에 하늘에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수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 포착된 비행 궤적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네. 이 조종사는 영국 리버풀 인근의 상공에서 20분 동안 이리저리 선회하면서 영어로 정교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 문구가 뭐라고 썼냐면요. I'm bored. 그러니까 나 지루해.
1: 지루하다.
0: 예, 나 지루해라고 썼는데요. 이 비행기는 최근 부품을 교체한 뒤에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 테스트 비행 중이었다고 하고요. 회사 측 반응이 유쾌했는데요. 아주 숙련된 비행 실력을 증명한 셈이다.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앞서서 지난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의 한 조종사가 비행 궤적으로 집에 머무르라 스테이 홈 이렇게 공익적인 메시지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도 영남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비가 예상되면서 오후 6시를 기해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되겠습니다.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먼저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폭염의 기세가 덜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구 32도, 수원과 춘천, 청주 31도, 대전과 전주 30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충청과 남부지방, 경기 남서부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도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에서 8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겠는데요. 천둥과 번개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연휴로 이어지는 모레와 글피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16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제빠르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0: 지금 푸카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연적 실패길로 가고 있다고 방송한 이후 현 정부를 저주한 것이라면서 민주 진영 내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도 장동혁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리더십 혼란은 더 커지고 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오찬을 앞두고 다음 총선 전 합당론을 띄우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2부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블루라코롬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청취자를 불러한 치킨 증정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판 승부 방송 청취 인증샷이나 방송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 10분을 추첨해서요. 치킨 쿠폰 오늘도 보내드립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장문 100원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운전 중에 쓰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한판 승부 짱 이렇게 이걸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입니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KP인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합 KP인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4: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5: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5: 자,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7: 네, 안녕하세요.
5: 자, 그리고 영원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5: 예, 영원의 단짝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8: 좋죠.
5: 예, 아우 서 변호사 요즘 어때요?
8: 아, 요즘 폼 좋습니다.
5: 아, 폼 좋아요?
8: 아, 예. 이제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
5: 그러니까 좀 한판 승부가 원래 메인 시그니처였는데.
8: 그렇죠.
5: 아, 막 정면으로 막 승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6: 정면으로 승부.
5: 아니, 아니. 네, 한 판만 하세요. 네. 네 분 사랑하고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친명계에서 또 오늘 몇몇 의원들 직접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삼자적 시각에서 윤석 대변인.
7: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네.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이 녹화였잖아요.
5: 예.
7: 뭐 이 방송도 녹화였나요? 매불쇼도?
8: 네. 네.
7: 어쨌든 그 처음 녹화했을 때 뭐 편집을 많이 했다고
5: 맞아요.
7: 했는데
5: 편집했어요.
7: 아마 그때 편집된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5: 아.
7: 너무 세서 네. 특히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는데
5: 예.
7: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는 예.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예민한 듯 보여서 아,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이에요.
5: 예.
7: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하는 게 상대당 입장에서 좋아한다.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진 않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당대 이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분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를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5: 네. 예, 우리 강성필 대변인.
6: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의 그 엊그제 방송에 대해서
5: 예.
6: 각 프로그램당
5: 예.
6: 딱 한 번씩만 아이템으로 다루고 그만하자.
5: 아.
6: 사실 저는 망 같아서
5: 예.
6: 저희 민주당 패널들한테
5: 예.
6: 유시민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5: 아.
6: 비생산적이다.
5: 아하.
6: 계속 하면 할수록
5: 아하.
6: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다.
5: 예,
6: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5: 예.
6: 그러면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하셨던 말을 좀 요약을 해보면
5: 예.
6: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

0: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돼야 되고 예.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 바로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착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 검찰개혁도 얘기하고 대통령의 인사도 얘기하고 예. 심지어 당무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네.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개입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 아, 낙선할 가능성이 오히려
0: 네, 네.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 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뭐 유시민 작가 언급을 하면
0: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네.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네, 우리 강소편 대변인이 네. 한 번씩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댓글에 럭키앤유 님이 성필아 그게 되겠니?
2: 안 되지.
3: 오늘만 몇 번째.
1: 어, 성필아 그게 되겠니라고. 예. 방송사들은 그 화제성을 할 텐데 되겠니라고. 그렇죠. 예.
0: 바래봅니다.
1: 한 두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네. 강소영 변호사.
2: 저는 일단은 정계 개편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는데요.
1: 아, 어제 그 방송 중에.
2: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가 결국 목표가 정계 개편이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요지가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일부를 드러내고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더 영입을 해가지고 채우는 방식의 정계 개편인지
1: 예.
2: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걸 의미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하간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의 목표를 정계 개편으로 전제를 해놓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든 인사든 모든 걸 원인을 여기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1: 예.
2: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회적 영향력은 많이 감소됐더라도 어쨌든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기에 낚여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1: 수사 기소 분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2: 안 한다고. 예. 네. 아니 근데 보안 수사권을 남긴다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해외 우리 해외 선진국의 어디에도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고 검사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서류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름만 다르지 보안 수사권이라는 기능을 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에나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수사기소 예. 분리가 되는
1: 예.
2: 나라에서는.
1: 예.
2: 그런데 이 수사기소 분리를 완전히 개념을 왜곡해가지고 검사는 무자르듯이 딱 잘려져 있으니까 수사에 예. 입도 떼면 안 되고 관심도 가져서도 안 되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제도인 것처럼 왜곡을 해놓으니 전제를 예. 그렇게 해놓으니 보안수사권을 왜 줘? 그것도 수사권인데 검찰개혁 안 하자는 얘기구나. 이런 허황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1: 예.
2: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소위 말하는 딴지 게시판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어요. 수사기소의 개념, 보안사건의 개념을 왜곡하는 것에 이렇게 앞장서 버리시면 이게 대통령의 진위. 이때까지 검찰개혁, 검찰 때문에 엄청난 모진 고통을 당했던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초인적으로 참으면서
1: 예.
2: 국민들 입장에서 도움되는 검찰개혁을 고민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하시든가 잘 모르시면 해외 사례들을 좀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1: 우리 강성필 대변인과 강성 변호사가 딱 발언을 시작하니까 용역들 또 시작했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4: 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평가하면요.
1: 네.
4: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1: 누가요? 유시민 작가가?
4: 진작에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 너무 옛날부터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1: 싸가지 없는 진보.
4: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1: 뭐가 더 맞아요?
4: 이게 옳은 말이야.
1: 근데 오늘 방송도 어렵게
4: 쓰셨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보수층이 다 돌아섰잖아요. 이미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미 기대를 접었단 말이에요.
1: 서 변호사님은 접으신 것 같은데.
4: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예,
1: 어쨌거나
4: 한동훈 의원도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층은 그러면 있냐.
1: 예.
4: 전통적인 진보층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게 전통적인 이념으로 뭉친 예. A그룹 소위 예. 이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권력 따라서 움직이는 불나방처럼 뉴 이재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새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이 어려워지면 또 떠납니다.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1: 필연적 실패하면 다 떠날 사람들이다.
4: 그렇죠. 이러면 남은 거 어떻게 정치해요.
1: 예.
4: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필망 하는데 예. 좀 그 말하는 게 같은 진영에서 싸가지 없이 하니까 야. 지금 욕은 좀 얻어먹지 마. 틀린 말은 아니에요.
3: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1: 강성변호사 얼굴 표정이 지금
2: 표정이 많이 됐어.
0: 강수영 우리 서정 변호사님 말로 따지면 강수영 변호사는 대구 불나방이고 저는 뭐 광주 불나방입니까? 아, 네.
1: 용역 불나방이지.
4: 아, 둘이는 아니고.
0: 아, 저 용역은 아닌 막 확실히 얘기할지.
2: 보시면서 모욕을 원주민. 하세요.
1: 원주민 원주민.
2: 아 진짜.
1: 예. 자 우리 강성변 대변인도 굉장히. 자조적으로 붙고 계셨는데
0: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우리 윤석 대변인 아침부터 저 제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 예. 제가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1: 그래서 한 번만 하자. 예.
0: 그러니까 벌써 서정욱 변호사님 예.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예.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거든요.
1: 아, 왜요? 왜?
0: 구독자 1000명 빠졌다고.
1: 서정욱 TV.
0: 예. 아. 그 같은 지정에서 막 비난 받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 2000명 빠졌다고 기분 상당히 그러면... 안 좋으셨는데 예. 지금 유시민 전 의원 얘기하니까 신났잖아요. 얼굴이 아, 지금 모순 것이
1: 화색.
0: 피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저희가 아니 국민의힘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 벅찰 때가 있는데 예.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주장이 아니라
1: 유시민 작가
0: 너희들이 얘기다. 그렇게 지식인이라고 추앙하던 예. 유시민 전 작가의 이야기야 예. 라고 해버리면 예.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이 멀리서 쏜 화살보다 옆에서 쏜 그렇지. 화살이 너무 아프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예. 참 기분이 저도 언짢네요.
1: 강세구 변호사.
2: 아니 어떻게 뭐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유시민 네. 작가께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딱 보면 보인다고.
1: 아 맞아. 딱 그러니까 대통령 네. 실장한테 전화 한번 받아가지고 하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업된 사람 난 딱 보입니다.
2: 표정과 눈빛을 보면은
1: 전화 받았어요?
2: 머릿속에 도파민이 막 어. 아니 진짜 어떻게 저 한번 관상 한번 봐주시고 아. 어떻게 뭐 제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지는지 감지가 아. 되십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돼요? 아니 정말 저는 너무 짜증스러운 게 예, 예.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야죠. 원로시라면 70대가 아. 다 돼가시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한쪽의 플레이어로 지금 나서실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뛰어드시든지 책임지는 포지션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아. 가령 좀 더 그 진짜 나라 걱정이 대통령 걱정에 잠을 설칠 정도면 이렇게 그 사회적 파열음을 일으키는 방식 말고 예.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로 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안 한다.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나는 그냥 국민들 보고 대통령이 옳은 길로 유도하도록 하는 게 내 길이다. 그럼 선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 아,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아,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세요 라고 네, 이제 중재자로 나섰더니 네. 아,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2: 그럴까요?
0: 아, 근데 그 말 전에도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이슈가 있을 때 네.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의견을 줬다.
1: 아, 의견 줬다.
0: 네, 근데
1: 아,
0: 이제 이재명 정부는
1: 안 물어본다.
0: 안 물어본다. 근데 이 말도 그러면 앞단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렇지. 말까 고민할 때
1: 딱 한 번 전화
0: 그때 딱 한 번 전화 왔다고 했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이슈 때마다 그러냐.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1: 앞뒤가
0: 거예요.
1: 안 맞네.
3: 그때만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아. 그렇게 해서 그래야죠.
0: 짧네요.
1: 딱 한 번 전화 받았다.
0: 목이 짧으니 생각보다.
3: 저는 뭐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
1: 명픽
3: 그분 이력을 보면 5월까지 대통령의 특보를 하시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해요. 네이버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 좀 어색하죠. 그런 거는 민주당에서 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실 걸로 봐요. 국회의장 관련해서 국회의장하다 총대를 가지라는 거 10년 전에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마치시고 당대표 하시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아셔야 할 거고
1: 예.
3: 대신에 유시민 씨가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는 언뜻 들으면 국민 저항권이 연상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비절차적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본인들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이제 네. 1년 지났는데 네. 이렇게까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제가 몰라서 네. 혹시나 아시나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은.
2: 지금 이제 탐구의 영역인데요. 아,
1: 그렇구나. 연구.
2: 예, 감정의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일치된 견해는 감정은 있는 것 같다. 원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1: 인정 안 한다.
2: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뭘 안다고 당신들이.
1: 잭나이프.
2: 네, 역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네들이 민주화 시절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글과 책으로만 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갖다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타인에 대한 비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자의식이 너무 클 경우.
2: 아 예, 그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렸고 돌려.

0: 말씀드렸는데.
1: 예, 아예 또 제가.
0: 사실
1: 예.
0: 조국 전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면이. 저는 아.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그냥 근데 말씀을 되게 쿨하게 하시거든요.
1: 예.
0: 어, 비판하면 받아들여야지. 비판가는 비판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연한 거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 결과값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1: 이 방송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아, 분명히 썸네일 유시민 작가 얼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하실 텐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곤 한데
0: 예.
1: 이제 이분이 필연적 실패로 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배를 민주당이 계속 받을 경우에 해체기로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참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실패의 끝은 뭐고 이를테면 참혹한 결과로 나오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2: 지금 제가 볼 때 참혹한 결과라는 거는요.
1: 무슨 말 하시려고.
2: 이렇게 가면 네.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다. 네. 이러면 이게 전통적인 진보청이 네. 총선에 투표를 안 한다. 총선 참패한다.
1: 아, 총선 참패다.
2: 예. 그러면 아. 이게 대선도 어렵다.
1: 아하.
2: 전통적인 지지층 이탈하고 있다. 이게 코 지지층.
1: 예.
2: 이탈하고 있다.
1: 예.
2: 뭐 이런 게 경고로 보이고요.
1: 예.
2: 그럼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냐.
1: 어.
2: 저는 가장 큰 원인은 38년 운동권의 그 우월의식.
1: 예.
2: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1: 예.
2: 너 대모나 한번 해봤나?
1: 어.
2: 화염병 한번 던져봤냐?
1: 어.
2: 이런 얘기 좀 무시하는
1: 아하.
2: 깔보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청래 전당대 미는데 이재명 대통령 노골적으로 김민석 밀고 있으니까 내가 정청래 밀어야 되겠다. 다시 이게 문조털레유가 다시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1: 아, 방송 한 3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인데.
2: 그런데 그게 지금 최후까지 하면 거의 살아나고 있잖아요.
1: 어.
2: 문 대통령은 침묵하지만
1: 예.
2: 그러게 그
1: 어뢰유 정도는 하시죠.
2: 그렇죠.
1: 어뢰유.
2: 어뢰유.
1: 예,
2: 그렇게
1: 예.
2: 지금 그게 가동돼서 아마 전당대 정청래를 밀어야 되겠다.
1: 예.
2: 이런 인식이 있고요.
1: 예.
2: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본인이 뭐 총리 후보고 있는데 한 자리도 못했지만
1: 예.
2: 대통령도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아.
2: 조갑제 정규제도 밥 한번 주고 홍준표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보자고 안 해? 이런 섭섭함과 민정수석부터 쭉 우리 인사처장
1: 예.
2: 계속 이해훈 기획예산처까지 계속 보수 진영에 끌어왔잖아요.
1: 예. 예.
2: 그런 섭섭함이
1: 아하.
2: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강한 반응이 놓다 봐요.
3: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 실패라는 거는요.
1: 예.
3: 뭐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1: 예,
3: 쉽게 말해서 본인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0: 그렇죠.
1: 아.
3: 근데 이제 그 예를 그럴듯하게 예.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1: 예, 예.
3: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그야말로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1: 예.
3: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 네.
3: 대선을 치러보니까 49대 41이었어요. 상대 후보 김문수였습니다.
1: 예.
3: 뭐 국민의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후보예요. 근데 이런 후보를 상대로 우리가 41이나 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1: 예, 예.
3: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 예.
3: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다수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1: 끌고 갈 수 있는 한 개가 딱 거기까지다. 네.
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끼리만 더
1: 해도 이길 수 있고
3: 확장을 하자는 거지 이제 우파까지 가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4: 근데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1: 예.
4: 86 운동권 세력이 없이는 민주당 집권을 못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중간에 오른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이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당이 있을 수가 없고 뭐 옛날 삼당합당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게 맞다면 어디를 버려야 돼요? 왼쪽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운동권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상적 다수를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유지하는 당이 집권을 하는 거지 구조적 다수라는 말 자체를 계속 끌고 나가면 그거는 정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이재명 정권의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근데 저는 그게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게
4: 누구요?
3: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굳이 구조적 다수 우파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한다는 게 일본 자민당이 쉽게 말해서 정치 용어로 포괄 정당인 거예요. 자민당이. 그리고 제가 뭐 독일의 뭐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보수주의자잖아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그 진보의 아젠다를 끌어들여 가지고 사회 보장 제도

0: 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 진영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때 왕정이었고요. 아니 뭐 왕정이 자민당 일본 얘기는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보수의 얘기인 거고 예? 보수 대연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과 연계된 거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

0: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집권할 수가 있을까? 그럼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DJP 연합 아니었으면 집권하기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구조적 지지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사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자멸하다시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구조적 다수가 됐어요. 메저리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럼 과거에 한 20% 선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어도 한 40% 정도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은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면
1: 예.
0: 그 20에서 40의 증가는 구조적 다수의 증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은 그래도 좋아해.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도록 해야 되는 과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1: 예.
0: 유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고정값처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딱 이미 모여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안 돼. 우리 정치 구조상.
1: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예.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DJ도 5년을 괴롭혔다. DJ 5년 괴롭혔으면 유 작가 그거 충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약간 이제 DJP 연합을 추구했던
0: 네.
1: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아마 당시에 유시민 작가는 되게 싫어하고 공격했던 것 같아요.
0: 오, 2년 만에 물러나라 그랬었어요.
1: 그렇죠.
0: 하야라
2: 그랬죠.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비난을 했잖아요.
1: 그렇죠.
2: 대연정
1: 할 때.
2: 그러니까 예. 박지원 의원께서 DJ 때 말씀하시기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때는.
1: 자,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언제 또 계속 등판할 것 같죠? 아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3: 제가 볼 때 김어준 씨는 이게 안 줄 것 같아 마이크를.
1: 아, 예, 더 이상?
3: 오. 예. 아. 김어준 씨는 이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꾼이라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경제적으로 보는데 유시민 넣어봤자
1: 아.
3: 계속 구독자만 줄고
1: 아,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3: 조회수가 반토막 났던데요. 제가 보니까.
1: 아, 그거 뭐 이렇게 항상 다른 유튜버 이렇게 조회수 많이 봐.
3: 해봐야죠.
1: 많이
3: 과학적으로 평론을 해야 되니까.
1: 아,
3: 객관적으로.
1: 예.
3: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유시민 작가 더 이상 마이크 안 주고 아, 당신이 유튜브 만들어 하든지 딴 데 나가라.
1: 맞아. 그 얘기했어요.
3: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안 줄 거고. 근데 최욱 씨는 또 다를 것 같아요.
1: 아.
3: 최욱 씨는 그게 자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1: 아.
3: 자기는 진행자죠.
1: 팟빵.
3: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최욱 씨가 더 아마 김어준 씨보다 더 개발 것 같아요.
1: 타방송은 안 나오고.
3: 예?
1: 타방송 안 나오고.
3: 그 두 개가 이제 독보적이니까 구독자는 최욱 씨고.
1: 아하.
3: 그다음 김어준 씨 독보적인데 김어준 씨는 안 주고 최욱 씨는 한 두세 번 더 줄 수 있겠다.
4: 네, 유시민 전 의원이 예. 그 다른 방송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 기준을 예.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1: 예.
4: 그게 자기를 존중해 주는 방송만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판승부도 존중을 좀 해주세요.
1: 아, 존중해요.
4: 네,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1: 존중해요. 네. 존중하고 제작진도 굉장히.
2: 아, 여기 안 나오셨어요?
1: 아,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2: 아, 그래요?
4: 네. 본인은 하여튼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데만 간다고 하셨습니다.
1: 예. 뉴스쇼에 이제 김현정 앵커가 진행하실 때 몇 년 전에 간신히 한번 나오신 적 있고 예,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렇구나.
1: 예예예. 예, 예. MBC는 좀 나오시고 MBC, 그러니까 공중파 중에 MBC 정도 나가시고
2: 네. 아, 본인 진행하던 프로에는 출연자로 가시죠.
1: 예,
2: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1: 아, 100분토론.
2: 예예. 예.
1: 예, 예. 뭐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최근 불거 이슈를 보면서 이제
0: 네.
1: 안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이 됐지만. 어떻게 100% 하루아침 딱 돼요? 지금 100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4: 아니 그것도
1: 네.
4: 뭐 법률적으로는 뭐 강수영 변호사 얘기하겠지만
1: 네.
4: 저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전 의원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본인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1: 네.
4: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한다면 전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래서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근거라고 하기는 지난 3월 달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서명해서 끝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조차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보안수사권 전치 일부 예외적 허용 이거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사례를 말하잖아요.
1: 네.
4: 그랬더니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은 결국 정청래 후보 선거운동 하는데 그냥 검찰개혁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를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검찰개혁이 검찰의 제로, 검찰 제로화 혹은 검찰의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그래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검찰 서비스를 좋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네. 어떤 검찰 수사의 잘못된

0: 폐를 없애자는 목표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름이 검찰 개혁이지 네. 검찰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0: 폐지가 아니고 검찰 무력과 검찰 제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검찰청 폐지.
0: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3: 개념을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네. 검찰 개혁의 아젠다와 그 개념 설정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리가 아니에요. 그게
1: 격리.
3: 예, 어느 나라에서도 분리 기관을 분리시켜 놓고 끊임없이 협조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연락을 하게 만드는데 예.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평소에 개입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검사가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예. 평소에 소통하고 활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그것도 다 닫아놓고 어디 경찰 수사하는데 검사가 껴들어 손도 대지 마 당신들은 수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입대지 마 그러고 나중에 서류만 봐. 예. 이런 나라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보안사건 제가 뭐 여러 차례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문제 핵심 뭔지 자꾸 놓치는데 왜 보안이라는 글자가 붙었을까 수사권 앞에. 예, 예. 보안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보안자가 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길 가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아.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 내일 검사실로 튀어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된다.
0: 경찰에.
3: 검사도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 수사 시작되는데 경찰 수사해가지고 이건 뭐 목격자도 있고 해서 폭행죄로 사건을 올려요. 검사한테. 예. 근데 검사가 서류를 딱 받아보고 나 이 자식 너무 괘씸하다 이거예요. 검사를 어디 때려. 그래가지고 나 보안수사에서 핸드폰 싹 다 털어서 이 사람 평소에 행실 다 찾아가지고 여죄를 막 물어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된다 이 사람. 이게 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 보안수사라는 건 예. 경찰이 그날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혹시 부실한 게 있으면 예. 그 폭행사건에 대해서 채우는 게 보안수사지 예. 폭행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막 찾아가지고
0: 별건 안 된다.
3: 이걸 보안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닌데 자꾸 이게 된다는 듯이 왜곡하고 선동을 해요. 아니 솔직히 법 가지고 방송을 할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 조항은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항 절대 안 띄워요 잘. 이게 보안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안 하고 그래도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검사 이때까지 한 행실로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어 정치검찰 짓을. 이건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폐해가 큽니다.
0: 유시민 씨가 지식인이 아니네요.
3: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이제는.
4: 네. 그래서 이 부분에게 강 변호사 말이 맞는 게 예. 보안수사라는 게 기본적인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하거든요. 예. 별건 수사도 안 돼요. 독자적인 수사권 당연히 없고 이거는 수사기소가 분리된 겁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게 보안수사만 되는 거예요. 그 분리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독자적으로 옛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개념 잘못된 거예요.
0: 참고로 우리 서종 변호사님도
4: 유시민 작가는 법률관 아니니까
0: 신림동에서 일사강사를 하셨던 유명한 사법고시 강사하셨기 때문에
4: 그럼요 예. 보안 수사만 인정한다는 뜻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 그럼요 예. 이 뜻이고
0: 그렇죠. 일사강사 맞다
4: 그럼요
5: 그때 이게 나오잖아요 누가 교수냐
2: 그럼요
0: 예, 자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7: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범뜨기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0: 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제가 일타 강사를 얘기했다가 각종 그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솔직히 일타는 아니었다. 아니다, 행정법 원탑이었다. 또 다른 분은 아 무슨 소리? 신림동의 현우진이었다. 야, 현우진은 그 수학 그 일타

0: 강성섭거든요.
1: 어, 그 이제 챕, 야, 근데 어설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수줍은 넓으로
2: 예, 고개 좀 들어보세요.
3: 그럼요.
1: 그럼요. 자, 치킨 이벤트. 자, 강 변호사님.
0: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를 이번 주 진행합니다. CBS 박지영의 한판 승부 방송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10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판 승부 만세 박지영 짱 이걸로 충분합니다. 샵 1212입니다.
1: 강 변호사님은 방송 안 할 때 저 에너지를 어떻게 했나 몰라. 아,
2: 대단한 분이에요.
3: 대구 사투리에서는 더 좋았을 텐데. 아,
1: 고마해, 고마해. 자, 민주당 전당대회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그리고 고민정 의원 이렇게 이제 당권자 네 분이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 송영길 후보가 요즘 발언 굉장히 세게 하시면서, 네, 어, 그 페이스메이커는 무슨 페이스메이커, 필승메이커라고 하셨나? 아무튼 네. 아, 나는 지금 진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거든요. 네. 분석해 주세요.
3: 일단 최근에 이제 뭐 발언이 거치시더라고요.
1: 거치세요?
3: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친 언어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아.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3등이에요. 예. 어떤 3등? 강한 3등. 아. 압도적 3등.
1: 압도적 3등이에요.
3: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2위로 올라설까?
1: 올라갈까?
3: 고민하면은 결국에는 뉴스 그리고 언론 SNS의 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금 강한 단어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강한 단어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취재를 해보면 제 고향 광주에서는 또 뭐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야, 속 시원하다.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잖냐.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1: 예.
3: 이런 정서를 조금 꿰뚫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니까 좀 더 바른만 고운 말.
1: 바른만 고운 말.
3: 좋겠습니다.
1: 어, 자, 송영길 전 대표 행보.
0: 아니, 뭐 네,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그 이건 뭐 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네. 네. 김민석 후보는 약간 이제 나는 정책 이야기할 거예요.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1: 예, 예.
0: 짐짓 이렇게 점잖은 포지션이고
1: 예, 예.
0: 정영길 후보는 굉장히 공격수처럼 선봉장처럼 이렇게
1: 맞아요.
0: 하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마치 팀플처럼 보인다. 뻥이 아, 아니게.
1: 굿캅, 배드캅.
0: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의 입지와 설 자리를 갈수록 좁히는
1: 아하.
0: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완전 굿캅과 배드캅이 네. 동시에 막 네. 예, 전략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1: 네.
0: 예, 그래서 정청래 그래서 후보가 결국에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1: 어, 나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0: 몇 대 3대 1로 맞으니까 아프다.
1: 아니, 몰매.
0: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동정표 이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1: 아. 네?
0: 그래도 민주당 사람인데 무슨 국민의힘 사람 대하듯이 하느냐. 적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전략을 쓰시는 것 같던데.
1: 한 달 남았는데.
0: 근데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에
1: 예.
0: 겨우 동정표 얻는 그런 전략으로 지도자를 한다. 그건 적절치 않죠.
2: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가고 정청래 후보가 고립돼서 가서 세 분이 경쟁하는 양상을 띌 때 이게 구별이 안 가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필승메이커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본인 진영 내에는 표를 잠식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 표를 가져오는 거가 되지 정청래 후보 표를 가져가서 송영길 후보가 2등이 되기는 어렵고
1: 예.
2: 지금 3등이라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2등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등과 3등 간에 서로 간에 별로 플러스 될 거 없는 공방만 될 것 같아요. 표
1: 예.
2: 양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선호 투표하잖아요. 1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2위 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낙선하는 뭐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0: 송영길 후보가 2위가 돼서 선호 투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2: 아니죠.
0: 역전을 해버리는.
2: 정청래 예. 후보가 1위 표는 1위인데 과반이 안 돼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2위 투표까지
3: 아,
2: 셈을 하는데.
3: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했을 경우요?
2: 예, 1위 표로 1위.
3: 예.
2: 그러니까 40이 그러니까 네네. 50이 안 되면 그거 예. 2위 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3: 3위 표를 계산하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예. 3위 표를.
3: 3위의,
2: 아. 2위 3위의 2위 표를.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1위 표로는 2위지만 예. 3위 표의 2위 표를 많이 3등 후보의 2위 표를 많이
0: 그렇죠,
2: 가져가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당선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그러니까
2: 웃기는 경우가 되는
3: 전에
2: 거죠.
3: 그런 웃기는 경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든 선호 투표제든 불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1: 예.
3: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봐요. 그 송영길 후보의 그 좀

0: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1: 시원하다.
0: 정청래 후보의 예. 호남표에서도 많이 좀 득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2: 사이다는 아니고 홍어 같은 홍어 너무 너무
0: 아, 또 홍어는
2: 하니까 아그 너무 좀
1: 강하시다.
2: 사이다. 네, 강해요.
1: 강하시다.
2: 아, 그런 사이다는 없어요.
3: 예, 저는 이게 이거 송영길 네. 등장이
1: 송영길 등장.
3: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 오. 아마 둘이에게 뭐 둘이가 협공하면 네. 더 좋겠지 생각하지만. 예. 둘이 펴 가지고 서로에게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1: 아, 김민성
3: 정청래 표는 따로 있고
1: 예.
3: 둘이 펴가 서로에게 나눈데 그런 식으로 둘이가 계속 정청래 대표 공개하다 보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더독 효과가 좀 있어요. 아 이제 너무 많이 맞네. 좀 불쌍하다.
1: 정청래 불쌍하다.
3: 예. 한 표 찍어주되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1: 예.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할수록 정청래 대표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김문수하고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할 때
1: 예.
3: 다 중도나 언론들은 김문수일 거다. 대선에 41% 딴 사람이 몇 달 되는데 이게 못하느냐.
1: 맞아요.
3: 그런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1: 어허.
3: 그걸 왜 그러냐면 이게 강성 유튜버들 있죠.
1: 예.
3: 유튜브 연합에 뭐 고성국, 전한길,
1: 서정욱 TV.
3: 저는 그게 참여 안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1: 정도를 걸으셨구나.
3: 밀어줬거든요.
1: 예.
3: 지금 저쪽이 그래요. 그 고성국, 전한길이가 제가 보기에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런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강성이잖아. 항상 당원들이 뽑는 거예요. 저는 일반 여론조사도 당원들이 좌우될 겁니다.
0: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3: 정청래 대표가 네.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잡고 있다 봐요.
0: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정청래 대표가 언더독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딱 등장해가지고 한 방식에 싸져버리면
1: 예.
0: 그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2: 그럴 수 있네. 예.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저 후보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은
1: 예.
4: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예.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정청래 근데 후보는 내가 친명이다. 나 원보이스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 예.
4: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1: 근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저는 원내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김민석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잘하실 것 같다. 요 말.
5: 결정적이에요.
1: 결정이.
5: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 영님.
5: 송영길 후보가 내가 세게 해서 김민석 표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친명 후보로 누구를 선호해서 밀 거냐.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만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0: 근데 최고위원 관련해가지고도
5: 예.
0: 사실 이제 친명 후보들이 더 많잖아요. 최고위원 후보가.
5: 예. 물론 그렇죠.
0: 교통정리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교통정리 안 됩니다. 선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후보에게 전체 파지에서 얼마나 갈까? 저는 정말 많으면 25%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75%를 둘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
1: 왜 고민정 후보 빼세요?
0: 아니 3위로 올라가죠.
1: 3위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5: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1: 예, 민주당 얘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5: 더 해도 되는데.
1: 아주 이제 균형을 맞춰야 돼서. 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5: 네.
1: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장하고 있고 여기 이준석 의원 등장하면서 지금 한동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당권 파원도 결이 다른 안철수 의원과 각을 세운 것도 이건 또 좀 패착일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
5: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하셔서
1: 맞아요.
5: 4시간 3분 네. 동안 재판에서 증언하시는 과정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어떤 경험 관련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1: 예.
5: 그 차원이지 안철수 의원이 뭐 일부러 어떤 사실관계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예.
5: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커졌고 거기에 편승한 뭐 주변 분들이 더한 용어를 쓰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막 했고 결국 관뒀죠. 직을.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1: 예.
5: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또 뭐 사이를 나쁘게 해서 좋게 모이냐 하는데 좀 관점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랬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장동혁 이후에 차기 당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반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1: 안철수의 생각, 손 변호사님.
3: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노한 거는요. 예. 뭐 여의도 레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예.
1: 실제 이거 친한 게 여의도 레카들. 예. 뭐 여기서 누구지?
3: 근데 그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정언하고 나서 예. 안철수 의원에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주려고 정언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예. 한동훈계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패널도 있고. 근데 그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뒤에서 사주했냐? 주현철 계의 안철수다. 이 말이 거의 쫙 퍼져버렸어요. 오히려 안철수가 하나의 개보원이라 이거야. 그게 보스가 외신 대비 주현철이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사람 몇 명을 아는데 제가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놓는데 예, 예. 저는 안철수 의원도 탄핵을 같이 찬성했고 예. 계엄도 반대한 분 아닙니까?
1: 맞아요.
3: 특히 탄핵을 찬성하고 특검도 찬성한 분이에요.
1: 예.
3: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의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미라도 우군을 자꾸 확보해야 되잖아요.
1: 예,
3: 보수
1: 예.
3: 재건하려면. 그런데
1: 예.
3: 자꾸 이 적군이 생기니까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철수 정언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할 필요 없이 한동훈 의원이 그날 개업 막은 건 천하가 다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아요. 안철수 공개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시간 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반격을 많이 한 거예요.
1: 자,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0: 아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법정에서 증언 그렇게 한 거는 본인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뭐 당대표든 뭐든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예. 새가 없으니까 아하.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과 언덧진윤 뭐 그런 기득권들의 표를 가져오고 싶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부분은 좀 비판을 해야 돼요.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특검에서 소환해가지고 법정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저는 그때 증언을 법정에 나와서 했으면은 훨씬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섰을 거예요.
5: 법정이 아니라 수사 받으러
0: 수사 보고 근데 지금 법정에서도 나와서 증언을 저는 하면은 훨씬 전 당위성이 쓴다고 봐요.
1: 증거 능력이 더 인정이 되니까.
0: 그럼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5: 아니, 오라고 해야 가죠.
0: 아니 특검에서 열 번이나 소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5: 아니 그게 법정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0: 아니 근데 소환도 그러면 응했으면 되죠.
5: 아니
0: 근데
5: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거는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있었으면 훨씬 이런 거에서 명쾌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방금 말씀한 이제 물론 우리는 다 알죠.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1: 예.
0: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여러 사람이 말을 섞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쟁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어떤 당내 분위기 좀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레카라는 표현 쓰시는데 저 안철수 의원을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안 어울려요 본인하고 네, 사람이 정치를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로 정치를 해야지
1: 선한 분이잖아요.
0: 네, 막 안 맞는 옷 입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또 더 걱정되는 거는 네. 그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이용만 하고 네. 또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 안 도와줄 것 같아서 기득권들이
1: 그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0: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한재훈이 이제 여의도 레카 발언,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이냐? 또 질문을 했더니 아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면서 뭐 또 새정치 말하는 분이니까 저희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한재훈 의원은 이게 또 품으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분이 행보가 커지고 있고 다음 주 21일인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점심 오찬을 하고 또 오는 총선 전에 합당하면 좋겠다. 합당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니 강 변호사님?
4: 좀 무슨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예견된 예, 예.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면 항상 조건이 있단 말이죠.
1: 예.
4: 조건 없으면 그냥 개혁신당 없애고 입당하면 돼요.
1: 예.
4: 근데 그게 아니라 합당 논의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이제 물밑에서 조건이 있는데 결국 이준석이 챙길 수 있는 것 공천 총선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
1: 예.
4: 그게 어디일 것이냐 뭐 천안함 뭔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뭐 얘기가 좀 돼야 뭐 이제 시너지가 날 텐데
1: 예.
4: 다만 이제 변수는 이게 조국혁신당 못지않게 개혁신당이 급격히 정치적 입지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정의한 사태도 그렇고요. 예.

0: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소구력이 많이 떨어졌고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미 한번 크게 이미지 훼손이 됐지만
1: 예.
0: 그 이후에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반전이 전혀 없어요. 눈에 띄는 어떤 뭐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1: 예.
0: 지금 여야의 어떤 그 거대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의미 있는 3등으로서의 존재감 뽐내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합당하면 좋은데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예. 근데 뭔가 과도한 걸 요구하면 그건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삿바 싸움이 저는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2: 이준석 의원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새에 비해서는 그 이외에 갖고 있는 게 좀 있다고 봐요. 저희 당 당대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합류를 한다. 뭐 합당이든 뭐 입당이든 간에 합류를 예. 했을 때 이준석 의원을 더하는 어떤 세력은 당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서로 이제 장동혁 이후에 당권을 잡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1: 예.
2: 그 몇몇 뭐 다선 의원들 빼고 언더진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권력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공천을 유지받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뭐 과거의 관계가 어떠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를 했었으니까 꽤 많은 의원하고 교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직도 줬었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21년 체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하기 전 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람들을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1: 예.
3: 제가 볼 때 예. 아마 장동익 대표는요
1: 예.
3: 전혀 합당 안 하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합당 안 될 거예요.
1: 개혁신당과?
3: 왜냐하면 이번에 192명 공천에서
1: 예.
3: 시의원 4등 화성에 딱 한 명 됐거든요.
1: 개혁신당이?
3: 예. 서울시장도 0.82 얻었어요. 합당해봤자 이게 얻을 건 없고 총선은 특히 안 돼요. 대선 때는 그것도 필요해. 1%도. 총선에 0.8%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공천 20개 주세요. 현역들이 찬성할까요? 자기 목소리 띄워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전혀 의원들도 그렇고 장도대표 합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1: 자, 한 3분 남았는데 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 이거 맨날 하는 얘기여서 통합사관학교 요거는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6회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민간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50% 이상을 채우겠다. 정부의 국군 사관학교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4: 저는 사관학교 이 통합하는 거는 사실 한 알아보니까 70년 전부터 논의가 4.19 혁명 이후부터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했었대요.
1: 예.
4: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현대전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작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1: 예.
4: 이게 따로따로 그 장교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장교 숫자도 10%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교 그리고 지금 6회 공군 사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한 학교의 출신 한 기관 단체의 출신을 점점 없애고 통폐합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 잘했다.
4: 예,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3: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군 걸 하고 미국이 가장 통합 작전을 많이 하는데 왜 미국은 6회 공이 분리돼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 캐나다 같은 나라 통합된 나라 인구 군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 계엄을 육사 추진했다고
1: 예.
3: 육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만에 어떻게 전문 교육을 합니까? 또 학교 하나를 또 세운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커트라인이? 제 말도 안 된다고.
2: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직 사령관 말씀인데
1: 예.
2: 합동성은 중령 이상 계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하 부대에서는 합동이 아니라 협동을 하는 것이다. 각 군에서 키워진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만들어야 하는 장소는 합동참모본부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직 사령관이 하시니까
1: 예.
2: 이런 분을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잘 돼야 이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을까요?
4: 그러면 과거 역사부터 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 배출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1: 예.
4: 64년도,
1: 예.
4: 68년도 계속해서
1: 예.
4: 추진돼가지고
1: 예.
4: 나중에 통합 추진위까지 만들었어요.
1: 그 당시에도?
4: 예, 그 당시에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원하는 장교 숫자가 많은가 보죠. 용병제니까. 근데 우리는 10% 줄고 있다니까.
2: 제 말은 반발하는 분들을 예. 좀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 뭐 공사, 회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나서 이제 그렇죠. 데모

0: 시장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또 장교 출신들이고 또 별 달았던 분들인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1: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기득권이나 어떤 뭐 카르텔을 해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개혁을 이제 설명하시는 안기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제전의 특성이라든지 뭐 전시 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체계를 좀 한번 바꿔가지고 위상도 좀 올리고 뭐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조직은 후배가 끊기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 우리 법대도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1: 법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로스쿨 고대
0: 법대.
1: 네,
0: 고대 법대 없어졌어요.
1: 법대 없어요, 저 후배가. 네. 그럼 이제 약간 나의 그 어떤 뿌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조직력이 막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들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섭섭함이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걸 이제 설득하는 게 과제로 남겠죠.
2: 네. 예산도 중복되고요. 네. 제가 구청에서 느낀 건데 한 학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남녀 공학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동문들이 난리 납니다. 오래된 학교일수록.
0: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승부사들 네 분 고생하셨고요. 2부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번 제헌절 연휴 기간 동안은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먼저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는 폭염의 기세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 지역은 내일 비 소식이 없어서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상당히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구 32도, 수원과 춘천, 청주 31도, 대전,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충청권과 남부지방, 경기 남서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에서 8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겠고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와 글피 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10: 와, 서울에서 한 시간?
9: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11: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9: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0: 산업가.연천
1: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야호를 외치셨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아, 또 짤이 많이 돌았습니다. 아, 뭐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닌데 아무튼 당내 주요 현안 또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0: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예, 왜 그동안 한판 승부를 피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안 드렸던 겁니까?
1: 이제 제가 전에는 방송에 나오면 예. 지금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예. 그런데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느냐, 전략이 예. 뭐냐 주로 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예. 요즘 이제 이 쓸모가 없어져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냥 언제 그만둘 거냐 이것만 물어보시니까
0: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당대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그걸 여쭙는 거죠.
1: 근데 하여튼 예. 쓸모가 없어지긴 없어졌나 봐요. 모든 예. 국민이 관심 있는 게 예. 김재원 언제 그만두냐. 그리고 뭐 문자 메시지가 와도 왜 그만두지 않으세요. 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 문자밖에 없어요.
0: 아, 두 개 종류군요.
1: 네, 요즘 하나 더 늘어서
0: 뭐가 늘었어요?
1: 올공에 나오세요.
0: 올림픽공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소정 변호사가 나가면서도 또 우리 김재원 최고께 뭐 사퇴하라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 소정 변호사께서는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예. 그 많은 분들 의견 중에 한 이야기를 또 잘 하시죠. 예. 그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법 연장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4일로 예정된 특검 시한을 다음 달 23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 이 특검이 사실은 처음에 특검이 있었고 그 특검도 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끝났거든요.
0: 맞아요. 예.
1: 그리고 또 끝났는데 다시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해서 또 출범을 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종합특검도 또 기간 연장을 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또 바꿔서 또 연장을 더하게 해주겠다.
0: 예.
1: 아마 이번에 법을 바꿔서 연장을 해도 예. 또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또 연장하고 또 예, 연장한다.
1: 결국에는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끝까지 그 내란몰이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그 야당을 이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또 많이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0: 예. 이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을 것이냐. 필리버스터를 하면 또 국민적 관심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1: 사실 그 의사당 내에서 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강력하게
0: 맞아요.
1: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0: 예.
1: 그 필리버스터조차도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서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어놨어요.
0: 예.
1: 보통 필리버스터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뭐 우보 전술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소그름처럼 천천히 그렇게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내용에 보면 이 투표소 들어갈 때 천천히 뒤에 사람이 기표를 못하게 그 예. 안에서 가로막고 안 한다든지
0: 예.
1: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표소서 안 나오는 방법 그것도 뭐 하기도 하고

0: 그런 경우에는 이그그 과거에 국왕이 있던 시절에 의회가 구성된 그런 나라들, 예를 들어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국회 내에서도 그 왕이 근위대를 통원해서 의원들을 막 살해하고 이랬어요.
1: 예.
0: 옛날의
1: 예.
0: 일이죠.
1: 예.
0: 그래서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 있는 경우에 뭐 불체포특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0: 그러기도 하고 의원들 상호 간에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법률도 있고
1: 예.
0: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투표 함의에 올라앉아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1: 아, 넣지를 못하니까.
0: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1: 예.
0: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과거에 사실은 그 날치기 통과를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은 의사당의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고 표결을 선언을 할수 있게 해두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단상을 점거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이 많이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필리버스터였거든요.
1: 예.
0: 그 다수당의 그
1: 횡포를 막기
0: 예
1: 위해서.
0: 그러니까 그냥 다수결로만 결정한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들께 이저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이
1: 예.
0: 의사진행 방해인데 그것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1: 아하.
0: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24시간을 하든 30시간을 하든 할수 있게 인간의 그냥 신체적 한계로 버티도록 한 건데 그것도 지금 24시간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사실은 필리버스터의 의미도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당이
1: 예.
0: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뭐 이미 결론이 나 있지만 그래도 소수당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다수당이 시간을 뺏어 먹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그 희화화되고 말았죠.
1: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좀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질문은 유효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랄까요, 대여 투쟁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장동영 대표가 지금 이제 장외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도 올림픽 공원으로 오세요라는 문자 많이 받으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영 대표가 진짜 올림픽 공원에 집중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고, 또 부정선거, 완전 재선거, 재투표, 이 부분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행보는 사실은 대여투쟁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더 나간 투쟁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 일단은 원내 전략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필리버스터도
1: 예.
0: 있고요. 또 과거에 보면 뭐 거리 투쟁을 직접 나간다든가
1: 맞아,
0: 더
1: 장,
0: 나가서
1: 예.
0: 서명 운동을 한다든가 대중집회를 통해서 주의를 환기한다든가 더 나가면 뭐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뭐 삭발 단식도 하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1: 예.
0: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의회 내의 이그 하나의 투쟁 방식이고
1: 예.
0: 지금 올림픽 공원 시위는 일종의 그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좀 힘을 북돋우고 우리 당도 참여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1: 예.
0: 그래서 원내투쟁과 이 원외투쟁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그 어떤 저항운동, 크게
1: 예.
0: 말하자면 저항운동의 한 방법에 힘을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역할 분담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1: 그렇죠.
0: 저도 한 번도 나가지 않다 보니까 맨날 이런 문자도 받고 좀 굉장히 좀
1: 예.
0: 격한
1: 예.
0: 비난도 받는 편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또 그런 그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원내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또뭐그 원내 투쟁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과연 이게 좀 적당하냐 아니면 좀 과하냐 하고
1: 예.
0: 생각하는 분들은 좀 다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죠.
1: 권영세 의원. 권영세
0: 네.
1: 의원이 이제 어제 그 저희 박성태 뉴스에 출연을 해서 장덕 대표 물러나라. 공개적 일침을 가했어요. 네.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0: 그 최고위 회의를 할때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나가라 뭐 얘기하거나 또 최고위원들끼리 싸울 때그 표정 관리 못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최고위 회의가 아니라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1: 네.
0: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5선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1: 근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한 분은 뭐 한두 분이 아니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뭐 그중에 그것도 이제 저 권영세 의원께서는 어쨌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도 지내시고
0: 맞아요.
1: 중진이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은 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0: 예.
1: 특별히 좀 다른 그 느낌으로
0: 다가오지 않아요.
1: 아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야 됐다면 조금 그 많이 집중될 때 그런 말씀하셨으면 좀 파괴력이 있었을 텐데
0: 타이밍이.
1: 지금은 사실은 당내에서 이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장동혁 대표에게 시간을 주자.
0: 오히려.
1: 예, 또는 더 나가서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이미 원내대표께서도 공언하고 계시거든요.
0: 예.
1: 그런 질서 있는 퇴진 내지 시간을 주자는 것은 당장에 사퇴하는 것은 이미 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0: 예.
1: 저도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당장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최근에는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그 지금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막 파괴력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 왜 지금, 왜 이제서야?
1: 뭐 그런 말씀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0: 예.
1: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0: 예.
1: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당 지도부 책임도 말씀 많이 하시고, 이를테면 아까도 이제 사퇴하는 거 굉장히 관심 많다고 했는데, 이게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건데, 최고위원회사는 이미 이제 그 사실 정리된 상황인 것
1: 그런,
0: 같죠?
1: 아니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0: 이미.
1: 지금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0: 예.
1: 저도 그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최고위원들이라도 그럼 사퇴해라 이렇게 할
0: 그렇죠, 그렇죠.
1: 때
0: 맞아요.
1: 이게 이제 우리 당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우리 당에서 사실 당대표가 사퇴한 경우에 극히 이례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당대표가 내려온
0: 예.
1: 경우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1: 그런데 그것이 그 과연 온당하냐라는 데 대해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0: 예.
1: 그때는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대표도 동시에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단계에서 과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중지가 모이거나 중론이 좀 형성이 되고
0: 예.
1: 총리가 모이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도부가 총사퇴라는 상당한 그런 그 권위 있는 그 의견이 전부 모여지고
0: 예.
1: 그것이 이제 단일 의견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라면 최고위원들도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판단도 하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바대로 의견이 분분한 데다가
0: 알겠습니다.
1: 그뭐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미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갑자기 또 새로 그 지도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에 대한 별 반응이 오늘 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0: 별 반응 없을 것이다.
1: 아니
0: 오늘 그죠?
1: 오늘 최고위를 열었는데 그때 뭐 비공개회의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0: 없었다.
1: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뭐 그렇게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0: 예. 징계 문제. 윤리위 얘기가 한동안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무더기 징계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본보기 징계로 좀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고, 그 본보기로 일각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좀 거론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혹시 그 징계, 윤리위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어떤 기류가 있습니까?
1: 그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

0: 하게
1: 그렇죠.
0: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우선에 지금 우리 당이 사실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가면 많은 분들이 뭐 우리 당을 아주 강력히 지지하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제발 내부 분란 좀 일으키지 말아 달라.
1: 싸우지 마라.
0: 예, 그러면서 싸우지 마라 하면서 제대로 싸워라. 이 두 가지거든요.
1: 야당, 여당과.
0: 야, 네. 여당과는 싸울 때는 전부 꽁무니 빼고
1: 그럴 수 있죠.
0: 하지도 못하는 네. 사람들이
1: 예.
0: 당내 싸우면 어떻게 그렇게 사납게 나오느냐. 당내 분란 일으키는 사람 치고 제대로 야당 노릇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1: 예.
0: 그 내부 분란의 소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거에 징계 문제가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 징계가 분명히 정당 내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법원 판례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 어떤 법원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 가서 깨지고 돌아오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바람에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번에 그 또 윤리위원회에서 이 징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1: 네.
0: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기니 가능하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달라라는 입장이었고
1: 예.
0: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조금 일각에서 했던 입장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남발화해서는 안 된다.
0: 그건 뭐
1: 차원?
0: 최고위에서 한 건 아니고 최고위원으로서
1: 예.
0: 또
1: 아하, 예, 예. 당을 향한
0: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1: 예.
0: 뭐 제 의견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1: 예.
0: 그러나 조금 분위기가 그 당초에 뭐 그 막 징계를 많이 한다 해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하고는 약간 좀 누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조경태 의원 한 분에 대한 징계 문제를 따로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의 기강 확립.
1: 그렇죠.
0: 또 일종의 말하자면 신상 필벌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과연 그 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겠느냐? 도리어
1: 한다 해서
0: 예, 도리어 반대 방향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 점까지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1: 그렇군요.
0: 예, 이 굉장히 신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1: 정경심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원내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김 전 최고도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도원 의원의 복당 관련 문제 원래는 사실 그 지선 이후에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장도혁 당대표가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 없었는데 요걸 이제 직접 말씀을 했네요. 한 매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신은 개혁을 맡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한동훈 의원이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는 취지로 복당은 없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는 어떤 입장이세요?
0: 그 부분은 사실 뭐 그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제가 입장을 굳이 그
1: 굳이요?
0: 맞는 것도 아닌데
1: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0: 저 개인적으로는
1: 네.
0: 한동훈
1: 개인적으로.
0: 의원께서
1: 예.
0: 그 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1: 예.
0: 초기 단계 그 승리한 이후에 상당 기간 우리 당의 복당을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맞아요.
0: 예.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또 국민들 당원들은 이 내부 분란에 대해서는 정말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한동훈 의원께서도 그 내부 분란의 일부 그 저
1: 요인
0: 당사자였었거든요.
1: 아,
0: 과거에.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이 한동훈 의원 본인뿐만 아니고 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또 좀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안에 개입하는 바람에
1: 예.
0: 또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의원께서 당내 분란의 또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1: 아, 늘어났다.

0: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지금 초기 단계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입당을 받아주라는 주장을 하던 분들도 약간 멈칫하는 것 아닌가.
1: 안철수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0: 안철수 의원께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1: 예. 네.
0: 거의 처음 본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0: 예, 그 이야기는 김용태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을 할 때
1: 예.
0: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나서 곧바로
1: 아, 국민의힘에
0: 윤석열
1: 얼씬도 하지 마라.
0: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힘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1: 예.
0: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뭐그 이상인 것 같아요.
1: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의원들끼리는 좀 뭐라 일각에서 이제 친한계에서는 공한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혹은 보수 전체 파일을 봤을 때는 중도 보수를 넓힐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또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더 넓혀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 여론조사 저거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지 않으면 당의 파일이 키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분명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부산에서는 도움되지 않겠느냐. PK 정서에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0: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1: 예.
0: 입당을 받아라
1: 예.
0: 또는 입당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고
1: 그렇죠.
0: 그게 굉장히 또그 그런 분위기가 컸었는데
1: 예.
0: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고질적인 문제로 다시
1: 아,
0: 이
1: 갈등의 불씨,
0: 간다면
1: 갈등의
0: 예
1: 불씨.
0: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또 헤어날 길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니
1: 아하.
0: 저는 이제 이런 면을 좀 많은 분들이 이 같이 이 고민하고 고려를 해서 좀그 여러 가지 그 하여튼
1: 예.
0: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이 계속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
1: 누가 너는 사실은 장도혁 당대표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장동혁 대표는 하여튼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1: 당대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0: 당 대표가 입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1: 예, 굉장히
0: 예.
1: 어렵죠. 도장 안 찍으면.
0: 그뭐 요즘 뭐 도장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만 해도 굉장히 어렵죠.
1: 예,
0: 아니
1: 어렵잖아요. 예.
0: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의 입당을 원하는 분들도 이런 면에서 좀 고려를 해달라는 취지죠. 그래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좀그 배려를 해야 되는 것
1: 아,
0: 아닌가.
1: 배려. 예.
0: 이것을 이제
1: 알겠습니다.
0: 그 우리가 세력이 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그냥 겁내서
1: 아.
0: 지금
1: 안 받는
0: 막으려고
1: 거야?
0: 하는 거 아니냐. 그래, 공안증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1: 예.
0: 또 많은 분들이 그 혹시라도 자꾸 또 분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공안증의 한 가지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자제할 건좀 자제하면 좋지
1: 알겠습니다.
0: 않을까.
1: 예. 개혁신당 얘기도 나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0: 네.
1: 다음 주 21일 날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전에 합당을 한다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합당론도 지금 불을 지핀 상태이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총선전이라고 하니까
1: 예.
0: 총선전에
1: 1년
0: 가면
1: 10개월 남았어요. 1년
0: 어떤
1: 9개월.
0: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1: 예.
0: 그저 정치적인 또 융합 과정이 있을까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여튼 지금 그 문제를 오늘 당장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많은 분들과 또 의견을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1: 그
0: 생각합니다.
1: 많은 분 중에 우리 김지원 최고도 있으실 것 같은데.
0: 저는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1: 예.
0: 김문수 후보와
1: 아.
0: 이준석
1: 준석 후보.
0: 대표 이준석 후보와의
1: 예.
0: 단일화를 굉장히 그 주장했던 입장이고
1: 예.
0: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0: 그게 뭐 뜻대로 안 됐죠.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1: 예.
0: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문제가 아니고
1: 개혁신당도 문제가
0: 예,
1: 있을
0: 그
1: 것이고.
0: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이준석 의원께서 입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0: 여러 가지 또 그 거쳐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 일괄해서 그냥 쉽게 그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대화가 있고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예.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개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굉장히 할 게 많아서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자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본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연장방송 더 락커룸 목요일에는 블루 락커룸으로 진행하고 있죠. 박지훈 변호사, 박진영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본방만큼 재밌습니다.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CBS

0: CBS 라디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2번째 페이지. 책 흙의 숨의 저자이자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흙과 지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예전에는 뭐 비가 오면 길바닥에서 지렁이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학교에서 배울 때도 항상 지렁이는 흙 속의 보물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어쩌면 그 믿음을 뒤집어 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경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배워왔던 이로운 생물로서의 지렁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가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지만 어떻게 어떤 작용이죠? 예.
2: 지렁이는 네. 생태농의 마스코트죠.
1: 예. 아,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한 흙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이 자기의 흙을 자랑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흙을 한 더미 잡고 있는데 거기서 지렁이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죠. 아, 네. 아 정말 그럴만해요. 지렁이는 정말 대단한 동물인데요. 네. 지렁이는 흙의 얼개를 만들어주는 엔지니어예요. 이제
1: 얼개를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다.
2: 예. 그래서 지렁이는 이제 흙을 섞어도 주고 또 알갱이를 만들어주고. 또 그러니까 틈과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흙 속에. 아, 네. 그리고 커다란 유기물을 이제 잘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아. 이게 다 아주 중요한 작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렁이가 없다면 네. 지렁이가 없다면 흙에 유기물이 이제 막 쌓이면서 이제 낙엽층만 이제 계속 커질 텐데. 아. 아니면은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농사 짓고 나 이제 벼가 쌓인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보리가 쌓인다든가 하면 이제 그 이제 흙 표면에 이제 그대로 놓여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렁이가 있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광물질 흙과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1: 네,
2: 섞이게 되는 예. 것이죠.
1: 낙엽을 얘네가 먹어주나요?
2: 낙엽을 먹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 또 잘게 나누어도 주고. 네. 예. 그러면서 또 그 유기물과 이제 광물들을 이제 결합시키면서 이제 알갱이들을 만들어주는데 그 알갱이들 덕분에 이제 흙 속에서 다양한 사이즈의 네. 구멍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비가 왔을 때나 가물었을 때나 이제 흙이 어떤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1: 이롭디 이롭군요. 네. 여기까지 일단 들었을 때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생태계에 이로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렁이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시선으로 우리 유경수 교수님께서는 지렁이를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침입 지렁이를 발견하신 게 그 시작이었다고 들었는데요.
2: 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정말 침입자로 불릴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렁이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렁이가 있던 곳 계속해서 있던 곳과 지렁이가 계속해서 없던 곳과, 그러니까 지렁이가 아무리 좋은 지렁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계속해서 없던 곳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생태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1: 문제를 일으킨다.
2: 네, 문제를 일으키는 예, 것이죠. 그래서 예, 예. 저는 여태까지 그 지렁이가 요즘에 와서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곳들, 특히 극지 생태계 이런 아니면은 아주 북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빙하의 영향에 있었던 네. 온대 지역들 예.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1: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지렁이가 없던 곳이라는
2: 그렇죠.
1: 거죠. 최근 예. 들어 발견됐다.
2: 그렇습니다. 예.
1: 예. 아, 그런 추운데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2: 네. 제가 사는 이제 네.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네. 이제 지렁이를 없는 곳을 찾기가 무지 힘들어요.
1: 아, 이제는 지렁이 이제는 없는 곳이 힘들어요. 없어요.
2: 그렇지만 예. 만약에 미네소타에 200년 전에 제가 갔다라면은 지렁이가 없었을 거예요.
1: 아, 그럼 지렁이가 없던 시절에는 지렁이가 이제 낙엽도 분해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숲이 어땠을까요?
2: 아, 지렁이가 없는 숲을 저기서 이제 가 봤는데요.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몇 군데 없고

0: 지나이가 없는 숲을 가본 게 이제 미시간, 버먼트, 알래스카 이런 데서 이제 가봤는데요.
1: 네.
0: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니냐면은 유기물층이 한 10cm에서 한 30cm 가량이 이제 쌓여 있어요. 이제 유기물층이 바로 낙엽층이죠.
1: 낙엽층이.
0: 네, 낙엽층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네. 이 지렁이의 침입 전과 지렁이의 침입 후에 흙을 분별해 내는 것은
1: 네.
0: 전문가가 사실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1: 쉬웠다는 건가요?
0: 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눈을 감고 들어가도 돼요. 눈을 감고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눈을 이제 딱 만약에 이제 눈을 이렇게 감고서 흙 속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도로 쪽에서는 지렁이 침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1: 네.
0: 지렁이가 아직 없는 숲속 깊은 곳으로.
1: 네.
0: 그러면 처음에는 걷는데 땅이 딱딱해요. 땅이 딱딱해요. 그리고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발소리도 제 발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제 딱딱해요. 이제 흙이지만
1: 예, 예.
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신푹신해져요.
1: 아 낙엽 같은 게 밟히는구나.
0: 네. 어느 순간 푹신푹신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낙엽층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0: 거기가 이제 지렁이 침입의 최전선인 거예요.
1: 그 마지노선. 그 그렇죠. 경계가 명확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지렁이가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마치 무슨 군대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듯이 그 전열이 아주 딱 잘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주 놀랐거든요.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1: 네. 아니 10에서 30cm 낙엽층을 그렇게 통째로 먹어치울 정도라는 거잖아요. 지렁이가 그럼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렁이가 1년에 움직여봤자 한 5에서 10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생물인데 기어서 왔을 것 같지는 않고
0: 그렇죠.
1: 어디서 온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의 경우에는 한 대략 9000년 만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이제 빙하가 이제 전 지역을 덮고 있었죠.
1: 네.
0: 그래서 그 지렁이가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 빙하가 이제 지역에 원래 있었던 지렁이들을 이제 절멸시켰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물러갔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 물러간 지역에 다시 숲이 들어오고 또 초지가 들어오는데 지렁이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1: 느려서. 예. 예.
0: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에서 10m 정도가 가는데요.
1: 네.
0: 그럼 한 요 방 사이즈죠. 그러면
1: 그렇죠. 예.
0: 거기에다가 지난 만 년을 곱하면은
1: 아, 네.
0: 대충 50에서 100km 정도가 나와요.
1: 아, 만 년 동안 가도 서울에서 대전도 못 가네요.
0: 그렇죠.
1: 아, 예.
0: 그러니까
1: 못 따라가죠.
0: 그렇죠. 못 따라가죠. 예. 그러니까 그 숲이 다시 자라나는데 이제 지렁이 없는 생태계로 이제 지난 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온
1: 이해가
0: 거죠.
1: 됩니다.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물어봐요. 왜 그 토착 지렁이들이 따라가지 못했냐고. 너무 느려서.
1: 느리니까.
0: 근데 이제 지렁이가 지금은 막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서 수십 년 만에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1: 네.
0: 근데 이 지렁이들이 다 토착 지렁이들이 아니라 유럽 지렁이들이에요.
1: 아, 종이 다르구나.
0: 네.
1: 아.
0: 미네소타에서 발견되는 지렁이 종이 한 16가지 종이 있는데 다 이제 유럽 종입니다.
1: 아,
0: 다 유럽 종이에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올 때, 새 대륙으로 올 때 이제 많은 숫자가 이제 농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물들을 가지고 오고 가축들을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 작물들의 이제 뿌리에 그 뿌리에 묻은 흙 속에 지렁이들이 있고 또 지렁이에 고치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들어왔죠.
1: 네.
0: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레크리에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1: 레크리에이션? 네.
0: 레크리에이션
1: 어떤 걸 말씀하시죠?
0: 특히 낚시요.
1: 낚시 미끼.
0: 낚시 미끼.
1: 미끼 지렁. 아 미끼용으로.
0: 네.
1: 예예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1: 오대호나 이런 데서
0: 그렇죠.
1: 낚시하고
0: 지렁이를 낚시로 쓰잖아요.
1: 예.
0: 낚시로 쓰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 그냥 풀어 그냥 버리고 보겠죠.
0: 그렇죠.
1: 그 땅에다.
0: 예, 그냥 그 낚시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1년에 5m, 10m씩.
1: 아, 예.
0: 근데

0: 수많은 낚시터가
1: 낚시 있으니까
0: 예. 또 퍼져나가고 그리고 또 정원하시는 분들, 가드닝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숲에 가도 조그만 집들 아주 예쁘게 이제 가꾸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조그만 텃밭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택 단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도 조경을 하고 텃밭을 갖고 그러면서 식물들을 사들여 온단 말이에요. 네, 화분 채. 네. 그리고 이제 화분에 있던 이제 지렁이들이 네. 또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유럽 지렁이고. 이게 참 그 지렁이들이 이제 사람의 문화의 함수인 거죠. 어떤 네. 지렁이가 그 지역에 있는지가.
1: 네. 분포도가 그려지네요. 네. 네. 자, 지렁이가 침입했습니다. 지렁이 인베이전이 이미 뭐 진행이 됐는데 나 아까 맨 처음에 지렁이의 이로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낙엽 같은 유기물을 네. 분해해주는 게 좋은 역할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인베이전에서 낙엽층을 먹어주면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낙엽층이 없어지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 아, 이게 진짜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정말 먼저 이제 농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렁이가 있는 네. 농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렁이가 주는 이로움이 참 많습니다. 일단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막 트랙터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흙이 단단해지잖아요. 눌려서. 그런데 네. 네. 그런 단단한 토양에 이제 지렁이가 구멍도 뚫어주고, 그러니까 공기도 통하고 물 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극지는 극지 생태계는 이 시작점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지렁이가 없었던 숲으로 들어가면은 푸신푸신한 낙엽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낙엽층이 있으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빠지죠. 예. 네. 눈 녹은 다음에 네. 그 녹은 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빠져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예. 이제 유기물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1: 네. 낙엽층이 없어지면
0: 낙엽층이 네. 없어지면 그 푹신푹신했던 층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이제 광물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토양 환경 전체가 이제 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유지했던 유기물층 그리고 그 물이 광물층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위에서 유기물층이 그 물이 빨리 증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도움을 줬던 건데 네. 이제 그 유기물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네. 이 흙이 물을 많이 머금지도 못할 뿐더러 네. 그다음에 이제 빨리 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네. 지렁이가 이제 침입했던 곳을 가보면은 네. 나무의 나이테에서 벌써 달라 차이가 나요.
1: 나이테에서 차이가 네. 나요.
0: 그래서
1: 그게?
0: 저희가 아는 지역에 가서 여기는 지렁이가 1960년대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무 나이테를 세 가지고 1960년대에 가면은 네. 그때쯤부터 이제 나무의
1: 성장 속도가
0: 느려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흙의 이제 수분 조건도 바꿔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네소타의 숲도 그렇고 네. 이제 알래스카도 그렇지만은 이런 유기물층들이 네. 생태계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체가 다른 동물들의 집이거든요.
1: 아, 다른 동물들의
0: 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유기물층이 다른 동물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서류들. 도룡뇽들, 네. 예. 도룡뇽들 이제 개체수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지렁이가 친입한 숲과 친입하지 않은 숲 사이에 이제 도룡뇽의 개체수가 이제 다르고요. 물론 지렁이가 들어온 곳에 이제 적죠.
1: 적겠죠.
0: 예. 그리고 그 유기물층에서 낙엽으로 이제 집을 짓던 새들, 그런 새들 또한 이제 개체수가 이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이 낙엽층 때문에 어린 나무들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네. 유기물층을 통과하는 동안 네. 가령 이제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그 유기물층의 보호를 많이 받는데 그 보호 중에는 사슴들한테 먹히는 걸로부터 이제 보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이제 유기물층에 가려진 단풍나무들은 보지 못하는
1: 게 가려져 있으면 그렇죠. 사슴이 예. 못 뜯어먹는다.
0: 그렇죠.
1: 예. 그럼 지금 다 뜯어먹겠네요.
0: 그렇죠.
1: 사슴이. 예.
0: 그래서 지렁이 침입하고 또 그 사슴 사이의 관계가 또 있어요.
1: 사슴은 호황인가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지속적이진 않겠죠.
0: 지속적이진 네.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뭐 꼬리에 꼬리를 네, 무는 네, 이제 네. 도미노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미네소타도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런 침입종들 때문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침입종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0: 미네소타에 오는 많은 친유종 식물들은 지렁이가 있던 곳에서 온 식물들이에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유기물층보다는 또 광물층의 흙을 이제
1: 더
0: 선호하는
1: 적합한.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입종들이 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렁이가 들어오면서. 네.
1: 침입자들을 위한 판을 지렁이가 앞장서서
0: 그렇죠.
1: 만들어주는
0: 만들어주는
1: 거다.
0: 거죠. 예.
1: 그럼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겠네요.
0: 네.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렁이가 토양에 있으면 무조건 비옥하게 해주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지렁이가 필요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1: 예.
0: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1: 시작점이
0: 네.
1: 다르다. 네. 야,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건데.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지렁이 말고도 동아시아산 지렁이마저 들어와 버렸다고.
0: 네.
1: 첩첩산중이네요.
0: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그 한국에서 사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사는 이제 아민사스 이제 지렁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제 동료 교수님 중에 리 프렐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지렁이를 연구해 오신 이제 산림 생태학자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잠깐 만나자. 그래도 내가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학교 학생회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이제 아시아에서 온 나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은행나무 이틀이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거기를 쫙 이제 펼치니까 새로운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유럽 지렁이들을 공부해 왔지 아시아의 지렁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죠. 그래서 그 지렁이들을 미국에서는 점핑웜이라고 불러요. 뛰는 지렁이,
1: 그래요?
0: 뛰는 지렁이. 왜 우리 한국 속담에
1: 우리는 밟으면 꿈틀하죠.
0: 그렇죠. 지렁이는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1: 그렇죠.
0: 얘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유럽 지렁이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로 꿈틀 안 하는 거예요.
1: 점프는커녕 꿈틀도 잘안 하는.
0: 네, 그래서 너무 꿈틀 안 해가지고 이런 한국 속담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지렁이네. 그러면서 얘들은 왜 이렇게 얌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은행나무 잎에 있던 그 지렁이들은 꿈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놓으면은 정말 뛰어서
1: 아,
0: 나가더라고요. 네.
1: 진짜요?
0: 근데 와서 아까 한국 지렁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에 사는 이 점핑웜들은 정말 이렇게 아주 운동성이 뛰어나요. 예.
1: 우리 한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거
0: 네, 한국
1: 진짜
0: 지렁이는
1: 팩트네요.
0: 밟으면 꿈틀합니다. 예. 그래서 생긴 게 달라요. 유럽 지렁이들하고 우리가 흔히 지렁이 하면은 다 지렁이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한 3천 종의 지렁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가 이제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사람에
1: 그렇겠죠.
0: 따라서 뭐 7천 종쯤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3천 종도 정말 3천 종일지 모르는 게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DNA를 놓고 보면 다른 또 지렁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3천 종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숫자일 거야. 아마 그보다 이제 더큰 지렁이의 이제 다양성이 있겠죠. 그 지렁이들마다 또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하는 역할들도 다르고 유기물층을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고 광물층을 좋아하는 지렁이가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지렁이가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렁이가 왔는데 이 아시아 지렁이들은 그 유기물층, 그러니까 낙엽층하고 밑에 광물층의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 어떤 면에서 과학자로서 보면은 샘플하기가 쉽습니다. 옆측만 걷어내면 보이니까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1: 한국에서 안 하던 어떤 짓을 하고
0: 그러니까
1: 있나요?
0: 흙을 아주 느슨한 알갱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1: 흙을
0: 네,
1: 느슨하게.
0: 그래서 흙이 보통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덩어리로 잡히는데 이제 이 점핑웜이 들어온 흙을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이제 그 커피 이제 우리가 커피 필터로 이제 커피 필터링하고 남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1: 고운 입자로.
0: 고운 입자면서도 고운 입자들이 이제 알갱이들을 지는데 그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질 않아가지고 손을 들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0: 지렁이가 한 거예요?
1: 네, 지렁이가 이제 한 거죠. 이제 전핑염이 있는 흙을 보면은 네. 아주 느슨한, 네, 느슨한 이제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네. 심한 경우에는 그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옥자마들 많이 키우실 텐데요.
0: 옥잠화, 네,
1: 옥자마요. 예, 예. 옥자마들, 옥자마를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들 키워요.
0: 네.
1: 그럼 옥자마를 이렇게 사실 뽑으면 이제 잎만 떨어지고서 뿌리는 그대로 보통 남아 있는데 뿌리째 뽑혀요. 흙이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그 점핑엄이 이제 들어온 흙은 굉장히 헐겁고
0: 뿌리 내리기 쉽지 네, 않고
1: 뿌리 내리기 쉽지 않고 그래서 언덕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침식에
0: 이제 이게
1: 취약해 보이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점핑엄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요.
0: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얘네?
1: 그게 참 그 특이한 거죠. 왜 한국에서 안 하던 짓을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안 하던 짓을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지
0: 예.
1: 아마 그 개체수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있던 것보다는 육에 갔을 때 예. 천적도 없고 그 천적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지금 모르지만
0: 네.
1: 그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경쟁자들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개체수가 확 불어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불어난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특이한 토양 구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아직은 저희도 잘 모르는 분야예요.
0: 네. 네. 어쨌든 기존의 생태계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네.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침입 지렁이 문제가 뭐 지구 온난화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유럽 지렁이가 침입한 곳, 특히 이제 유기물이 많았던 그런 숲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양의 이제 그 탄소 함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0: 예.
1: 그만큼은 이제 대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연구로 봤을 때는 토양 유기물에
0: 네.
1: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도 이제 공헌할 수가 있고
0: 네.
1: 또 지렁이 자체가 지렁이의 내장이 이제 흙들이 다 통과하면서
0: 네.
1: 그 지렁이 내장이 이제 산소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질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태우는 미생물들이 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또 질소 산화물 또한 이제 기후 온난화 갔으니까
0: 네.
1: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이제 공헌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이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문제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렁이 침입의 임팩트는
0: 네.
1: 지렁이가 기껏해야 뭐 50년 동안 침입해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지나가면은 어떤 일이 나오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0: 네.
1: 네, 그리고 그것이 생각만큼 단순할 것 같지 않은 이유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렁이가 도착해서 이제 유기물을 빨리 이제 부식한단 말이에요. 빨리
0: 네,
1: 이제
0: 예.
1: 썩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극지 생태계나 아니면은 저희가 있는 이제 미네소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태계들이 이제 질소 제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가 공급이 되면은 식물의 생장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지렁이들이 가서 유기물의 분해를 이제 촉진하면서
0: 네.
1: 그 유기물 속에 이제 묵혀 있던 이제 질소들이 튀어나오거든요.
0: 그리고 예.
1: 그 질소들이 만약에 그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면 그 식물들이 이제 생장에 촉진될 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럼 식물들이 생장이 촉진이 되면 거기에서 예. 또 이제 유기물질이 이제 흙 속으로 또 돌아올 테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지렁이가 유기물의 분해를 빨리 하지만 그 유기물을 광물 입자들 속에 가둔다면
0: 네.
1: 그러면 그 광물 입자들이 유기물의 썩음을 느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광물의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을
0: 유기물
1: 테고
0: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는
1: 네,
0: 거죠.
1: 그렇죠.
0: 예.
1: 이제 광물이 이제 유기물을 감싸면서 다른 미생물들이 이제 접근을
0: 네.
1: 힘들게 만드는 네,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이런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0: 네.
1: 또 지렁이 자신이 유기물을 이제 없애면은
0: 네.
1: 그 유기물층이 굉장히 좋은 절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0: 절열.

0: 효과.
1: 네, 그러니까 열이 잘 통하지
0: 통하지
1: 않도록.
0: 않게. 예.
1: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제 맨 흙이 이제 유기물을 가진 맨 흙이 이제 대기에 이제 노출하게 되면서
0: 네.
1: 기후변화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기물의 이제 썩는 속도가 이제 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0: 아,
1: 네, 복합적인
0: 복합적이네.
1: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날 텐데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산불의 효과. 그러면 산불이 일어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극 지역에 있던 스프루스들, 그러니까 침입수림이 화렵수림으로 점차 대체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0: 네.
1: 기후변화와 이제 산불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화렵수림은 지렁이가 더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0: 예단할 수는 없겠네요.
1: 예단할 수는 없어요.
0: 네, 좀
1: 그렇지만
0: 길게 보고.
1: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렁이가 정말 중요한 와일드 카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할
0: 그러네요.
1: 수가 있는 거죠.
0: 지금 뭔가를 판을 바꾸는 녀석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지렁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좀 다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토양학과의 유경수 교수님도 방학 중에 잠깐 한국 들른 그 귀한 시간 중에 또 잡지사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천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우리말 지렁이는 땅 위를 다니는 용이라는 뜻의 지룡이 변형한 낱말이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호랑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길을 못 폈는데 아시아의 지렁이는 그야말로 용처럼 북미의 숲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본분을 다할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에 있을 때 이로운 우리 지렁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가는 우리 땅에서나 살 곳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S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견인데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 긴축 결정입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알렸습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에서 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 응답은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은 55%로 집계됐고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이었던 A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19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초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인데요. 사실은 책 제목이기도 한 책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의 저자이자 비영리 스타트업 코다코리아 대표 이길보라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자기소개를 수어로 해서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로부터는 수어를 배우고 세상으로부터는 음성 언어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즉 수어가 1차 언어이자 모어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코다라고 부릅니다.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농인의 자녀 중 90%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 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즉, 부모와 다른 감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다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농인이 살아가는 사회인 농사회와 그리고 청이 살아가는 청사회, 이 두 사회를 오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회를 잇는 매개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수어와 음성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인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농인의 자녀로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제가 지금 만 32살인데요.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30년이 넘게 이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 질문은 눈빛과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봐도 뻔하다는 듯 아 하고 탄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면서 혀를 차는 소리로 이렇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아, 부모님이 말 못하는 벙어리구나. 정말이지 안타깝네. 같은 말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그의 가정을 향한 동정과 연민입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눈을 크게 뜨고 목에 힘을 주어서 저희 부모님은 농인이고 저는 그의 자녀인 코다입니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게 믿는다입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이 농인, 청각장애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주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세 개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 두세 개 사이를 오가면서 자라는 것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자질이라고 먼저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저의 선천적 배경을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다로서의 긍정적 경험을 말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경험은 왜 더 이야기하지 않나요? 고민에 빠집니다. 당연히 이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의 자녀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이 에이블리즘과 오디즘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이블리즘은 비장애 중심주의 혹은 장애 차별주의를 일컫는 말이고요. 오디즘은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고 농인에게 청인처럼 행동해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농인에게 이제부터 말을 해봐 하면서 음성 언어로 소통하라고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장애 중심, 음성 언어 중심으로 설계된 이 사회에서 저와 저의 농인 부모는 수용되고 포용되기보다 차별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그렇듯 기쁘고 가슴 벅찰 때도 있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거나 혀를 차며 동정합니다.

오늘도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장애 극복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 저와 부모의 삶은 대상화됩니다. 불쌍하기만 한 건 아닌데 불쌍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저의 삶과 인생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자신의 삶에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기를 택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농인이어서 제가 코다여서 더 좋았던 점을 더 크게 말합니다. 에이블리즘과 오디즘을 구축하는 서사로서 저의 경험이 쓰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는 이 장애를 갖는다는 것이 곧 고통이자 상실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좋은 소리가 많은데 농인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안타깝네. 아, 음악을 즐길 수 없어서 진짜 슬프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종종 멈춰서고 맙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건 과연 상실이자 고통이기만 할까요? 청각 대신 확장되는 이 다른 감각의 세계, 더 넓게 볼 수 있는 세계를 성인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지구상의 지면이 아닌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속이나 혹은 화성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음성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누가 장애인이 되고 누가 비장애인이 될까요? 작가이자 예술가, 장애운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 테일러는 선천성 관절 구분증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동물이 겪는 억압과 장애인이 겪는 억압을 교차적으로 사유하는 책, 이 짐을 끄는 짐승들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이 몸은 미군이 무단 폐기한 여러 독성 물질이 상호작용하여서 만들어낸 혼합물이라고요. 이 수나우라 테일러 작가의 어머니는 이 작가를 임신했을 때 독성 물질로 오염된 수돗물을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작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수나우라 테일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군대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체를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아,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다니 하면서요. 여기에는 비장애인의 몸이 더 가치가 있고 좋은 몸이고 장애인의 몸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몸이라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나우라 테일러는 자신의 몸의 장애를 인정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신체를 창의적인 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로서 이 장애를 가진 몸을 경유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운동가이자 작가, 예술가입니다. 마치 제가 이 농사회와 청사회를 오가면서 자란 코다로서 농인에게는 청인의 관점을 전달하고 청인에게는 농인의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진 몸의 경험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할 때 수나우라 테일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과 그 폐기물이 내게 장애를 가져왔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수나우라 테일러는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이나 역경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이런 사회적 소수자에게 흔히 붙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 상황을 극복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라는 서사를 작가는 거부합니다. 미군과 그 폐기물이 내게 장애를 가져온 것은 맞다. 그리고 내가 내 몸,

장애가 있는 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맞다. 이 두 문장이 함께 설 수 있음을 작가는 보여줍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장애를 경험하는 데서 비롯되는 가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씁니다. 저는 이 수나우라 테일러의 말처럼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과 원치 않는 순간들에 대한 소유권을 쥐고 스스로의 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이 장애인의 고통과 상실에만 집중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종종 멈춰서게 됩니다. 에이블리즘과 오디즘에 입각한 편협한 사고와 자기중심적 사고를 만날 때면 혹은 그렇다고 의심되는 순간을 마주하면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수나우라 테일러의 말처럼 단순히 좋거나 나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장애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장애가 있는 몸의 경험은 다층적이며 복합적이고 입체적입니다. 농인 부모와 코다의 경험 역시 그렇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상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특수교육의 한계로 문자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서 신문이나 책을 읽기 어렵고요. 뉴스를 봐도 수어 통역 화면이 작아서 혹은 통역의 질이 높지 않아서 혹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수어를 사용하고 농문화를 향유하는 농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밭이라는 큰 무대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 적절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제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라가 말을 진짜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진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다시 태어나도 저의 농인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날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각이라는 감각 대신 더욱더 확장된 시각과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농인이고 코다 역시 그 언어와 문화를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고통과 상실을 단순하고 납작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제 삶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서사를 직접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에 공감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아, 안타깝네. 아, 힘들겠네. 아, 불쌍하네. 라는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감일까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강연을 듣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갑자기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길보라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코다의 삶과 농인의 삶을 상상해보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그리고로 이어지는 문장들을 상상해보는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쓴 책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의 문장으로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타인의 경험과 감각을 상상하며 말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나의 위치가 아닌 너의 위치에서 듣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나의 위치에서 너의 위치로 공감의 관점을 옮겨감으로써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로 인해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동시에 풍요로워질 다양성의 세계로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이란 제목으로 코다코리아 대표 이길보라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영화 코다에서 에밀리아 존스가 부른 보스 사이즈 나우,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어린이를 환영해 주세요란 제목으로 책 어린이라는 세계의 저자인 김소영 작가의 강연 준비해봤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약 100년이 됐는데도 이 100년어치만큼의 어린이의 삶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노키즈존이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린이들도 그 문구를 보고 어린이들이 자신들 이야기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어린아이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어릴 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어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가 생각하는 어린이 이야기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린이 역사가 100년이나 되는데 그 현주소는 어떤지를 짚어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에게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루는 상가 건물 앞에서 어린이 둘이 되게 소란스럽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눈앞이 캄캄해서

거기에 참견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치과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우울하게 닫히는데 어린이 한 명이, 아까 그 놀았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를 잡아탔습니다. 아휴,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가. 재밌죠? 그 말투가 웃겨가지고 저도 좀 웃었거든요, 여러분처럼. 그랬더니 어린이가 왠지 뭐 마음이 좀 열렸는지 선뜻 저에게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꾸 쫓아와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어린이에게, 어린이, 혹시 친구가 괴롭혔어요?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그냥 잡기놀이 한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가 않아서, 만약에 불편하면 일단 어른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알죠?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어린이와 저는 같은 층에서 내렸습니다. 이 어린이는 치과랑 같은 층에 있는 학원에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린이가 저를 약간 걱정해 주었습니다. 치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가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 최대한 가슴을 활짝 열고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멋있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상할 만큼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저희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이제 들어서는데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 대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가게가 들어올 것인가? 이제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문방구다. 아니다. 핫도그 가게다. 아니다, 뭐 분식집이다, 뭐 돈가스 가게다 하고 굉장히 뭔가 진지한데, 잘 들어보면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 격렬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네, 스파게티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들로서는 별로 이렇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린이 재활병원에 갔을 때는 보조도구를 써서 걸어야 하는 어린이가 문을 쾅 하고 열고 남들의 시선이나 뭐힘 조절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힘껏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어떤 온기가, 때로는 의지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을 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책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이라는 주제를 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육자도 아니고, 또뭐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도 아니어서, 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뭐 말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일상 속의 어린이, 또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알수록, 또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포기하면 안 되겠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충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고 나아갈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애들 귀엽지. 근데 시끄럽지. 나는 애도 없고 내가 뭐 주변에 아는 어린이도 없는데 내가 왜 어린이한테 관심을 가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어린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고 지금 어린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인류의 역사는 결국 어린이의 역사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긴 세월이니까 이야기를 한 100년 안쪽으로 좁혀볼까요? 어린이의 날 선언문, 또 어린이날 선언, 이런 것이 발표된 것이 1922년, 1923년 무렵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나라 자체가 커다란 폭력의 그늘 속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가장 나쁜 점은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력의 사슬의 맨 아래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또 병들고 가난한 채로 힘든 일을 강요당하고 배우지 못한 채로 남의 집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학교에 간다고 해도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1923년에 작성된 어린이날 선언에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아 주시오. 올려다본다는 뜻이죠. 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같은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과제는 길에 지금 당장 쓰러져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안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돌보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나라에서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단지 귀여워하고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가 귀한 존재이고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어린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구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보호자를 잃고 아주 극단적인 결핍에 놓여 있었던 어린이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대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더 많은 어른들이 남의 집 아이들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도리로서 다른 아이들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 어른들도 옛날에는 어린이였겠죠.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또 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도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민주시민으로 길러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절이라고 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길을 만드는 것은 좋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려있는 어린이일수록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전체가 불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으로 보일까요? 어린이라는 말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어치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노키즈존이라는 차별적인 말로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노라고 말합니다.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죠. 어린이들도 바로 그런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기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린이들은 묻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절을 배워요? 위험하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이 까만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문제 삼는 거니까요. 어린이 출입을 제한해야 할 때는 오로지 어린이를 보호할 때뿐입니다. 어린이가 근데 너무 떠들면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어린이가 너무 떠들면 이제 중재를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막 불편한 이야기를 그 일행에게도 해야 되고 또 뭐

카페 사장님한테도 해야 되고 그게 번거로우니까 아마 웬만하면 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을 만한 정도는 참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관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공장소에서 어떤 어린이가 악을 쓰고 있다면, 막 바닥에 들어 누웠다면, 막 울고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 현재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어린이 자신입니다. 얼마나 뜻대로 안 되면 온몸을 써서 그렇게 악을 쓰겠어요. 아이고, 너도 참 답답하구나 하고 생각해 주세요. 학교 근처를 비롯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영역, 그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자동차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아, 이건 너무 느리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은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뭐 마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아니면 골목길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속도를 아마 줄이실 거예요. 그쵸?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제한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어떤 분들은 아 근데 일부러 장난치는 애들 있잖아 막 일부러 뭐 운전자한테 위험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에 하나 정말 백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건널 때 만약에 또 주정차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길을 건너는데 언제나 양쪽에 커다란 대형 버스 아니면 대형 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매번 길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린이들이 날마다 겪는 일입니다. 100년 전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은 어린이 해방을 선언하면서 행진했습니다. 그 후에 어린이들은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고된 노동을 견뎠고, 경제 위기의 아픔을 어른들과 함께 겪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면서 어린이와 함께 미래의 위기,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우리의 동료 시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갈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를 대접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대접받는 방식이 됩니다. 어린이를 환영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처음 보는 어린이에게는 존댓말로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아, 나도 이제 다 컸다. 이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세요. 어린이 일행은 언제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시간을 벌어 주세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하루 종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차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보호자가 보인다면 얼른 가서 도와주세요. 어린이를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은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빨리 자라니까요.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분이든 간에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는 멋있는 어른인 척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대기할 때는 휴대폰을 보다가도 길을 건널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어른.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분들께 예의 바르게 대하는 어른. 또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의젓하게 치과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어렸을 때 여러분이 좋아했던 어른이 되어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어른이 지금 되어주세요.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고통에 공감한다는

작가 코다코리아 대표 이길보라 씨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를 환영해 주세요 였고요. 이어서 이종용이 부른 겨울아이까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0: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와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 영상과 유사해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고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성평등정책전담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임금과 고용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12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초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4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 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아픔으로

아들 당신을 위한 고백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그 아까 그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큰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엄마가 뭐 사탄하게 들렸네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여러 자살 시도하시고 이런 상황 동안 아버지는 그냥 넋놓고 계셨나요?
2: 아빠도 많이 어리셨고 네.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셨다.
1: 아 그냥 아예 밖에 계시고?
2: 네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시고.
1: 아 그 당시 아버님 무슨 일 하셨어요?
2: 그 유리 건축업 쪽을 아. 하셔서 새벽에 나가시고 술 드시고 밤늦게 늦게 들어오시고
1: 아, 잠만 주무시고
2: 네 한 번 근데 엄마가 가위로 저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의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 낮이었어요. 이제 안 되니까 저를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가위로 이렇게 찌르려는 순간에 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질렀는데 그, 뜬금없이 아빠가 집에 들어오셔서 문을 푸시고 들어와서 한번 살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가위를 뺏고.
1: 아,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아버지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2: 에이, 근데 얘기를 지금 꺼내도 아빠는 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1: 그러면 혹시 그 할머니나 좀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겐 또 귀한 딸인데 어머니가?
2: 아, 이제 친가 쪽은 다 돌아가셨고 외가 쪽을 나중에 엄마가 찾았는데 예. 외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엄마 어렸을 때 또 외할아버지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고 외할머니도 엄마가 찾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자살을 해야만 하고 너도 그럴 거다. 그래서 대물림 될 거다. 엄마도 자살, 할머니도 자살, 너도. 그래서 되게 무섭고 계속
1: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를 찾았다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어머님이 뭐 어릴 때 집을 나왔거나 아니면 버림받았거나
2: 네 버림받았어요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가 4살 때인가?
1: 그러니까 어머님도 버리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군요.
2: 네.
3: 그러다가 일찍 결혼하신
1: 일찍 그래서 네. 일찍 결혼했고 네. 사랑이 굶주리다 보니까
2: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할머니를 찾았는데 예. 할머니가 찾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스스로
1: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집 나가고 아버지 뭐 집안일도 혼자 다 하시면서 그래서 학교도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2: 네 집을 그냥 나가버렸어요.
1: 집을 나가서
2: 그래서 이제
1: 그 나간 게 몇 학년쯤 몇 살 때쯤이에요?
2: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1: 중2 나이에 이제 집을 네. 나갔어요.
2: 이제 흑화를 시작했어요.
1: 예.
2: 이제 비행을 일삼고
1: 예.
2: 담배도 피고
1: 예.
2: 안 좋은 이제 불법적인 안 좋은 곳에만 다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뭐 남의 건물에서 자고 건물 옥상에서 자고
1: 노숙을 한 거네요.
2: 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도둑질도 서슴없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슈퍼 같은 데 가서 꺼내서 먹고 근데 그 아저씨가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가서 훔쳐 먹었는데 아저씨가 계셨는데
1: 예.
2: 그냥 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법적인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노출이 많이 됐죠. 폭력에 뚱뚱하고 나대고 이러니까 그냥 그 오빠들?
1: 네.
2: 알 수 없는 네, 오빠들이 오빠들. 저를 네.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1: 아 거기 또 맞아요?
2: 네 근데 맷집이 단련이 되어 있어서
1: 아,
2: 엄마한테 맞는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잠깐만 버티면 되니까 엄마는 한번 때리면 정말 7시간 동안 맞은 적도 있어요. 고문이에요 이거는. 고문 이게 정말 자기가 힘이 지쳐가지고 쉬다가 때리고 정말 강목으로 이제 제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제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미워도 못했던 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1: 그럼 뭐 이제 집 나가면 뭐 고생길이 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까지 뭐 정말 뭐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0: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 번 살리셨다라고 또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살려주셨나요?
1: 근데 그때 그렇게 개신교 성경을 써서 네. 거긴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습관은 있었거든요.
0: 그 이단교회 다니면서
1: 네.
0: 그런 매일매일. 습관은 생겼군요.
1: 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기도하고 그런 습관은 주문처럼 너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는 그 기도를 네. 아침마다 주기도문이라도 했는데 네. 교회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살려주신 이 일이 있었어요.
0: 예.
1: 제가 친구 자취방에 가려고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0: 네.
1: 택시를 탔는데 3,500원밖에 없었거든요.
0: 네.
1: 근데 택시비가 3,700원이 나온 거예요. 잠깐 네. 정신을 팔아서. 그래서 아,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3,500원밖에 없어서 여기 그냥 여기 내릴게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이랬는데 되게 뚱뚱한데 허벅지 이렇게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어떡해 뭐 이러면서 계속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죄송해요 계속 이러는데 에이 어떻게 몸으로 떼와야지 이러면서 보문산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그 밤이었는데 깜깜했어요. 그땐 보문산이 완전 보문산에 아무것도 없고 보문산으로 안쪽으로 깊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깡인지 어리니까 야, 나 17살이야. 나 미성년자라고. 너 죽고 싶어? 너 지금 나 성폭행하면은 너 감옥 가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아저씨가 차를 딱 세우더니 눈이 돌았어요. 그래? 너 어디 죽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내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끌고 내렸어요. 내리고 그 산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제 목을 이렇게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아까 그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서 목을 이렇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죽겠구나. 나 지금 벌 받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걱정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염치 없게 거기서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남자가 그 산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쪽을 보면서 흠칫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막 버리고 엄청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 쌍라이트 있잖아요. 그걸 켜서 번호판을 못 보이게 저를 못 보게 하고 그대로 후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산을 터덜터덜 혼자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저는.
2: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또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살려주셨어요?
1: 이거는 성인이 딱 됐을 때쯤 얘긴데
0: 네.
1: 성인이 되고는 제가 게임에 중독이 됐었어요.
0: 네.
1: 되게 유명한 게임이에요. 그때 네. 당시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하루에 16시간 동안 게임을 할 정도였거든요. 16시간 동안 PC방에서 살고 잠깐 집에서 자고 눈 뜨면은 바로 또 PC방에 가고 담배를 두세 갑씩 피면서 그러면서 100kg가 넘게 이렇게 완전히 뚱뚱해져서 거구가 완전히 됐는데도 나대는 그 성격은 계속 있었어요.
3: 네.
1: 막 춤 따라주고 막 네. 텐미니 막 이런 거 추고 네. 막 좀 그랬어요.
0: 네.
1: 청치마 입고 다니고
3: 네.
1: 근데 그날 그때 샤기컷이 유행이었거든요.
3: 네.
1: 그래서 미용실에 오랜만에 샤기컷을 하러 가서 샤기컷을 받고 드라이를 딱 받으면 그 바람에 살랑 날리잖아요.
3: 네.
1: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껏 꾸미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것 같은 거예요.
3: 너무 막, 영화 주인공처럼.
1: 네, 너무 막 난 너무 예쁘고 지금 너무 뭔가 뭐가 좋아. 좋아. 이거
0: 만족스러워.
1: 하나님 주신 성격인 것 같아. 타고 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걷는데 차가 옆에서 차트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헌팅. 저 진짜
0: 그렇게 야탄 줄 알고
1: 네, 진짜 야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진짜 진짜 이런 거
3: 그래
0: 느리게 딱 돌렸어요.
1: 그것도 저는 슬로우예요.
3: 그렇게 돌렸어.
1: 그런데 그 남자가 깡패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 딱 깡패 차 딱 잡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 치맥고 하지 마 이러면서 욕을 정말 쌍욕을 하면서
0: 아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1: 네
0: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저런 것들은 싹 다 감옥에 몰아가지고 천어원 이거 지구 공해라면서 눈 다 베렸다면서 아, 재수없다고 침을 다 뱉는 거예요. 내리려고 내려서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다행히 신호가 뚫려서 조수석에 앉아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0: 네.
1: 갔어요. 근데 그때 남고 학생들이 끝나가지고 우르르 옆에 지나가는데

0: 다 웃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면서. 근데 그 지금 같았으면은 한판 했을 것 같아요. 성격이. 근데 그때는 20살이었어요. 너무 소심해서 나 아무 일 없어. 옆에서 막 웃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걸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수치심보다 무섭고 나는 왜 살지? 이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진짜 지구 공예고 난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온통 내 인생이 너를 다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 막 드라이하고 이 너무 창피하고 내가 뭔데 이러고 나다녔지? 내가 뭔데 미용실에 갔고 왜 이런 옷차림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내가 길에서 이러다 객사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 두들겨서 죽일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맨날 맞음이 일상이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위협을 가해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더 세 보이려고 막 하는 게 지금 조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죽어야겠다. 결심을 그때 했어요. 아, 이때다. 엄마가 왜 할머니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 엄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고 지금 나는 죽어야겠다. 근데 엄마의 자살 시도를 많이 봤잖아요. 뭐에 달고. 근데 저 아사를 선택했어요. 아사를 선택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웃으시거든요.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아사를 선택했어요 하면 다 이렇게 까르르 이렇게 웃겨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성공한 사례가 아사였어요. 외할머니께서 이제 다른 시도 다 하시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1: 돌아가셨어요?
0: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엄마도 목매고 뭐 베란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아사가 확실하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해서 저는 아사를 선택해서 처음으로 이틀이 넘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20살 감성 있잖아요. 이불 속에서 꼭 이불을 이렇게 하고 이불 속에서 계속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잘
2: 2-3일은 비움이죠.
0: 비움.
1: 금식이죠. 금식.
2: 2-3일 정도면 비움이에요.
0: 좀 심각했다고요 저는. 근데 너무 안 죽을 기미가 없어서 뛰어내려야겠다 옥상에서. 그리고 일어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몽롱하고 비현실감이 느껴져서. 그때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음성이 저한테 딱 들렸어요. 이게 어디서 울리는지 뇌 속에서 울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네가 왜 죽어? 그냥 네가 왜 죽어? 나도 크게 쓸 건데?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주워 너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왜 죽어? 나도 크게 쓸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생생했어요. 그럼 내가 왜 죽지? 그놈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왜 내가 왜 죽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 너무 분명해요. 사람이 아니. 저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 건가? 이랬는데 하나님 음성이 너무 분명한 게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1: 어머나.
0: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1: 그 음성 이후로 그냥 확 달라진 거예요?
0: 네, 완벽하게.
1: 그러니까 식사도 이제 다시 하게 되고?
0: 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담배를 두세 갑씩 폈다고 했는데 바로 일어나서 다 부러뜨려서 버리고 게임도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1: 그래요?
0: 하루아침에 그 게임머니 팔아서 좀 약간 정리 좀 하고 하루아침에 게임, 담배 모든 거를 전혀 그냥 그 순간부터 하지 않았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 전에도 뭐 해야지 말은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겠어. 그래서 미용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 친구 어머니들이 예전에 제 주원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거라고 독해서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은혜예요. 정말 그 음성이 저를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뭐 담배 끊기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그냥 안 폈거든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근데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0: 예, 네, 무리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할 줄 모르니까 갑자기 방울토마토만 먹고 운동도 무리하게 갑자기 막 어디서 막 이렇게 에어로빅? 뭐 이런 거 하면서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나? 길 가다가 은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길에서 쓰러졌어요.
2: 그지, 갑자기 깨니까.
0: 네. 정말 쓰러져서. 쓰러졌는데 누가 119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구급차가 왔어요. 네. 너무 창피한 기억인데 구급대원 분들이 네 분이나 남자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들것을 저를 못 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 들고 그래서 사실은 정신을 잃지
3: 두 명 더 와!
1: 아니지. 내가 일어났게 내가 일어났게.
0: 못 대는 거예요. 이제
2: 그래서 중장비 있어요, 중장비.
0: 중장비. 네. 그래서 기절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너무 창피해서.
2: 그치, 그때 못 일어나지.
0: 갑자기 일어나서 아,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1: 할 수가 없지.
0: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쓰러진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병원을 가서 제 막 피도 뽑고 제 상태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 체중계에 올라가서 원래 뚱뚱한 사람은 몸무게 절대 안
2: 지죠. 안 지죠.
0: 그래서 제가 80대인 줄 알았는데 104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도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시크하세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할아버지인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죽기 싫으면 살 빼세요. 저 진짜 굶고 방울토마토만 먹고 다 해봤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쓰러지기만 하고. 그걸 어떻게 빼는 건데요? 근데 그때 의사선생님이 뭘 어떻게 해요? 덜 먹고 운동해야지.
1: 그치.
0: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래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라고요? 몰랐어요. 몰랐나 봐요. 그냥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1: 관심이 없었구나.
0: 그게 딱 박히면서 아 그래? 오케이. 덜 먹고 운동하겠어.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그날부터 운동을 쉬지 않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쉬지도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20년 넘게.
2: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때까지는 지금 신앙은 없었잖아요.
0: 네. 네
2: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0: 네. 이게 그냥 주문처럼 기도만 하긴 했는데 그그 네. 그 이단 교회는 네. 기독교는 배척을 해요. 아 자기도 기독교인데 유일한 기독교는 오로지 우리야.
1: 예.
0: 이런 게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이제 잘못됐다 이거를 되게 세뇌를 시켜서 교회는 이상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 당시 스태프들은 미용실에서 일할 때 스태프는 아프면 혼났거든요. 뭐 어디 아프면은 너 꾀병 부리지 마라 아니면은 자기 관리 못한다 이렇게 욕먹고 그랬는데 제가 대전에서 2년 정도 미용을 하다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압구정동에 어떤 미용실 취직을 하는데 그 미용실이 프랜차이즈였는데 기독교 기업이었어요. 완전 그냥 그 대표님이랑 거의 직원분들 모든 조금 직위가 있는 실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주일은 무조건 쉬고.
1: 아 그래요?
0: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약간 심심하신 분들이에요. 미용사분들은 약간 세거든요.
1: 네.
0: 근데 심심하시고 뭔가 조용조용하게.
1: 뭔지 알겠어요. 네.
0: 되게 신실하시고.
1: 네.
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되게 재미없고.
1: 아주 건조하연.
0: 네. 조용조용하시고. 근데 또 되게 FM이에요. 되게 출퇴근 막 되게 FM이시고. 근데 말투도 그렇고 뭐. 큰 소리는 또 안 나. 뭐,
1: 네.
0: 뭔가 밋밋한. 그래서 좀, 이게 약간 그냥 다녔죠.
1: 네네.
0: 네, 답답하고.
2: 난 그런 데가 좋아.
0: 교육에 열정적이야.
1: 네네.
0: 열정적이고 긴데 조용조용 길어요.
1: 네.
0: 그래서 되게, 좀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심해서 못 나간 일이 있었어요.
1: 네.
0: 아, 진짜 큰일 났다, 혼났다 하는데 그 옥수동 기숙사에 제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대표님이 직접 거기로 오신 거예요. 죽을 사가지고.
1: 원장님이?
0: 대표님이.
1: 대표님이?
0: 네. 원장님부터 대표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근데 원장님, 대표님 직접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살면서 처음 받아봤어요.

건너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매일 걸어 다녔어요. 버스비도 없었거든요. 버스비도 아껴야 돼서 걸어 다니게 했는데 퇴근을 하는데 밤에 기숙사 앞에 십자가가 탁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십자가가 탁 하니 보이면서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교회. 그냥 어느 날 들어가서 앉는 순간 눈물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거기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하는데 어떤 하얀 빛이 너무 따뜻하고 하얀 빛이 저를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느낌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때는 그 어디서 울려 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무섭기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외롭지 마라. 이렇게 딱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제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괜찮은 건가? 나 다시 하나님한테 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출석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화를 위한 영적 뺄셈과 덧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서 무엇인가를 철저히 빼내고 그 빈자리에 생명의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그저 외형적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영적 빼기에 깊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깊이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움켜쥐려는 헛된 욕망,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 그리고 우리의 뼛속 깊이 임박혀진 옛사람의 낡은 습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관계에 목말라 하고 때로는 재물과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호흡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찌꺼기들입니다.

0: 하지만 인간의 얄팍한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이 견고한 진을 결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어 우리를 얽매는 모든 세속적인 사실들부터 끊어주십니다. 내가 생명처럼 의지하던 세상의 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들을 철저히 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향한 가장 숭고한 몸부림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찌꺼기들을 빼내어 심령의 그릇이 맑게 비워졌다면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더하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던 시간을 빼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더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던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던 팍팍한 삶의 자리에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삶의 성화는 거창한 이론이나 단번의 기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는 영적 뺄셈과 덧셈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박힌 세속적인 의지들을 과감히 빼내십시오. 그리고 그 정결해진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가득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자, 오늘 첫 시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는 주님의 제자들을 질책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고 습관처럼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더욱더 아주 치열한 기도를 하셨지요.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38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허상처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어도 하나님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아픈 척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대로 상처를 갖고 계시잖아요. 손에 못자국, 발, 그리고 옆구리. 완벽한 육체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그래서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걱정도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마음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도 있어요. 미리 예측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우 죽을 지경이야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 자꾸 하지 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힘든 게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거 피할 길이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버지께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났더니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갈등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걸 해마로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굳게 결심이 안 되는 것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세요. 심지어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 못하고 말아도 주님은 이해하세요. 제자들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아,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지 질책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얼마나 힘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할 거 다 아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식들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3년 동안 나를 따내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질 않으셨어요.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심했는데 굳게 다짐했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만 있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큰 소리 쳤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솔직한 거예요. 절대로 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결심은 했는데, 다짐은 했는데, 그러고 싶은데 받쳐줄 힘이 없어요.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치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유, 당신 참 애썼다. 그래, 그만큼만 애써서 대단한 거야. 그래도 어떻게 버텼어? 이래야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니? 너무 힘들 텐데, 장하다. 다음번에 또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쓰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확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왜 무너졌을까요? 결심은 했어요. 지식도 있어요.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잖아요. 그야말로 저자 직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옆에서 보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배웠던 제자들이 무너지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결심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학력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지식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경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온갖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데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꼭 객관적인 조건, 그가 갖추고 있는 것, 그것만큼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일깨우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늘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장소를 찾아가셨어요. 습관을 따라가셨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시간과 장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드디어 제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이유는, 그래야 제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제가 살기 때문에. 피곤해서 어떻게? 피곤한데 기도를 빠지면 주저앉아요. 근데 기도하고 꾸준히 유지하면 피곤한데 살아요.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시고 내게 이런 공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 공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아유, 저는 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과 집중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 길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갖고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기도하다가 그 밤에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잠시예요. 잠시지만 깊어지는 시간, 기도의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매일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1장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보여줬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그 많은 시험 속에서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기도하자. 결국은 기도로 이기셨고 기도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쪽이 연봉이 좀 작지만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연봉이 좀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왔을 때 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보니까 야, 이 길로 오기 잘했다. 그때 그 길로 갔다면, 그 연봉을 쫓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일찍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단이 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 그쪽으로 정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면서 살아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와, 이 말씀이 맞구나. 근데 그 말씀대로 해볼 수 있는 능력은 기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배우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때 주님 따라가면서 죽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서 도망가는데 아, 뜨거 하면 손을 바로 떼듯이 몸이 반응해서 이건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기도한 사람은 아, 뜨거워요. 근데 잡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 싶은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기도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에너지가 선택한 것들이 결국 나에게 유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지켜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도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가 됐고, 회개하다 보니까 부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버텨냈던 거고,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광복 80주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점점 교회가 소멸사회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50년대 전쟁 중에도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천이 열리고 놀랍게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난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부흥의 시대를 열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까? 거대한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힘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1994년 12월에 이 교회에 왔는데, 1994년에 제가 맡았던 대학부는 금요 기도회를 끝나면, 그때 뭐 봉고차도 없을 때였어요, 시외버스 타고 저 평내 종점까지 가가지고 금곡 지나서, 그리고 거기서 천마산 기도원,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30분 산에 올라가야지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철야 기도, 그 심야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10시 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면 12시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격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 젊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기도하겠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이 교회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기도가 줄어들잖아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살려놨는데 이제는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이렇게 풀어집니다. 몸은 좀 불편하게 현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지 않으면. 몸이 편안해지면요, 정말 그 다음엔 느슨해지는 거예요. 몸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저를 계속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요.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이게 저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계속 계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예요. 나이 들어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헌금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 산정인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천국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폭 쓰러지셔가지고 기도회가 중단되고 그분 비상조치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기도하러 올라오셨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모르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은 저한테 그렇게 충고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시간에 교회 오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서 죽지 않냐고. 얼마나 복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따님이 100만 원 헌금했는데 아들이 와서 찾아갔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기도, 헌금, 헌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손해봐요, 분명히. 근데 막 기쁘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해요. 이건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 뭐예요? 죽으려고 왜 저래? 그 돈 아깝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경험하십시오. 깨어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십시오. 평생 깨어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숨 쉬잖아요. 죽기 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못 나와도, 기도실에 엎드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아도, 누워서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봉사, 헌금은 능력이 떨어져서 못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면 이 최고의 힘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기 이렇게 뛰는 아주 젊은 성도를 한 사람 봅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도 한 천만 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암 치료받고 났어요. 매일 아침을 뜁니다. 오늘도 와서 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를 매일 뛰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와가지고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예배당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서 계단 앞에, 예배당 문 앞에 딱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성지가 된 거예요. 아침 운동의 성지. 제가 그분이 이렇게 뛸 때마다 일부러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나 오 하나님, 저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저

0: 걸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를 와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까? 다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모든 것 못해도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여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제헌절을 앞두고 3일간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밤이어서인지 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계획에 마음 설레시나요? 성격 유형 검사로 MBTI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계획적인 사람인지 즉흥적인 사람인지 판단하는 지표를 보다 보면 대략의 성향이 나오지만

살다 보면 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계획에 의지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도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대현과 조찬미가 부른 가장 좋은 길 첫 곡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또 믿으며 오늘도 행복한 밤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3일간의 방학을 앞두고도 네, 변함없이 공부방은 마련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양기준 권진형의 앞서지 않겠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편안하시죠? 내일부터 쉬니까 추억님도 오늘 늦게 자도 마음이 편합니다. 잠 안 자도 안 피곤한 오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음악 FM과 표준 FM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오늘은 조금 늦게 회사에 왔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동행 들으면서 현주 언니가 많이 웃으시면서 오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푸하님을 비롯해서 행복동에서도 만나고 이곳에서도 오신다고 아 그래서 아 이 곡을 좀 같이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서 아유 행복한 동행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장한종과 제이패밀리 장시훈의 달콤한 동행 그리고 손경민 작곡집에서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두 곡 듣고 오늘 공부방 문 열겠습니다.

0: 즐거운 공부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 노래를 듣는 아주 신선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 분 쌤과 함께합니다. 주쌤, 김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새 앨범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벌써 이제 한여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는 곡 중에 좀 신선하고 시원하고 이런 곡들이 있으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2: 있습니다.
0: 생각이
2: 오늘 들죠. 오늘 준비가
0: 아주 아주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
2: 센스킴 김쌤이
0: 들으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시원한 곡이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저에게 막 들려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저도 듣고 나서 갑자기 예전에 그 이길승 씨 곡이 딱 떠오르면서 네, 네. 맞아. 이런 게 CCM이지. 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오늘 준비하신 곡이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라고요.
3: 네. 네.
4: 기가 막히죠.
5: 너무 자화자찬하시구나. 만약 마치 본인 곡인 것 마냥.
0: 엄청 기대치가 높아지고 네. 있는데 네. 아니 가수 이름도 실은 처음 들어보는 분이에요.
1: 네. 네. 뭐 제가 먼저 소개합니까?
0: 그렇죠.
1: 아, 저 순서적으로 뒤에야 좀 맞는데 서사가. 아,
5: 먼저 하세요.
0: 괜찮습니다.
1: 네. 네. 그 아이번이라고요. 네. IBURN. 이라는 네. 아티스트인데 네. 이분이 그 노아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이란 그 노래하고 네. 춤추는 그 선교단이 있잖아요.
0: 너무 유명하죠.
1: 거기 선교단에서 자라난 친구예요.
0: 아 진짜요? 네.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성한 성인으로서 이제 음악 감독도 하고 이런저런 곡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K-pop 스타일의 곡들 또 그런 곡으로 CCM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가장 최근에 지난 그 6월 12일 날 발매했던 당신을 따라가면이라는
0: 6월
1: 곡을.
0: 12일이요?
1: 네, 따끈따끈하죠.
0: 아주 한 달도 안 된 곡이네요. 한 달 네. 정도 된 곡이네요. 네.
1: 이 노래는 스타일은 이제 뭐 랩, 힙합 뭐 이런 게 좀 담겨져 있고 사실 영상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아. 댄서들도 있고 막 이런데.
0: 저희가 그 너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볼 수
1: 네,
0: 있는
1: 찾아서
0: 거군요.
1: 보실 수 있죠. 네. 라디오라서 오늘은 이제 음악만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곡은 신앙과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곡으로 이렇게 1절에는

믿지 않는 입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난 무엇을 얻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고 또 2절로 가면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스스로를 보며 겪는 크리스찬의 영적 좌절감.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조금 이제 다른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가사를 쭉 들어보시면 알 수

0: 지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음악은 K-POP의 옷을 입고 있는 아주 시원시원한 곡입니다.
1: 제목이 어떻게 됐죠?
0: 네, 당신을 따라가면.
1: 당신을 따라가면.
0: 네.
1: 가수의 이름이 아이번. 정확한 네, R 발음을 아이번.
2: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 새 노래 이 곡 정말 들어가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네. 신선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0: 와, 정말 그 여름에 듣기 왠지 어울리는 곡 같다는 생각도
1: 그렇죠.
0: 들고,
1: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0: 아,
1: 더.
0: 그렇게 하신 거군요.
1: 네, 뭐 그런 것
0: 우리
1: 같아요.
0: 김영범, 김쌤님의
1: 네.
0: 아주 굉장히
1: 탁월한, 네.
0: 센스 있는 그런 선곡으로 오늘 새 곡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래하는 아이들 느낌이 아무래도 처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지
1: 네.
0: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재밌게 잘
1: 네.
0: 들었습니다. 사실.
1: 노래하는 아이, 네, 뭐요?
0: 네. 아, 두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1: 사실 뭐,
0: 네.
1: 뭐요?
2: 까먹었어요. 사실 별거 아닌 정보인데 아이번이란 가수의 이름을 한번 듣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0: 네.
2: 근데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딱 들어왔을 때
0: 네.
2: 오래 기억에
0: 그
2: 남거든요.
0: 맞아요.
2: 예.
0: 그리고 발음 한번 굴려주셨잖아요. I
1: Burn.
0: burn.
2: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너무 덕분에 아, 재미있는 곡을 또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어떤 예, 필살기로.
2: 아, 이 곡은 일단 음악 분위기가 여름에 맞진 않지만 이 가창력으로 아마 승부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장윤영님의 Welcome
0: 아,
2: Stranger라는
0: 네.
2: 곡인데요. 저희가 시생공방에서

0: 김쌤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신곡을 그 주에 나온 곡 중에 신곡을 10곡씩 소개해 주시거든요.
1: 네.
0: 그거를 저희가 한 달에 한 40곡, 50곡에서 또 청취자들과 10곡을 뽑아요. 그러면 1년에 12달이니까 120곡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연초에 어워즈를 항상 하거든요.
1: 네.
0: 그게 지금 5번을 했는데 재작년 1위 곡입니다.
1: 그럼 그러니까 벌써 발표된 지는 좀 됐는데.
0: 네, 2024년에 발표됐고요.
1: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 저도 제가 이 스트레인저?
0: 네, 웰컴 스트레인저.
1: 웰컴 스트레인저 이 곡을 소개해드린 기억은 없어요.
0: 네. 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장윤영님은 바닷길로
1: 그렇죠.
0: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네. 예전 가수인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 본인이 직접 만든 곡들을 계속 꾸준히 발표하고 계세요.
1: 네.
0: 근데 그 노래들이 너무 좋았는데 특히 웰컴 스트레인저에 많은 분들이 좀 반응하시고 좋아해 주셔서 그 1위를 했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영국에 살고 계실 때 그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앞에 팻말이 써 있었는데 그 팻말에 웰컴 스트레인저라고 써 있었대요.
1: 와.
0: 근데 이제 그 문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1: 네.
0: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노래 제목으로 만드셨어요.
1: 네.
0: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면서 웰컴하는
1: 네.
0: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이 노래 선율과 이 장윤영님의 목소리와 너무 잘 맞게 그 웰컴하는 부분이
1: 네.
0: 딱 들릴 때
1: 네.
0: 찡한 그런 게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김쌤님도 사실 굉장히 좀 감정이 메마르신 분인데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이 울컥울컥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두 분 빨리 잘 화해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길 제가 제일
2: 저희 손잡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자,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 저희 음원에도 실은 이 음원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오늘 처음 또 들어봅니다. 그런데 시각화된 그 웰컴 스트레인저라는 그 팻말을 생각하면서 네. 곡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장윤영의 웰컴 스트레인저 우리 주쌤께서 소개해 주신 곡 함께 할게요.

0: 네, 장윤영 씨 목소리로 웰컴 스트레인저 오늘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나가는 동안 살짝 근황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떻게 또 최근 계신지 설명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외국에
1: 네, 뭐 영국에서 한참 뭐 계시다가 들어오신 지 꽤 되셨고요.
0: 네.
1: 서울에서인가 계시다가 또 몇 년 전에 김해 쪽에 있는 그 교회 이게 남편 목사님이 청빙 받으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모로서 또 계시고 또 개인 사역하시고 네. 또 후학들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0: 한동안 좀 그 설 수 있는 무대도 없어지고 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지된 그 시절에 많은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뵐 수 네. 있으면 정말 좋겠다. 특히 장윤영 씨는 저희가 겸손이라는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곡으로 가장 많이 선곡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바닷길도 물론 네. 마찬가지지만 겸손도 지금 한 20년
1: 가까이
0: 그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2: 최근 곡 중에서는 이 웰컴 스트레인저 말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네. 곡이 어노인팅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네.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0: 네.
2: 그 원곡자가 또 장윤영 님이셔서
0: 네.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진짜 힘이 엄청 에너지가 있으시잖아요.
2: 네. 정말 그 라이브로 들어보면 그렇죠. 막 소름이 네. 돋거든요.
0: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곡을 두 곡도 주쌤, 김쌤 두 분이 아주 고심해서 선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소개를 해주셔도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네, 교장 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좋은 곡들 가지고
1: 미등록된 곡들
0: 네,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네. 또 어떤 날은 또 혼자 오시는 날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날은 얘기 많이

0: 할 필요 없잖아요.
1: 네.
0: 그냥 한 세네 곡, 다섯 곡 이렇게 쭉 갈까요? 그냥 네, 그런 계획도 교장 선생님께서
1: 말 잃지 않을 것 같은데.
0: 곡 소개만 네 너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1: 네.
0: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 김영범, 주창훈, 주쌤, 김쌤 함께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Yeah,

디사이플스의 해피송 김명선 내 하나님은 신나는 찬양으로 두 곡 이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이 공부방 실컷 웃고 즐거운 얘기도 하고 새로운 노래도 듣고 에너지도 얻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익숙해지면 저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도 제목을 꽃의 향기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같이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사연이 도착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조직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나왔어요.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경은님께서 많이 상심되시겠어요.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준희빈님도 아쿵 놀라셨겠어요. 마음 토닥토닥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우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드려요. 정대성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치료자.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막교대로 일하던 해태제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지 47년 만에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 제막식은 오늘 해태제과 여성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투쟁을 지원했던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탑 제막식에는 당시 여성 노동자들과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진, 예장통합, 영등포 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당시를 회고하고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이번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 제막은 현재도 고난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숨 돌리고 춤출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는 약속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섬 공동체가 최근 북한 이탈 주민과 몽골 출신 이주민, 한국 중장년층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프로그램 동행으로 만드는 통일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DMZ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누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만들어갈 통일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교

0: 시민사회운동과 교육의 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지원 사업으로 축소돼선 안 되고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학 체제 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대학 서열 체제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소수 대학에 집중시키는 병목 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회 독점 사회에서 기회 다원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재용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대학연합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8주년 재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기총은 재헌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변화된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책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또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평택 산성교회 후원으로 코스타리카의 스페인어 성경 2,500부를 기증했습니다. 평택 산성교회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성경 기증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튀르키예에 성경을 보내는 등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평택 산성교회 김덕만 목사는 이번에 보내는 성경은 교회를 세우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계뉴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잔치 공동체 전신갑주 우린 굳게 서 가네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다윗님께서 은영님 응원합니다. 오늘 기적의 치유를 체험하고 내일부터는 걷고 뛰기를 바라며 전신갑주 신청합니다 하셔서 오늘은 잔치 공동체 찬양에서 전신갑주를 찾아봤어요.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여러 곡 있습니다. 다양한 곡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지금 신청곡 보내주세요.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홍의삭 하나님의 세계 두 곡 모두 신청곡이었어요. 아비가일님 내일이 휴일이라 매미 푸근한 날이다요 하시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아 맞다 이렇게 또 5554님께서는 결혼하고 남편이랑 처음 함께 가는 여름 휴가길 배 타러 가는 차 안에서 찬양 들으니 너무 설레고 좋아요. 일찌감치 도착한 신청곡이었는데 중간에 공부방 진행하느라 2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전해드렸어요. 안전하게 즐겁게 섬으로 가시나 봐요. 아유 좋으시겠다.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안젤라님께서는 짝꿍이랑 동해 찍고 강릉으로 넘어가는 길에 출첵해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하셨어요. 화양연화님은 자영업자는 주말도 연휴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쉬는 날이 자영업자의 바쁜 날이 되어야 할 텐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서 좀 우울해요 하셨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늘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화양연화님께 저희 응원상 보내드릴게요. 자영업자 힘내라 응원상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자영업 하실 때 글쎄 어떤 선물이 좋을까 우선은 그냥 날도 덥고 어제 복날이고 하니까 네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시면 연휴 쉬지 못해도 닭갈비 드시면서 춘천 갔다 생각하시고 강원도 어디쯤에서 닭갈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간의 닭갈비가 본점 춘천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자주 갔었던 또 단골집이기도 한데 이렇게 선물로 협찬을 해주셔서 오늘 화양연화님께 닭갈비 선물 보내드릴게요. 비공개로 주소 남겨주세요. 자, 동해에 가는 길 아침에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1부에서도 우리 주쌤께서 아주 활약이 대단하셨는데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를 주창훈 씨가 만들었잖아요. 오벳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오베에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또 아침에 동해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아, 문자로 보내실 때 그 저희가 보는 아이디 이름 이거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제 사연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개가 안 되거나 같은 분의 사연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 지난번 공부방 시간에 사연을 쓰셔가지고 후루룩 넘어갔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긴 사연을 쓰셨거든요. 근데 많이 힘든 상황에서 사연을 쓰신 거예요. 손톱 밑살이 감자칼로 상상해도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식사 준비 중에 감자칼로 그 손톱과 손톱 밑살까지도 잘려나가서 피가 많이 나고 일도 못 가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친 부위가 손이라서 여간 아프고 불편한 게 아니네요. 사실 재작년에 가족이 있는 지역을 떠나 큰맘 먹고 홀로 근교 도시로 이사 왔는데 작년엔 집에서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서 다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에서 넘어져 무릎이랑 골반뼈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일도 있었답니다. 속살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항생제를 3주나 복용한 나머지 위장에 무리가 와서 몇 달간 음식도 거의 못 먹고 현재까지도 완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또 다치는 일이 발생하니 이 도시로 큰맘 먹고 이사 온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손가락 얼른 회복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이런 사연 쓰셨거든요. 아이고, 마음도 힘들고 또 가족이랑 떨어져서 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신청하신 곡 우리 함께 나누면서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그리고 위까지 조금 많이 약을 많이 독하게 드셔가지고 뭐가 좋을까 저희 건강식품 있거든요. 건강식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번호 보면 알 수 있어요. 3359님 문자 보내주세요. 주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심정 흑더덕진액 보내드릴게요. 최희안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도 준비하고요. 원성남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또 주변을 잘 지켜주고 계시네요. 김

Ted and Sherry의 God Will Take Care,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God is Walking 함께 하셨고요. 김희석 음성도 전해드렸습니다. 최희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도 함께 하셨고요. 00512 문자 주셨는데 알바 또 떨어졌네요. 돈돈돈 하기는 싫지만 현실 문제는 만만치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염려로 가득 찬 제가 밉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희망은 놓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혜의 말씀 신청곡 또 남겨주셨는데 응원해 드려요.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해드리고요. 그래도 또 다가오는 이 3일간의 휴일 동안은 아주 기분 좋게 잘 쉼의 시간도 재정비의 시간도 가져보시길 응원합니다. 이 또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뿐.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CCM이잖아요. 자, 오늘도 CCM 캠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참 좋은 크리스찬의 습관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담은 좋은 씨앗 수건과 대야라는 곡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소리,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바로 맴맴, 매미 소리입니다. 매미 소리를 들으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편안히 쉬는 여름날이 떠오르고요. 서늘한 숲에서 눈을 감고 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매미 소리 한가운데에 자리자리를 지키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여름의 소리는 무엇일까? 그 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은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매, 매. 특히 매미 소리는 흉내내기가 매, 매. 아,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시끄럽고 하지만 그만큼 분명한 여름의 소리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그 물에 발을 담그고 또 주변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 숲에 앉아서 눈 감고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지만 현실은 예, 땀을 흘리며 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 이 당양로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음악들이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이 여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배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곡으로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이 부른 여름이 짙어가는 소리 들려드렸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진이920님께서 매미 소리가 들려야 여름이 왔다 싶어요. 맞습니다. 김태영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은혜로.

매미가 지금 엄청 울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하늘놀이님. 김태영의 오늘의 은혜로 들었고요. 김명선의 목소리로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이디 8529님께서 단양도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면서 아, 이제 좀 쉬면서 찬양도 듣고 커피도 마셔야지 이러시는군요. 단양도가 시작되면 여유롭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그럼 좋죠. 너무 좋죠. 긍휼하심님께서 긍휼 신청하셨는데요. 김담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계시는군요. 아, 추어탕이었나? 삼계탕이었나요? 희망은광님과 함께 최인영 목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함께했습니다. 하늘누리님, 광명동굴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좋죠. 시원하잖아요. 더위를 피하는데 또 그만한 데가 있을까 싶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주님의 쌀님, 영화 다윗을 보러 왔는데 저 혼자 앉아있는 거 있죠.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보고 싶던데. 다녀와서 후기도 알려주시고요. 즐겁게 보시고 시원한 데 계셔서 무엇보다 좋습니다. 4275번 쓰시는데 30년 지기 사랑하는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곳의 추억이 새록새록하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운 친구와 여행길에 들었던 김영미 회복 다시 듣고 싶고요. 사랑하는 친구 덕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오늘 또 두 번째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군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들을게요.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 그 벅찬 감동, 감사, 기쁨을 떠올리며 함께 들으시죠. 김영미 회복.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Christ alone 이어지는 곡으로 들었습니다. 디아코니아 앨범에 있는 곡이었는데요. 스마일 50님께서 지금 청소년 수련회 사역으로 바쁜 디아코니아 응원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여름에 사역으로 더 힘들 텐데 구성원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또 더욱 뜨겁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인님이 오셨는데 지금 뉴욕에서 듣고 계시대요. 반갑습니다. 거긴 밤이네요. 예, 밤에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좋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낮에 듣고 싶다 하시면요. 여기 시간으로 자정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조이포이와 표준 FM에서 재방송이 되니까요. 레인보우로 그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이용해 주세요. 레몬나무님, 뉴비니가 먹고 있는 약을 드디어 용량을 줄였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나누고 싶어서 올려드려요. 당연하죠. 이런 기쁜 소식은 올려주셔야죠. 아유, 좋습니다. 이제 점점점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보라미님, 자주 못 들어와서 미안해요. 듣기는 하면서도 출첵을 잇네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일하시느라 들어오기가 힘든 시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 틈이 날 때 와주시는 것도 저희 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의 합한자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원님 만나러 왔어요. 빨래 널고 집 정리하면서 들을게요. 예, 당신을 향한 노래가 아주 좋은 노동요가 되는 거 아시죠? 산드라님,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반갑고요. 청소도 끝내시고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가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편안하게 청소해놓고 방송 들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잖아요. 그 가운데 이 곡이 흐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가네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워십 나는 오늘도 가네 들으셨어요. 프리지아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파크리스님께서 오늘 3월에 결혼한 우리 예쁜 며느리 이직하고 싶은 직장에 첫 출근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직 준비 같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색 한번 안 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어디가나 사랑받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항상 기도하고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쁜 며느리라니. 그리고 항상 기도해주고 계시니 응원해주고 계시니 그 힘 받아서 어디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일에 있어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길 원합니다. 명가님께서 알감자 조림하며 듣고 있거든요. 짝꿍이 평상시에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아파트 정류장에 아주머니 한 분이 더운 날씨에 팔고 계셔서 사왔어요. 농사 지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직접 지으신 거라 맛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명가님의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더 맛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나목과 박유한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 야간 근무하셨군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하루로 보내시길요. 예수전도당 캠퍼스 워십 앨범에서 아름다우신 일부 끝곡입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캥거루 뭉게뭉게 피는 이 곡은 어린이들을 위한 곡이 아니라 지금은 어른과 어르신이 된 분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교과인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그때의 나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불렀던, 율동을 열심히 했던 그때의 나가 떠오르시나 봐요. 예,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 신청하신 조은실님 그리고 데이비드님. 데이비드님은 페이스북에 궤도로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대요. 기억 소환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부흥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답글이 막 달렸다고 합니다. 흰그름 뭉게뭉게 피는, 그리고 장종택 생각나니 여름 수련.

사연에까지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하영이 정교 회장에 낙선한 거 우리가 함께 위로했잖아요. 그거 방송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아유, 하영이가 정원이 이모에게 응원해줘서 또 힘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당양로 이모 삼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 이렇게 인사성이 바릅니다. 하영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원 이모 만나보고 싶대요. 엄마, 정원이 이모 얼굴은 레인보우 앱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할까? 아니, 비슷해. 하영이와 우리는 만날 수가 없겠네요.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커피향기님,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가만 살펴보면, 가만 주위를 뜯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만 해도 오늘 조금 힘이 없달까? 기력이 없달까? 그렇게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데, 이제 오늘 어떤 곡을 함께 들을까 음악을 듣는데, 그래, 직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아침 입맛이 좀 없어서 그냥 출근을 했다가 오면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걸 먹으면서 그래,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커피향기님도 그러셨네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더우니까 과일도 맛이 들어서 감사. 또 더우니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어서 감사. 네, 다 감사의 조건이죠. 덥다 덥다 짜증보다 이것도 저것도 그럼에도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입에 오토 장착해서 툭하면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들어요. 백화슬기 부르는 감사송.

방학한 아이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아이들 찬양도 들려주세요 하신 오리지님과 함께 노아 나는 특별해요 들었고요. 이삭의 축복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김인식 정소연이 불렀고요. 이 곡은 마하나임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신청하신 곡으로 기분 전환하시라고. 예. 올리브님, 저도 직장에서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쭉 찬양 따라 부르며 일하고 있습니다. 때론 율동도 하고요. 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없나요? 괜찮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면 더 좋을 게 없죠. 예,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으니. 7016번님. 오늘 은유리의 여섯 번째 생일이라고요. 한 달 보름 뒤엔 이쁜 여동생도 만날 예정입니다. 동생 생긴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은유리 여섯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동생 태어나는 것도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보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잘 자라길 바랍니다. 연강지님께서 오늘 고3 아들 생일입니다. 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아멘. 특히 올해는요, 건강과 지혜를 넘치게 주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해서 결과를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오늘 행복하게 보내세요. 써니주님도 오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작은 언니 생일입니다. 지금은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시간인데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천사 같은 작은 언니 생일 축하하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늘 기도할게. 막내 동생이 사랑해 라고 써니주님이 보내셨어요. 막내시구나. 작은 언니 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하는 일이 예, 열정이 넘치게 해서 결과 또한 여름의 그 과일처럼 귀하게 예, 맛있게 잘 익은 열매들을 받아 쥐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되길 또한 바라고요.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들어야죠. 먼저 권진원이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은율이의 여섯 번째 생일 축하하며 시와 그림의 보배 그리고 연강진님 구삼 아드님 생일 축하하며 써니주님의 작은 언니 생일도 함께 축하하며 들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였고요. 안젤라님이 토요일에 생일이시래요. 그러니까 7월 18일에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더 행복하시고 또 삶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걱정하셨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어서 오늘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밀 검사까진 받을 필요 없다고 신경 쪽에 그런 환자들이 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휴, 정말 다행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고 그 받은 것들을 또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삶이길 또한 바랍니다. 안젤라님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준이 엄마 어제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충주에 있는 친구 교회 소개. 예, 저희 청취자 중 한 분이 소개해 주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좀 큰 교회이긴 했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각자 장단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잘 맞는 곳에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꼭 예. 가질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주님께서

우리 첫째 낮잠 재울 때 자고 싶어 하지 않거나 칭얼대면 저와 저희 친정 엄마가 백색 소음 낸다고 맴맴맴맴 이러. 아, 저는 자장가로 매미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맴맴맴맴 이러면서 매미 소리 내주면 얼른 눈 감고 잠을 청했거든요. 그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매미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아기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립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수연님은, 아니, 근데 저희 딸은요, 매미 너무 싫대요. 딸방 창가에서 엄청 떠들어대거든요. 저한테, 엄마 매미 좀 어떻게 해줘? 하는데, 예, 제가 매미에게 뭐라 하거든요. 매미야, 좀 다른 데 가서 놀아. 그렇게 시끄럽게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말잘안 듣는 애들, 청개구리라고 부르지 말고, 매미라고 불러야겠네요. 양정열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반갑고요. 그레이스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윤진이 불러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 중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이런 찬양인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빈투마음님의 신청곡 비 준비하시니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어제였어요. 어제 WKSUEMF님께서 연예일의 양해문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음원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다행히 빨리 입력이 돼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연예일 양해문 그 전에 함께 들었습니다. 강진아님 오늘 재택근무라 찬양 듣고 당향도 들으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글도 남겨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하경수

승준맘님은 수료식 잘 다녀오셨다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날씨마저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1차 자대 배치 받은 포천으로 간다고 하는데 2차 자대 배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여쁜 자연님,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앞집에 냉장고가 새로 들어오는데 이제 음식을 다 빼놓고 이걸 담을 아이스박스들을 찾는 중에 그 보일러 창고에서 뱀이 나왔대요. 뱀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유, 전 소개만 해도 지금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이제는 안 나오겠죠? 괜찮겠죠? 예. 보일러실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고 저도 짧은 화살 기도하겠습니다. 돌핀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297번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괜찮아요님이 적으신 주를 처음 만난 날두곡 중에 고민을 하다가 아까 시와 그림의 목소리가 나가서 오늘 주를 처음 만난 날을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는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게 될것 같아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도 같이 계속 불러주실 거죠? 전용대 주를 처음 만난 날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베어드 목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여사가 만든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맥도날드 목사가 작사한 내가 십자가로 가오니 라는 찬송시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말로 다시 만든 것인데요. 1891년 선교사 부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베어드 여사는 52세를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초창기 한국 찬송가집을 위한 번역과 창작 그리고 편찬 작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권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인도와 보호의 찬송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0: 기쁨으로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올라온다. 파리떼가 나타나고 악질가 죽 전염병 독종 종기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7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나이다. 이른 새벽 주를 찾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린 어미와 아비, 아들들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세상의 물결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둘러 진을 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며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있으나 악한 목적으로 올무를 놓았으며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준 기업과 산업과 영혼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생각의 소란함을 잠잠케 하소서. 넘실거리는 물결과 요동하는 환경을 다스리소서. 저들의 묘책과 울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며 견고한 진 뒤에 숨어있는 길책을 파하시고 죽어버린 양심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움직이신 사람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으니 서원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브라운 워십이 부르는 찬송가 144장 보내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참꽃이 부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1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1편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 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성경 낭독 시편 3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07장 듣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조수진이 부릅니다. 찬송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누디아의 영적인 DNA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은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인 서기 60년경 전 세계 기독교인이 약 1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고 그들을 수용한 수백 개 가정교회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중에는 바울과 깊은 신뢰를 쌓고 사랑의 관계를 맺은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일치단결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열심히 도왔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희생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 헌금하여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청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의 관문인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하여 전도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에 나가니 그곳에 몇몇 여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유대교를 믿는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자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누디아는 기쁨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강권했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들려 시장에서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일로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 이른 시간에 누디아의 집에 갔는데 누디아의 집 가정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날이 새도록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그때까지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벌써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누디아는 몇 가지 면에서 유럽의 첫 번째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누디아는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유럽 최초로 바울의 전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누디아가 성령님께 영적인 DNA를 받아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신앙과 섬김의 유전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소아시아, 로마까지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DNA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 안에 담긴 DNA 정보가 부모의 형질을 전달하여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은 DNA를 통해 부모의 피부색, 목소리, 성격, 습관, 얼굴 모양, 재능, 체질까지도 그대로 담습니다. 영적인 DNA도 있습니다. 부모의 DNA를 통해 육신과 정신의 중요한 요소들이 자식에게 유전이 되듯이 부모의 영적인 DNA도 가문과 공동체 안에서 계승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영향이 후대에 미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유산도 후손에게 전해질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0: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유산이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내려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심지어 우리 조상 중에는 지나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분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내가 그런 부모님의 DNA를 받아 불행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DNA를 통하여 유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와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의 DNA를 받아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유전이 자녀 건강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음식,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질, 감정 반응, 운동 능력, 음악 감각 등에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이 있고 장수나 노화 속도에도 일부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DNA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단순한 물질 이상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DNA가 육체적 유산이라면 신앙과 삶의 태도는 바로 DNA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인격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양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영향력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변화의 가능성도 강조합니다. 영적인 DNA는 혈통적인 DNA보다 영향력이 더 강력해서 혈통적인 DNA의 영향력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DNA로 인해 나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그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은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은 종착역은 아닙니다. DNA는 가능성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누디아는 그 교회에 아름다운 영적인 DNA를 심었고 그 좋은 DNA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영적인 좋은 DNA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단이 부르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유지연과 부흥 한국 싱어즈,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들으면서 7월 17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막교대로 일하던 해태제과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지 47년 만에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8시간 노동쟁취 기념탑 제막식은 어제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투쟁을 지원했던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탑 제막식에는 당시 여성노동자들과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진, 예장통합, 영등포 노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당시를 회고하고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섬 공동체가 최근 북한 이탈 주민과 몽골 출신 이주민, 한국 중장년층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프로그램 동행으로 만드는 통일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DMZ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누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돌아보고 함께 만들어갈 통일사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교육의 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지원 사업으로 축소돼서는 안 되고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학 체제 개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대학 서열 체제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소수 대학에 집중시키는 병목 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기회 독점 사회에서 기회 다원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78주년 재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기총은 재헌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변화된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책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또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평택 산성교회 후원으로 코스타리카의 스페인어 성경 2,500부를 기증했습니다. 김덕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막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안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 올라오셔서 저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고 기도받기를 원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일상의 복귀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두 해는 어떻게 넘겼지만 약을 계속 지금도 복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이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약을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우울증 환자 아닙니다. 당신은 우울증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야라시입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듣자 그분이 자기에게서 뭔가 누르는 슬픔, 어려움, 그리고 모든 자기를 향한 화살, 이 모든 껌껌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훅 빠져나가면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무섭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죠? 어떤 것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해가 뜨지 않았으면, 출근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화장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멋진 모습, 모델처럼 옷을 입고 다시 꾸미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망가지고 죽을 쓰고 심지어 잡쳐버렸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음수가 널려있고 내 인생의 모든 난장판이고 치울 수도 없을 정도로 온통 쓰레기통 같은 인생으로 다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그 현장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12년 혈류병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혈류병,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혈류병,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그런 유출하는 혈류를 앓고 있는 여인에게 누구 한 사람 손만 대어도, 터치만 하여도 그 사람도 부정하느니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꽝하고 세상 낙인이 찍힌 것이에요. 주홍글씨. 세상에서 이 여인은 혈류병 여인.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진단이 명확합니다. 12년 혈류병 여인, 유명한 여인이 되었어요. 어딜 가든지 이 여인은 12년 혈류병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기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다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뭔가 삶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엄두를 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나에게도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상전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상 전환할 테니까 여러분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믿음의 파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운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실상 전환, 나에게도 일어난다. 실상 전환, 나에게도. 실상 전환, 나에게도. 그러므로 실상 전환을 확신하라. 실상 전환을 확신하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

0: 말씀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0: 바라는 것들은 기대입니다. 아직 꿈속에서, 아직 비전 속에서, 아직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전환된다는 것이에요.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내 삶과 내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전에는 꿈꾸던 것이고 전에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귀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진 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여인이 무엇을 할꼬?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으리라 생각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인파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터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오늘은 일생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기회였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번 7주가 당신에겐 처음이자 마지막 일생 단 한 번에 올까 말까 한 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에 당겨지자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터치하였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합니다. 따라! 따라!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이 확 바뀌지 않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이름은 유명한 혈류병 여인이에요. 애들도 알고 있고 동네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12년 혈류병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고 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대명사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12년 혈류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꼬리표처럼 부르는 주홍글씨의 말을 하지 않아요. 따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을 부르는 한마디에 지긋지긋하게 붙어다니던 혈류병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게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과 나를 분리하라. 여러분 질병은 팩트입니다. 진단이 잘못되고 오진된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질병은 있을 뿐 질병이 내가 아니다.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암 아닙니다. 암이 들어왔다고 내 인생은 암인생 아닙니다. 암과 대항하여 저항을 하며 항암도 하며 수술도 받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암 아닙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 있습니다. 대인기피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양극성 장애도 있습니다. 조현병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도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오늘 예수님의 채찍 소리가 들려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금같이 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으로 점프해봐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에 없는 것이 삽입되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1: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0: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성경 어디를 봐도 따라라고 부른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딸이라고 불러요?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이 여인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사람들에게는 부정타 가까이 가서

0: 안 돼. 야, 조현 안 돼. 조현 누구 돼? 혈류병, 혈류병. 12년. 못 고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이 언니 회당을 갈 수 있어요? 회당 못 들어가요. 금지예요. 회당 금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꼬리표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갖고 계세요? 어떤 무서움을 갖고 계세요? 어떤 불안함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세상에서도 유력한 의사가, 여러분의 담당이가, 여러분의 담당을 해주고 있는 담당 변호사가 안심하십시오 해더라도 안위가 될 거예요. 금방 마음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안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부부관계, 나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나의 가난, 심지어 나의 출생에서부터 어그러진 출생의 암 같은 것, 멘탈의 질병들, 그리고 도대체 수습이 불가능한 정리가 안 되는 나의 인생.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로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해줄 때 여러분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얘기했어요. 안심. 고난 중, 슬픔 중, 질병이 악화되는 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전환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자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거기 즉시라는 말을 썼어요. 시제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느리게 역사하시고 나랑 타이밍이 다르게 끈질기게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몰아치실 때는요 동트기 전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도 없게 동트기 전에 실상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1: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0: 그 가난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그 수술대에서 너를 잡아먹지 못할 거야. 너 이 지긋지긋한 꼬리표처럼 뚫고 다니는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서 네가 망하게 되지 않을 거야. 물이 있어도 너는 침몰치 않으며 불이 있어도 너는 사그러지지 않을 거야. 이 사건, 이 사고로 네가 망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망가뜨릴 수 없도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제가 따라 할 테니 여러분 안심하라 해보세요. 따라. 따라.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자기 잡으세요. 다 같이. 다 같이 따라! 따라! 지금 그 상황이 네가 끝날 상황 아니다. 지금 그 너의 자리가 네가 끝날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을 글로 쓸 수 있고 믿음을 강의할 수도 있고 믿음을 캐치프레이즈로 벽에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이성적으로 암기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라는 말에 여러분 다 망해도 안 망한다.

0: 죽어도 안 죽는다. 나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린 안 당한다. 세상에 부자, 세상에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진 않아요. 모든 것을 못 갖고 모든 것이 천하고 모든 것에 따돌림을 받으며 사람의 무시와 사람의 거절을 받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혈류병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부르지 않아요. 딸!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 같이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0: 믿음은 구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우리가 받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7주 동안에 여러분이 구한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아멘. 실상 전환되고 싶은 7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7광주를 준비하세요. 이 7광주가 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더라. 내가 말하면 들을 분이 계시는데 유력한 자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세상을 심판하실, 세상 우주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목소리를 받으셨도다. 인생에서 이번 여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5장 몇 절? 이사야서 45장 몇 절? 이사야서 45장 몇 절? 3절 말씀을 캘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가 눈으로 볼 것이고 귀로 들을 것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첫 발을 내딛어라.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두고 첫 발을 담그는 겁니다. 첫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물러가고 요단강이 갈라져 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발을 담그라. 믿음은 첫 발을 담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첫 발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첫 발을 담그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고 다섯 발, 열 보 담그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 발을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첫 발만 움직였어요. 물맷돌 갖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실상은요, 여러분 연계에서는 골리앗은 이미 꺾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순간에 실상 전환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발을 내딛어라. 믿음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하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장구하게 돼 있어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둬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나를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얻을 결과가 뭐죠? 바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너무 낭만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바에는 내가 그때 그걸 했었으면, 그럴 바에는 내가 시도했으면, 그럴 바에는 내가 그를 맞섰으면은 지금 상황은 아니고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몰라 하는 점이 한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는 첫 발을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책일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첫 발을 담가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첫 발을 담가야 되는 줄 알아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축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딸, 두 번째, 혈류의 근원이 마르더라. 여러분, 혈류의 근원이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뒤이어서 더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 여인의 한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는 말씀과 함께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실은 병 때문에 묶이고 병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병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병 때문에 사람으로 거절감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할 때 진짜 막힌 게 뭐예요? 병 때문에 막혔나요? 아니요, 질병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갈 수 있었지만 사람 때문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총, 사람의 어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여러분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간 것 없고 나도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칠주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눈치와 신경을 쓰느라고 가장 중요하신 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환자로 보고 나를 가난으로 보고 나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를 사건으로 보고 나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딸!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피 흘리는 질병에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을 우리는 뿌리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나타난 현상을 치유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뿌리까지 뽑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질병에 뿌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나타난 것은 혈류병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질병은 뭐예요? 상처예요. 사람들의 말이 사심이 칼이 되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벼도 엄청 갈라지면서 하는데 거기다 소금을 쳐본 거예요. 계속 말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꼬리표가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철철철철 피가 넘칩니다. 스트레스, 모든 억압과 어떤 무시와 어떤 거절이 여러분 질병을 실제로 유발시키는 경우를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멘탈의 암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오늘 멘탈의 암이 뿌리째 뽑혀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혈류병이고 마음의 질병이 상처인 것처럼 영의 질병이 있어요. 영의 질병을 죄라고 합니다. 영의 질병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따라 하는 한마디로 육신의 혈류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거절과 상처, 12년 동안의 그 수모 부끄러움, 이 마음의 질병, 이 여인이 만약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라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냥 운둔형 외톨이, 히키꼬모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의 공간, 자기의 동굴을 피난처 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상처입니다. 그런데 따라 하는 순간 이 여인은요, 그 동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발부터 내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오라! 나오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느낌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분은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 따라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됐어도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영혼의 질병, 여인의 영의 질병,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 발을 디딜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AI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추를 누르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집합하고 일로 오라면 일로 오고 이거 하라면 이러 가고 이런 AI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아끼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서늘할 때 저녁 무렵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거니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산책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발부터 디디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랍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놀라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뛰어들진 않는다. 뛰어들진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첫 발을 움직였어요. 사람을 뚫고 손을 뻗어서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거예요. 결과 더 받을 응답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흐름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따라 안심하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아멘. 당장 내일 해 뜨면서부터 벌어질 무시무시한 일, 섬뜩섬뜩한 일, 조여오고 목재고 누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서십시오. 따라 안심하라. 실상 전환 되리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지고 또 움켜지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죄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연세대학교 관악단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이 강릉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시민들을 위한 연주를 해갖고 그들이 와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들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요관에 돌아와서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녁에 다들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술을 마셔도 마셔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큰 이 항아리 같은 독 같은데 그냥 잔뜩 막걸리 담아놓고 밤새 마시는데, 음악을 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밤새 술을 안 마시지. 예수님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서 몇 달 연습한 걸 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제가 그 연주 여행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악기를 하지 않고 저는 제 길로 갔습니다만은,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어림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월 9일자 뉴스에 다 나온 얘기로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가짜 처방전을 써가지고 허위 처방전을 써서 4,300장 이상의 허위 처방전을 써가지고 마약류를 12만여 정을 유통을 했어요. 자기들도 일부 그 마약류 약을 먹고. 여러분, 강남의 피부과 의사는 돈 잘 벌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겁니다. 강남에 돈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의사가 가짜 처방전에서 만든 가져온 그 약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12만 여정을 갖다 뿌렸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마약도 프로포폴도 우리의 삶에 허전함,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저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젊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산은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그곳에는 우리 한국분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노이 순복음교회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네 분이 그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에 와서 일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배 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이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또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말씀을 저기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내외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실 때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낮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지금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선 전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녹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유명한 플루티스트였고 방송국 단장이었는데 심한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정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하고 두 달 아래 동생은 대전에 있는 큰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고 영양실조, 신경성 위염, 장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인 것을 알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아이 좀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상황 레슨을 받고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음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독일 유학도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 기도하다가 유학의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란 단어가 떠올랐고

지금의 삶에 감사를 더 담아내기 위해선 낯선 곳에서의 도전보다 이 땅에서 은혜 감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전시립 합창단에 입단하고, 그 합창단에 입단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독일 출신의 지휘자가 와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그 독일에서 온 그 지휘자에 의해서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훌륭한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드럼 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성경을 옮겨 적는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막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10월 15일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둘이 폐렴을 알아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큰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를 목욕탕에서 씻기고 있는데, 큰아이 은찬이가 늘 아빠가 드럼치니까 아빠 흉내낸다고 젓가락 갖고 댕겼는데 숟가락 두 개를 220볼트 콘센트에 꼽아버린 거예요. 스파크가 나면서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하고 온몸이 감전돼서 검게 걸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열 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모두 끊어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고, 119 구급대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아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이틀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며 그 20번 넘게 그 아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났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15번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네 명이나 함께 있었어. 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얘가 죽을 생명을 이렇게 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절망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서 늘 아이와 함께 웃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나 여기 소풍 온 것 같아. 병원에 와서 소풍 왔다고 그랬어요. 이 모자를 두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화상 환자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엄마가 입원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전혀 쓸 수 없을 거라는 걸, 손가락이 회복되고 자라나면서 한쪽 손가락이 좀 짧지만은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는 찬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선 전사님은 찬양사역의 길을 가서 현재로는 대전 목원대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찬양사역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국내를 다니며 귀한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과부와 고아처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이 소명이 저에겐 사냥사역이고 소외된 이웃을 후원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교회로 나오는 아침이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어딘가를 향하여 바삐 걷고 있는 사람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무심히 보다가 얼마 전 아침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쁜 얼굴이 저의 얼굴도 웃게 만들면서 제 마음에 생기를 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신의 미소가 어느 목사에게 새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침 길을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표정이거나 바쁘고 찌든 모습들이었습니다.

0: 이제는 길을 지나가다가 지친 얼굴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기쁘게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어느 목사가 축복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삶을 기뻐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삶이 모질고 힘들게 느껴져도 내 삶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유일무이한 삶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답답할 때에도 나의 삶을 사랑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할 때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기뻐합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없어서 억울하게 사라져가는, 다시 오지 못할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삶을 기뻐합시다.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삶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기쁨으로 만들어 갑시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서는 힘. 보통은 무너지고 깨진 순간들이 많을수록 이 힘이 세지죠. 이번 주 지내는 동안 뜻대로 안 된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 이미 우리는 이 힘을 쌓았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제가 여러분께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로. 차라리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으면 방송에 지장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근데 소리에 이상이 생기니까 어휴,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민망하다. 하지만 컨디션은 좋아서 마이크 앞에 계속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 있어서 제게 SOS 청하시면 얼른 등장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예쁘지 않은 목소리는 네,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한 가지 공지사항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과 모레 토요일과 주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내일은 우리 일부 끝곡으로 트는 팝 가스펠들 있잖아요. 그 곡들로 일부를

세워드리고 주일의 일부는 CCM 특집으로 진행하려 하니까 미리 알아주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곡들로 가득 채웁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박성태의 뉴스 쇼.
1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필패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몰고 온 후폭풍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유 작가의 말에 반박하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나온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노선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치열한 토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석건 폐지에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폐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으로 가해자 죄명이 바뀌었던 사건이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그리고 이번 고 이채원 양 유조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석 변호사와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 공휴일 아침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5: 고개 숙인 행안부 장관.
4: 예, 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책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 네, 먼저 사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피해자 유가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거든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눌까요?
4: 예. 예, 오디오가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리가 안 나와서 일단 스튜디오에서 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면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 근본부터 이제 바로잡겠다라는 말이 취지였습니다.
5: 네. 예. 그리고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 예.
5: 그러면서 같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책 이름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인데,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대책, 경찰 자체적으로 제도 바꿔가지고 대응하는 경찰 내부 대책이 하나가 있고,
4: 예.
5: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통제 대책도 좀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좀 강화해서 또 경찰을 일부 그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 대책은 순환인사제, 상피제, 가족사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순환인사제라는 건 지금도 경찰대나 간부보생 이런 경찰 간부로 입직하는 경찰들은 지역을 순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4: 예.
5: 이제 순경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한 지역에 쭉 오랫동안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장윤기 이 사건의 그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 장경감도 이 광산경찰서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4: 예.
5: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순회를 하도록, 순환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다만 구체적으로 뭐 몇 년 주기 이런 것들은 아직 그 세부적인 사항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피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족 관계 이런 게 있으면 사건 못 맡게 하겠다라는 거고, 또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기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 맡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비리 수사대에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건 경찰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기관으로 만들 건데,
4: 예.
5: 뭐 경찰의 수사 비위, 부패 행위 이런 걸 추적하는 기관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부실 수사하고 암장 수사 이거 잡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이 외부 통제 대책인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거는 이름은 이제 경찰이 들어가지만 경찰 외부에 있는 기구거든요.
4: 예. 그러니까
5: 민간 중심의 기구입니다. 여기에다가 징계나 인사조치, 제도 개선 이런 요구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다가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한 100명 정도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독립적 기구로 해서 뭐 외부 감시 통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윤호중 장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이 수사기관 간의 견제인데, 공소청이 10월에 출범을 하잖아요.
4: 예.
5: 그러면 이제 공소청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지금 할 수 있잖아요.
4: 예.
5: 요구. 이건 이제 보안수사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이행을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수사팀을 변경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 이 기조는 일단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요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일단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내용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게 이거 보완해 주세요라고 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대신 넣는 건데, 경찰이 일단 이제 뭐 보안수사 요구로 되겠냐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보안수사 요구가 오면 수사팀을 변경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군요.
5: 네, 요구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안 들어주면 수사팀을 바꾼다 이런 대책입니다.
4: 예.
5: 그럼 윤호중 장관이 어제 왜 사과를 했을까? 그 정부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이게

0: 사실은 경찰 쪽에서 큰 사건 벌어지면은 통상적인 관행이 정말 큰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청장이 보통 옷을 벗거나 사과를 하거나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경찰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만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관까지 나섰다라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가끔 얘기들을 하는 게 윤호중 장관이 너무 안 보인다 이런 불만들이 꽤 있었어요.
1: 예.
0: 이게 이 검찰개혁이 지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산하기관이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윤호중 장관도 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이제 보안수사권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을 제대로 믿을 수 있냐 이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경찰이 잘 믿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장윤기 사건이 계속 새로운 예.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 수사 윗선에서도 개입한 정황 같은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1: 예.
0: 이제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 후폭풍이 좀 커진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유 작가의 그 얘기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0: 네. 예. 그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덧붙인 말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이건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예. 작가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1: 예. 이 발언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직접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도 또 죄송합니다. 영상의 오디오가 지금 저희가 잘 안 나와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요 말을 직접 박수봉 기자가 전해준다면
0: 예, 제가 방금 전해주시죠?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어제 했거든요. 어제 청와대에서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방송통신 미디어 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
1: 예.
0: 합리성 다 잃어버리고 진영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상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비판한 게 아니냐 우회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어제 민주당에서도 그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김남준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이잖아요.
1: 예.
0: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유 작가의 발언은 쓴소리라기보다는 독설이다. 이렇게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쓰더라고요. 문득 대통령께서 참 많이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든다.
1: 예.
0: 아무래도 이제 김남준 의원한테 사실 직접 물어봤을 때 이게 대통령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뜻을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1: 예.
0: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DJ 정부도 5년 내내 흔들고 나서 이번에는 누구를 대안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적었고요. 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준호 의원, 강두구 최고위원 여러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비판하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좀 주목됐던 거는 당권 주자들 반응인데 김민석 의원이 어제 SBS에 출연을 해가지고 통상적인 평론에서 좀 넘었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
1: 예.
0: 송영길 의원은 KBS 출연해가지고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실패할 거라고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발언한 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 예.
0: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약간 동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뭐 노코멘트 했습니다.

0: 예,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군요.
1: 맞습니다.
0: 유시민 작가와 같은 궤로 보입니다. 어제 심야 긴급 최고위 간담회가 민주당에서 열렸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금 부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1: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민주당 당규상으로 보면은 피선거권을 가지려면은 권리당원이어야 되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피선거권이라는 거는 당내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리당원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6개월 이상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돼서 복당을 했는데
0: 예.
1: 탈당했던 시점이 2023년이고 올해 2월 27일에 복당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6개월을 해보면 8월 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아직 기간이 모자랍니다. 일단 하나의 조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기준을 미달한 거고요.
0: 아, 예.
1: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장 같은 경우에는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수사받고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석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근데 중간에 유죄가 나오면서 계좌가 동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좌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6번 당비를 납부해야 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0: 계좌에서 예를 들어 뭐 자동이체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사실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거죠.
0: 예.
1: 그래서 기준으로만 보면 둘 다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은 예외조항으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최고위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거고요. 논의를 해본 결과 3대 3으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0: 신청 친명이 3대 3인데 딱 그렇게 나온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그만두면서 구도가 3대 3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청 쪽에서는 입사 규정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예.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외 규정으로 해줄 수는 있는데 미리 했어야지 후보 등록한 다음에 하는 건 안 돼.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반면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봐줘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게 지금 친명계 쪽 최고위원의 입장이고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결론이 유보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잠시 뒤에 8시 30분에 다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거든요.
0: 예.
1: 여기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겁니다.
0: 예,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이것도 논란이 될 텐데 특히 송영길 만약 전 대표가 뭐 전당대회 못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좀 말이 많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굉장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선호 투표제가 이제 3명만 후보를 올려가지고 그중에 3위를 올리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3위를 뽑은 사람들이 뽑은 1, 2위를 다시 올려주는 2, 3위를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0: 예.
1: 원래는 고민정 의원의 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최고위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했어요. 뭐 사과도 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 경찰의 순환 인사제 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도입하겠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제가 이제 예전에 기자로 근무할 때. 2003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강남경찰서를 출입을 했어요.
0: 예.
2: 제가 이제 뭐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습니다. 경찰청도 한 2년 출입하고 한 4년, 5년 정도 경찰 기자를 했는데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강남경찰서의 형사들이 이제 룸사롱에 예를 들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0: 예.
2: 이제 단속 나간다. 그러면 이제 미리 다 뭐 대피시키고 불법 영업하다가 대피시키고 막 이런 게 막 이제 걸린 거예요.
0: 예.
2: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간 굉장히 기사가 좀 크게 커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청장이 이제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강남 경찰서에 있는 형사들을 싹 강북 경찰서로 보냈어요.
0: 예.
2: 그리고 이제 강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싹 강남으로 다시 이제 채우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0: 지금 말씀하신 게 2003년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2: 2003년에. 그 예.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한번 세게 그렇게 했어요. 뭐 싹 이제 예. 전부 서울에 있는 막 이거 다 이제 섞어놨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은 강남경찰서에 또 뭐 이를테면은 유튜버들 사이버 레카드 고소 들어갔는데 김세희 포함해가지고 얘네 소송 진행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막 얘기가 많았잖아요.
0: 봐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2: 봐줬다는 의혹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이 경찰이

0: 처리하는 사건이 140만 건이고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이 전국에 근무하는 경찰이 1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로 모든 사건 사고를 막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저는 불가능한 미션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어떤 특정 경찰이 이게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오랫동안 예. 근무하는 건. 왜냐하면은 이게 완전 풀뿌리 범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야지 이걸 하지. 여기 이렇게 경상도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에 와가지고 여기 수사하라고 하면 뭐 알겠습니까?
1: 예. 그러니까
0: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게 순환근무제가 정말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 검사나 판사도 거기에서 가면은 이제 향판되는 거, 향판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사건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1: 예.
0: 뭐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이거가 이제 보안 수사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거 내놨으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1: 물론 뭐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일이 터졌는데 경찰이 따로 뭐 대책도 안 내놔라고 할 수 있는데 대책 내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를 검찰이 검사가 요구했는데 보안 수사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교체해야 돼. 뭐 이미 그 민주당 법안에 보면은 예. 징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안 수사 경찰이 안 하면은.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경찰이
1: 어영부영
0: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려고 하는데 잘 수사가 진척이 안 됩니다. 예. 이쪽에 지금 이 증거가 잘 수집이 안 됩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1: 예.
0: 진짜로 마음 먹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 못한지도 모르게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이런 예. 문제가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너무 어수선해요.
1: 공수처, 검찰, 경찰 이제 중수청 나오고요.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검찰총장이 없어요. 경찰청장이 없어요.
1: 그렇죠.
0: 공수처장은 있는데 지금 기소당했어요. 해병대 그 예. 직권 직무유기로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1: 재상병 사건
0: 예 재상병 사건 관련해서 그 모든 기관의 수장이 다 없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이게 약간 정권 초기에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갔잖아요.
1: 예.
0: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다 비워두지?
1: 예.
0: 그러니까 경찰 총 아니 그러니까 검찰 총장은 만약에 두면은 이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직 폐지에 반발할 거가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일단 뭐 중수청 예. 공수청으로 분리되기도 하고요.
0: 예, 그래서 예. 일부러 이제 안 두고 조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할 체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비워놓으니까
1: 예.
0: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게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호중 장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윤호중 장관이 너무 안 보인다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제일 많이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없다.
1: 자, 사실 경찰 수뇌부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뭐 사실 뭐 보안 수사권 여러 얘기가 있지만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많은 수사들이 적체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성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수사 인력을 늘리든 구조적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둔다는데 그러면 수사 인력에서 이건 또 빠지는 건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대비도 지금까지 별로 안 했던 것 아닌가? 사건 적체에 대한 그런 지적도 사실 좀 나올 것 같아요.
2: 이게 경찰 수뇌부나 아니면 이제 좀 하이즈까지 고루 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네. 조정이 되고 뭔가 넘어올 때 네. 인력하고 돈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가뜩이나 힘이 몰리는데 거기서 돈이랑 인력까지 더 준다고 이런 프레임 때문에 정부에서 안 주는데 그럼 문제는 실무진이 죽어난다는 거죠. 똑같은 인력에서 일은 더 늘어나는데 권한은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회피하게 되고
1: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이 회피하는 게 수사팀, 지능팀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경제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것도 예. 좀 염려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경찰은 물론 뭐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있어서 과연 잘 대응하고 있냐라는 지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준일 평론가에게 또 여쭤보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 어제 이제 강유

0: 김부정 대변인이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뭐 그분이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아, 대통령이 이거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뭐 어제 이제 뭐 방송에 나갔는데 그쪽은 또 친청계 혹은 친유시민계 분들이 많은데
0: 예.
1: 댓글 보면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부. 대통령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제가 뭐 어제 팩트체크도 했지만 당정에 합의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하기로 플랜을 짠 거잖아요.
0: 예.
1: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건데 공식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막 언급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어. 부글부글하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어제 한마디들은 했지만은
0: 예.
1: 이제는 뭐 저렇게 본인이 얘기한다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언급해봤자 당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확실히 이제 정청래 그 뭐라고 할까 다시 이제 검찰 개혁론자들이 조금 목소리가 더 세진 건 사실인가
0: 예.
1: 보안 수사권 폐지론자 그래서 정청래 유시민 한 팀이 확실히 된 것 같다. 예.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볼까요?
2: 정점식 이준석 21일 회동.
0: 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에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2: 네 다음 뭐 주 화요일입니다.
0: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건 뭐 만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제가 있다거나
2: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실명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0: 예.
2: 그 약속이 어떻게 성사가 된 거냐 물어봤더니 보좌진 통해서 1, 2주 전쯤에 연락이 왔고 의제는 얘기가 없었대요.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취지로 연락이 와서 그래서 확정이 된 지 한 1, 2주 정도 넘은 건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기사가 됐느냐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제가 되겠죠. 기자들하고
0: 예.
2: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언급이 됐는데 그게 기사화가 됐다. 근데 이제 기사화가 됐던 이유를 또 하나 보면은 그 저희가 그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었는데
0: 예.
2: 정적심 원내대표랑 인터뷰할 때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총선 전이 시너지가 크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0: 또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정적심 원내대표는 합당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네라고 이제 기자들이 듣고 바로 기사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흐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0: 예.
2: 양쪽 다 물어보면은 그 전에 의자가 뭐 합당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한번 보자. 이런 정도의 취지였고 그럼 합당을 논의할 것 같냐? 정점식 원내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너무 빠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0: 예.
2: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언급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점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할 때 좀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게 신중하게 답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는 딱 답을 안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여러 번 물어보고 시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보통 시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정 원내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시기를 물어보는데 이거 답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0: 예.
2: 유일하게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총선전이 좋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도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아, 기사를 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향신문 인터뷰 박수문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인데 기사를 봐서는 그냥 장동혁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두세 줄 정도. 그러니까 질문에 답 하나로 나왔었는데 사실 여러 번 질문했고
2: 그렇죠.
0: 거기서 나온 거를 모아서
2: 뭐
0: 정리한
2: 예를 들면은
0: 거고요.
2: 그 원내대표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도 물어봤다가 거치는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럼 뭐 시기는 다시 논의할 시기는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려서 물어보고
0: 예.
2: 좀 축약해서 낸 인터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 그 뭐 개혁신당과 합당 논의 물론 밥 먹으면서 바로 자 언제 합당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하진 않겠죠.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장동혁 대표가 지금 바깥에서 집회 참가에 열심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당무에 사실상 뭐 손을 놨다. 본인이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은 뭐 같이 이제 두 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를 보안 수사권 폐지 뭐 이 반대 이런 거는 같이 한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약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예.
1: 왜냐하면은 장도혁 대표가 당장 물러나지 않지만은 지금 권영세 의원도 지금 참전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뭐 내년 2월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취 문제가 나올 수 있고
0: 예.
1: 그러면 개혁신당은 지금 독자적으로 당을 운영해서 총선으로 갈 만한 동력이 지금 상실됐다.

0: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의한 사건도 그렇고 뭐 기초의원 딱 한 명 한 명 됐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더 총선에서 그러면은 될 수가 있는 이번에 3석 얻었는데 그 정도도 되기 힘들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합당 수순으로 가는데 그럼 합당이 이제 뭐 이거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것까지 이제 폭넓게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1: 거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예. 보기에는 개혁신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합당 외에는 독자적인 그러니까 총선에서 28년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예비 출마자들이 개혁신당 간판으로 나와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비례만 박터질 텐데 비례도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아니면 3% 못 넣으면은 지금 봉쇄조항 때문에 안 되잖아요.
1: 예.
0: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합당으로 갈 수밁에 없다.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두석에 예. 있는 조국혁신당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은 이제 합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동훈 복당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복당은 맞고 합당은 먼저 하고. 이래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1: 예.
0: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플랜이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순순히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1: 예. 예.
0: 그러니까 워낙 이제 또 한동훈 의원하고 또 각을 세우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1: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보수의 뭐 이합 집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군요.
2: 네. 하나의 구도를 좀 봐야 되는 게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정점식 원내대표밖에 창구가 안 되는 게 지금 당권파 쪽은 이준석 대표하고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2: 장도연 대표가 뭐 지금 올공도 가고 여기저기 집회도 가고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꼭 하나 넣는 일정이 청년 간담회거든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 쪽에서는 청년층 우리가 잡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경한 2030 중에서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되게 반대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1: 예.
2: 이것 때문에 일부 이탈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서로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장대표 체제에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1: 예. 약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랄까 청력 밀어내는 힘으로 좀 있고 뭐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이 이제 이합집산에 또 들어와야 되는 힘으로 있고 뭐 이런 좀 느낌이 좀 납니다.
2: 맞습니다.
1: 예, 다음 뉴스 볼까요?
2: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1: 예,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권성동 의원이 넘겨졌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징역형이 확정됐네요.
2: 네, 어제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직도 상실을 했고요. 그 1, 2심 재판부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건데 1, 2심 재판부 판단 요약해보면은 청렴 의무 위배했고 정교분리 원칙 침해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권성동 의원은 안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하고 다이어리 보면은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1: 예.
2: 오늘 드린 건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피선거권도 10년간 이제 제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한 범죄 피해자를 만나봅니다. 처음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범인은 그저 묻지마 폭행범 정도로 불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더 들여다보니 강간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그 피해자 김진주 씨를 전화로 연결해 그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0: 어떤 의미인가요?
1: 지금은 2022년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0: 예.
1: 그 상황에서 책도 써서 이제 싸우기 안 죽었으니까로 피해자들이 어떤 현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0: 예.
1: 사실은 그 사건은 끝났지만 이 보복 재판이 지금 보복 협박으로 가해자의 2심을 같이 하고 있고,
0: 예.
1: 저는 16년을 거의 카운트다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가해자가 수감 중에 재판을 받고 수감 중에 나가면 보복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별도로 또 이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사건은 잠깐 처음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폭행, 즉 이 가해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김진주 씨를 이른바 돌려차기로 폭행한. 그래서 묻지마 폭행으로 됐고 중상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에 나서면서 다른 사건으로 이게 그냥 폭행 정도가 아니다는 게 드러났는데 물론 이제 김진주 씨는 처음에 이제 돌려차기에 피해를 당하고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났던 거죠?
1: 네, 네, 그렇죠.
0: 예. 경찰이 처음에 해당 사건을 그냥 중상해로 본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1: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제가 귀가하다가 아주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뒤쫓아 가다가 저를 무차별 폭행하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0: 예.
1: 사실 이 경찰 단계에서 첫 그 혐의는 상해였습니다. 그저 가해자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때려봤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소견서를 내면서 중상해로 갈 수 있었는데
0: 예.
1: 관련해서 이제
0: 예. 김진주 씨, 저희가 잠깐 오디오가 지금 연결이 끊기고 있는데요.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 문제인지, 저희 약간 장비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다시 연결을 바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주 씨가 얘기하면서 전화가 끊겼는데요. 이 사건은 2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처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진주 씨에게는 경찰에 처음 수사할 때는 중상해도 아니었고 상해였다.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는 당시 강한 돌려차기에 맞고 의식을 잃어서 한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상해로 봤는지 이것부터가 의심이고요. 근데 나중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보니 살인미수로 이제 기소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중에 추가 증거가 발견돼서 강간 살인 미수로 다시 사건이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수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추가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수사가 너무 미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김진주 씨가 바로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좀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 나와 계시죠?
1: 아, 네, 네.
0: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이게 2심 재판에서 결국에 범행이 강간 등 살인 미수로 바뀌면서 20년형으로 이게 형량이 늘었는데요.
0: 예.
1: 그때 당시에 검찰은 이제 120개 구멍을 뚫어서 청바지에 가해자가 성폭행과 관련된 DNA가 추출됐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서
0: 예.
1: 결국에 이게 공소사실이 바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0: 예.
1: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엔 잘 드러나기가 힘들었나요? 물론 이제 DNA를 범인의 DNA를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확인하는 거는 앞서 검찰이 이제 120개로 조각을 해서 좀 면밀히 들여다본 건 있지만 처음에 운명무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성범죄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 근데 성범죄에 대한 DNA 검사보다는 경찰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색을 위한 조금 DNA 검사에 더 가까웠고
0: 예.
1: 실제로 이 CCTV를 보면 저를 업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겉에는 가해자의 DNA가 묻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0: 예.
1: 그 이외에 안쪽 면의 청바지를 검사하는 게 가장 중점이었는데
0: 예.
1: 그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0: 아,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0: 있었고요. 그 과정을 쭉 직접 겪으셨잖아요. 일단 네. 경찰 조사 때와 혹시 검찰의 보안 수사, 보안으로 조사를 받을 때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1: 사실 저는 이 기억이 없었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도 저는 무언가를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게 결국 중상해에서 살인미수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0: 예.
1: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봤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그 신문 영상을 봤고
0: 예.
1: 검찰은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더 캐묻고 근데 그거는 왜 기억하면서 이건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걸 인식을 했나요? 이렇게 계속 되묻고 그냥 순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이제 검찰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님이 피해자에게 죄송해야지 우리에게 왜 죄송하냐고 하냐라는
0: 예.
1: 말을 할 정도로 이 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한 말이 그냥 진술 그랬군요라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네.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사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느끼시기에.
1: 네.
0: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상해와 살인미수 또 강간살인미수가 다 형량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상해는 뭐 2년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강간살인미수 같은 경우 꽤 중형이 되죠. 이번에 범인은 20년형을 받았죠?
1: 네네.
0: 예. 근데 이게 형량이 또 중요한 게 물론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중요한데 또 이 가해자가 수감 중에 나와서 이 피해자 그러니까 진주 씨에게 보복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동료 재소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1: 저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로 이걸 시작한 거지만
0: 예.
1: 제 가족까지 이렇게 노출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가 본가 주소이기 때문에
0: 예.
1: 사실 죄책감이 굉장히 크고요.
0: 사실
1: 그때 당시에 중상해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 갔더라면
0: 예.
1: 저는 무언가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입증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견서를 다 냈기 때문에.
0: 예.
1: 근데 살인미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실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만약 이 4년형을 받았더라면 지금 이미 이 사회에 나와 있었을 거고 저는 가해자를 모르지만 가해자는 제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0: 실제 보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 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얘기한 뒤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얘기한 뒤기 때문에 설령 없다고 해도 진주 씨가 느낄 뭐 공포 이런 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힘드실 시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진주 씨가 많이 알리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기자회견 당시의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1: 이번에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15일에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0: 예.
1: 사실 뭐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힘들다는 핑계만 둘러대고 자신의 주장이 안성맞춤인 사람들만 부르고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0: 예.
1: 아주 평범한 피해자로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0: 예.
1: 이 지금 안성맞춤으로 부른 이 다른 참고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정말 선의를 품은 채 그냥 그 두려움을 가진 채 그냥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사실은 경찰이 좀 더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피해자의 뭐든 억울함 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군요.
1: 네.
0: 예.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의

0: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진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반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1: 사실 이 보안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1년이 넘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낄지, 이 상황에서 어떤 구제 방안을 할 건지, 뭐 구속기간 축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줄이는 거거든요.
0: 예.
1: 거기다가 뭐 조건부 석방이라든지 피해자의 조사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한다든지 이건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봤을 때는 국가가 가해자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0: 아, 국가가 가해자다.
1: 네. 예,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1: 사실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0: 예.
1: 핵심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물을 자신이 없다면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죄 없는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가지게 될 피해니까
0: 예.
1: 간편하게 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였습니다. 어렵게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할 텐데요. 최근 장윤기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를 전화를 연결해 이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문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변호사님도 어려운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유족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뉴스들을 접하는 유족들의 마음도 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워낙 유족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0: 예.
2: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건의 끝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고
0: 예.
2: 또 이를 통해서 조금 언론을 통해서 과장되고 확장되거나 아니면 뭐 댓글들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유포됨으로써
0: 예.
2: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피해 자체도 큰데 경찰이 또 믿었던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면 더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인 장윤기는 처음 수사에서 또 그리고 처음 공판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강간목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장윤기가 이렇게 진술을 바뀐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2: 네, 그 장윤기가 제일 처음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류했었는데요.
0: 예.
2: 네, 이런 배경에는 아마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어떤 현장에 자신의 성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바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뭐 사전 이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였죠.
0: 예.
2: 그리고 또 차량이 뒷문을 열고 닫히는 모습. 근데 케이블 타이 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되자 어떤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2: 자신뿐만이 아니라 결국 주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되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0: 예.
2: 어쨌든 자신의 기존 주장이 승산이 없고. 적어도 어떤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예, 그런 요소를 통해서 양형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예, 그런 배경에서 아마 본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일단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윤기가 처음에는 본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이제 추론하셨었는데 사실 케이블 타이랄지 또는 집안에 훼손된 리얼돌이랄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장윤기가 약간 성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2: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0: 예.
2: 예, 이제 그러한 의도는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
0: 예.
2: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맞다 아니다를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체포된

0: 홍지 초기에 그 장윤기의 부친인 장경감과 몇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상의해서 감췄나라는 의심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장윤기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런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들이었습니까?
1: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리얼돌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0: 예.
1: 예, 다행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발견됐던 리얼돌에 대해서 예, 경찰이 이제 그런 DNA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채취를 했고 예. 그런 감정한 결과를 제출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이제 실물이 확보됐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만 그 당시 공판 과정에서는 경찰이 그 피고인이 운행했던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예. 찍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 동영상 속에 케이블 타이가 담겨 있어서 예, 우선적으로 그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0: 예,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예, 장윤기가 이제 뒤늦게 12자리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에서 장윤기가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예, 그렇습니다. 대리인도 반성문을 확인하자마자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0: 예.
1: 예,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어찌됐든 자신이 기존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보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0: 예.
1: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기계적인 수사들로 마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 이게 공개돼서 대중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느낌으로
0: 예.
1: 예, 그런 기계적인 말들을 써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거 그냥 단순히 자신의 기존 입장 사실상 예, 우발적인 범행이고 전혀 뭐 피해자를 알지 못했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약간 이런 것을 명확히 말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걸 내포하는 문장을 썼다라고 봤습니다.
0: 예, 그런 것들을 내포하려는 문장이었다. 사실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피의자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리얼도를 훼손된 리얼도를 은폐했고 휴대전화 같은 것도 가져갔습니다. 사실 케이블 타이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사실 이 수사팀장이 어제 냈던 입장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부실했던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성범죄의 목적을 본인이 초반에 알 수 없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변호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이게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0: 예.
1: 사실 지금 수사의 초점은 결국에 본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찰이 기존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방금 그 사람 이제 당시 수사팀장이 밝혔던 입장과 같이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는 것인지 말 그대로 본인의 주장과 같이 부실수사였는지 아니면은 피고인을 두둔하거나 어떤 사건을 은폐하긴 의도에서 그런 행동이 비롯된 것인지가
0: 예.
1: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여러 정황들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인님이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고 지금은 뭐 정황에 대한 의견일 수 있겠지만
1: 예. 예. 예, 제가 모든 자료나 이제 증거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걸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0: 예.
1: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확인된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네, 단순 부실 수사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결국에 그게 의심이든 어찌됐든 이제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 예.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해 갔다는 건 어떻게든 묶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냥 그러면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것과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그런데 일단 현재 수사 팀장은 부실일 수 있다.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1: 네.
0: 그 피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남 광주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한 장경감입니다. 이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이제 어떤 참고인 조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타겟이 된 수사 대상들은
0: 예.
1: 결국에 이제 피고인의 부친보다는 이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아마 관계자들이 이제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인이나 혹은 이제 참고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입니다. 일단 법안 발의된 건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요청하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지금 발의된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 보안수사 요구권이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이 쟁점과는 좀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1: 대부분 지금 경찰이 부실수사하거나 어떤 은폐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해법으로 이제 보안수사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0: 예.
1: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논의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사실 그 이유가 없어졌는지를 봐야 사실 그거를 복원시키든지 이런 논의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0: 예.
1: 반드시 경찰의 부실수사나 이런 어떤 은폐 의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존에 논의했던 어떤 정부나 국회의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0: 아, 예.
1: 예.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해서 중대하게 결정한 부분인데, 단순히 어떤 검찰의 개선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0: 예.
1: 경찰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
0: 예.
1: 이제 이런 게 의문이 있는데요.
0: 알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그 부분과 드리자면, 근데 무엇보다도 유가족은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절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부디 이것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쟁점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이채원 양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오늘 주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인기 코너 뉴스락 이어집니다.
4: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5: 와, 서울에서 1시간?
4: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7: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4: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7: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저항하는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부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당내 갈등부터 또 민주당 전대 전당대회 후보 경쟁까지 정치판의 속사를 하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부탁드리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네,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원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이 네 분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또 더 드리면, 앞서 이제 일부에서 시스템 문제로 뉴스연구소 중에서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는데 오디오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문제인데 이 점 우리 청취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네 분의 오디오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예.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도당위원장 선거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뭐 도당위원장에 대한 선거가 있는데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뭐 대의원 투표로 되고 있는데 당원의 뜻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인데 우리가 무슨 당원만 중심으로 가냐 이렇게 하면서 좀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당권파와 가까이 지내고 계신 서정 변호사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국은 이제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이게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정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모인 결사체잖아요. 예를 들게 노동당이다. 그러면 이게 노동자들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예를 들게 또 기독교당이다. 그럼 기독교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정당대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게 당원이 중심이 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점에서 이게 지금 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뭐 대위원제나 당의 위원장들이 마음대로 이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김민수 최고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김민수 최고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이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2: 하세요 하세요.
0: 김종혁 네. 최고위원님이 더 반론을 잘하실 네. 것 같다는
2: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도당위원장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잘 몰라요. 예. 이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당협별로 연령별 성별로 몇십 명씩 이제 대의원을 추천을 해라. 그래서 가는데 이 사람들 다 책임당원들이에요.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뭐 김민수 씨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는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 그냥 그 사람들 누가 도당위원장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성 이른바 이런 사람들 동원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지금 도당위원장들 선출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강한 씨가 나왔잖아요.
0: 경기도당위원장으로
2: 나왔는데 아마 그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들 사람들을 심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장동혁 당권파에서.
0: 예.
2: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얘기이긴 한데 그런 이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금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차기 연임을 위해서 내 사람들을 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조광한 최고위원을 심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고요.
2: 그리고 아닙니다. 서정욱 대표 저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0: 대변인 아닙니다.
2: 대표가 얘기한 대로
0: 대표도 아니에요.
2: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네. 자기 방송 대표죠 뭐. 근데 예를 들면 그 노동당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그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죠.
1: 조광한 안 놉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2: 뭐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1: 아니. 그 당은 당규상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걸 당은 당규를 몰랐다.
3: 당은 당규 안 지키지는 정당이잖아요.
1: 아니 법에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은 못 넣어도 돼 도당위원장이.
0: 예.
1: 왜 그러냐면 경제

0: 요. 그 상임 전국위원회 보면 그 도당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인데
1: 예.
0: 그 겸직 검제에 보면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던지대요. 그러니까 조강은 넣으려면 최고위원을 던지고 넣거나. 근데 최고위원 던지지 마라. 저 그랬고 통화하니까 안 논다요.
2: 아니 왜 발표를 던지... 했는데 그것도 안 하라고
0: 언제 발표했어요?
2: 본인이 네. 선언했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을 모를 때 그 당규를 모르고 한 거죠.
1: 언제 통화하신 거예요?
0: 통화는 저는 이틀 전에.
1: 이틀 전에. 네,
0: 그 발표는 그 전날
3: 했을 거예요.
1: 근데 왜 어제 싸 어제 최고에서 싸운 거예요?
4: 이거는 어제 나온 얘기 아니었나?
2: 근데 본인이 나간다는 얘기를 그저께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면
0: 아니 며칠 전에 했었죠.
2: 본인이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1: 예, 그러면 잠깐만 정리해 지금 막 어제 그제 헷갈렸는데 잠깐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그제 조광한 최고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헌 당규상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하면 어제 또 조광한 최고위원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0: 그럼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건가?
1: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 김영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뭐 사퇴하면 다른 사람 지명하면 되겠죠.
1: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기 대변인님.
5: 아 근데 당원 주권, 뭐 당원 중심 이런 게 그 양당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정당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당원들은 아니잖아요.
1: 예.
5: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거든요. 뭐 통상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한 100만, 200만 있다 치더라도 그 정당이 제1야당이 되느냐, 뭐 집권여당이 되느냐, 원외 정당이 되느냐 하는 건 그보다 4배, 5배 더 많은 유권자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투표할 때는 천만 명 이상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당을 운영하는 것도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기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뭐 정당이라는 게 같은 이념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권하기 위한 정치 결사체다. 그러니까 노동자 정당은 뭐 노동자 대표하는 게 맞다 이랬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 정당이잖아요. 소위
1: 예.
5: 캐추얼 파티라고 해서 모든 유권자층을 다 포괄해서 집권하러 가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 예.
5: 당원 주권주의에 그런 얘기하는 거 뭐 잘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계속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정당 하면은 그 당내 당원들 중에 제일 목소리가 크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게 윤어게인이기 때문에 이 수렁에서 그 국민의힘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노영희 변호사님.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장동혁 대표라고 한다면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당의 중심인 것처럼 움직이고는 있으나 실제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역할 분담을 조금 해서 장동혁 대표는 장 외에서 또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내에서 뭔가 좀 하는데 서로 간에 둘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진 않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장동혁은 흔들리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실제 장동혁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만 확실히 얻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1: 예.
4: 또 지금 이재를 지금 노리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쉽지가 않은 게 워낙 장동혁이 이준석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만난다. 왜?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슈가 완전히 서로 첨예하게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고 또 사실 이준석의 그 가치, 이준석의 영향력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것에다가 지금 개혁신당하고 정의화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같이 밥 먹으면서 뭔가 해보겠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말인데다가 이준석을 지금 이재 때문에 들어온 여기서 이재라고 하는 건 한동훈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방패막이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와봤자 결국 나중에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날 거라서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들어오게 하는 게 썩 좋지 않다는 또 이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쭉 내 갈 길 가겠다 해서 오히려 더 힘을 좀 다지는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 나가라는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권영세 이런 분들이 조금 한마디씩 하지만 권영세 의원은 워낙 힘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장동혁은 마이웨이로 가겠다.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워낙 그쪽 사람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0: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1: 근데 그 당원 주권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맞죠, 정신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요, 그 이른바 오염된 당원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 예.
1: 아니, 우리 당에 지금 신천지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야지, 통일교,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의 이중당적자들, 자유통일당의 이중당적자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상적인 당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사람들 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극에 가깝고.
2: 예.
1: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당원이라는 게 진짜 웃기는 게 저 영국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잖아요. 수백 년 동안의 당원의 정당 정치가 정착된 나라에서 보수당의 당원 숫자가 약 12만에서 13만 명 정도 돼요.
2: 예.
1: 그리고 노동당이 약 2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뭐 100만 단위로 막 얘기를 해요.
2: 예.
1: 그게 실질적인 당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원이라는 것은 진짜 그 정강정책이라든가 그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2: 예.
1: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원으로서 평생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급조되거나 그리고 진짜 당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뭐 이런 그 뭐랄까 모티베이션 또 동인에 의해서 다른 쪽에 있는 이중당적자들 무슨 뭐 저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이런 사람들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입당을 많이 하다 보니 확 퍼진 경우도 있고 물론 열정이 높고 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목소리를 내기 용이한 환경이 된 것도 있고 또 당원들이 많이 결정하다 보니 각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이름 빌려준 당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3: 그러니까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원 주권 얘기를 하잖아요.
2: 예.
3: 당원은 그 정당의 주인이 아니라 주체죠. 주체. 같이 인연 결사체 아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집권하기 위해서 그 당을 만드는 주체인 거죠. 근데 어떻게 당원들을 대하고 있냐면 마치 기업의 주주처럼 당원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당원 가입 1,000원씩 내고 뭐 해라.
2: 예.
3: 그럼 한 표씩 줄 테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표씩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당대표 만들고 이게 당원 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 예.
3: 근데 그 당원들이 당론을 결정하거나 뭐 이럴 때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내에서 포퓰리즘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원 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구독자 주권주의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정당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그 당원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당의 활동을 잘하게 해서 뭐 그 당의 저변을 넓히고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한 표씩 행사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당원 주권주의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2: 예.
3: 양 당이. 이게 되게 단견이고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아, 지금 말씀 이제 원래 당원은 정당이 만들어진 정당법에 들어가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목표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몇몇 정치인들이 당원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하는데 소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네요.
3: 기업의 주주처럼 대한다 이 말이죠.
2: 아, 기업의 주처럼.
3: 네.
2: 지금 말씀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셨어요. 화면은 안 잡혔는데. 예.
4: 아니 뭐 틀린 말이 아니라.
2: 아니, 장동욱 대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민주당도 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4: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욱 대표는 네. 제가 보기 데칼코마니
2: 예.
4: 그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근데
2: 예.
4: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원들이 70% 정도 전당대회 표가 있고요. 또 여론 30%도 역선택 빼면요. 결국 이 짠물 당원들이 전화 받아서
2: 예.
4: 답을 하거든요. 거의 100% 진짜 강성 당원들이 지도부를 결정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2: 예.
4: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청래나 장동이나.
1: 저는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여론조사로 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당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당원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 당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무슨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2: 예.
1: 야, 이건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그 일반 정상적인 당원들은 뭐예요? 그냥 들러리 서주는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당 정치에 대한 정당의 당원들에 대해서 이중당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예를 들면.

0: 뭐 선전선동으로 막 몰고 가서 이게 당원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서 정당 정치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중당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 한 번도 없는 걸로 알아요. 이거 분명히 색출해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엄벌에 처해야지 이중당적자들 더 이상 장난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 지시받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돼.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1: 예.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그 문제로 현재 뭐 기소가 됐습니다. 네. 다음 얘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두 부분을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앞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얼마 전 뉴스에 출연해 가지고 장동혁 사퇴하라라고 했는데 요 부분도 이제 그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당권파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서정익 변호사님이 짧게
2: 예. 아마 이게 지지를 못 받고 혼자 그냥 외친 것 같아요. 권영세 이분이 옛날에 한덕수를 추대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1: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분이죠.
2: 그렇죠. 그때 쌍권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권성동은 이제 그 의원직 대법원에 어제 날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한동훈 둘 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권영세는 한동훈도 안 되고 예. 장동훈도 안 되고 둘 다 사퇴해라. 뭐 이런 입장이에요.
1: 그 권영세 의원이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니에요? 비대위로 가면 네. 정점식 원내대표를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겸직 이런 의도예요. 권영세. 근데 네. 이게 당내 여론 반향이 없어요. 혼자 그냥 주장이지.
1: 혼자 주장이다.
2: 예, 전혀 뭐 장동혁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거예요.
1: 정리된 거다.
0: 장동혁 대표는 사실 대표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1: 예.
0: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재헌절 행사가 있잖아요. 재헌절 행사 안 가고 올림픽 공원에 간다고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에 다 모여라. 뭐 이런 거 어저께 저녁 밤 늦게 보니까 방송에 막 나오더라고요.
1: 예.
0: 저는 당원으로서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재헌절 행사에 안 가면 어딜 갑니까? 거기를 안 가고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하는데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그 부정선거 주장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정선거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수개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7만 표 지금 있는데 40일째 지금 그 꼼짝도 못하고 최유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 거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조특위가 만들어졌고 윤상현 의원이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선관위하고 합의를 해서 방송사 카메라 다 들어오고 유튜브까지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합수본도 들어오고 여야 다 들어오고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수개표를 하자. 500명 정도가 하면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놀랍게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그거 못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1: 예.
0: 아니, 그거를 빨리, 그래, 그럼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럼, 그러니까 비판을 어떻게 받냐면, 아, 니들 충주시장, 예. 충주시장처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그동안 부정선거 주장했던 것들에 대한 근거가 와르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만 계속 얘기를 해요. 서울시장은 이미 취임을 해서 대통령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예, 있는데
1: 지금 말씀은 이제 재검표를 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나오면 난처해지니 재검표도 못하게 막고 있다 지금 장동혁
0: 그러니까
1: 대표가
0: 뭐, 아니, 장동혁 대표가 막는다고 하면 또 뭐 펄펄 뛸 테니까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1: 이미 뭐 징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의연하시지 않습니까? 김종인 최고님 한번 이겨냈기 때문에
0: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이라는 건 국민들이 예를 들면 자기 지지자들이 불합리한 주장을 해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처럼
1: 예.
0: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거기다 불을 지르고 있는 행위는 저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무튼 이제 권영세 의원이 얘기한 장동혁 사퇴 촉구는 그냥 혼자만의 촉구에 그치 가능성이 크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고.
3: 그러니까 뭐 공성전 할 때는 수성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 병력이 훨씬 많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보통 어려우니까. 근데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기계가 없어요.
1: 기계가 없다.
3: 웰빙 정당이에요.
1: 예.
3: 우리 그 보안수사권 폐지한다 그러니까 온갖 용역 촉법들이 막 난장 피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 기계가 있네요. 민주당은 기계가 있어.
4: 쫓아내라 이러면서 막 용역 촉법이 누굴 말하는 거지?
3: 쫓아내라 이러면서 막 뭐 떠들고 댕기잖아요. 이 뉴스 시간에도 보면은.

0: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패널 바꿔 나오면서 막 그러잖아요.
1: 예.
0: 근데 그래야 되는데 뭐 그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하는 사람 한 명 없고 그냥 뭐 적당히 뭐 그 성명 한번 냈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모여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도 아는 거예요.
1: 일단 그래서. 진보는 이제 각자의 주장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잘 충돌하는 네. 것 같고 보수는 전반적으로 사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만요.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나오는 사진이 한동훈 의원과 김대식 장동혁 대표 특보의 투샷. 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김대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이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의원과 친해졌다 요즘. 이 얘기가 있어요.
2: 아, 제가 어제 그 어떤 그 의원하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린 다 장동혁 포기했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1: 아.
2: 그런 얘기하고 아니, 누가 봐도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그 제헌절날 그 대통령 보기 싫어서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석 안 하고 만약에 올공으로 다 모여라라고 얘기해 당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우리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도대체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지금 누가 얘기한 대로 지방을 돌고 있는데 당대표가 도대체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뭐 하는지 다들 거의 대부분 90%가 몰라요.
1: 예.
2: 의원들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1: 지금 전반적인 의원들 보면 장 대표 측근들도 멀어졌고 지금 이제 원외에서 서정욱 변호사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2: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머지
1: 분들은 이제 자유대학.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반론하셔도 됩니다.
3: 저 김대식 의원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네. 그 장재원
1: 측근이죠.
3: 고 장재원. 네. 거기 그 대학의 교수였고요. 저분이 제가 보기 가장 마당발이에요. 아마 몇백만 명 전화번호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예.
3: 옛날부터.
4: 몇백만 명?
3: 예. 그리고 이게 이번에 홍준표계 핵심으로 있다가.
1: 전화번호 부예요? 몇백만 명 전화번호가 있게?
3: 뭐, 저기 그래. 옛날부터 워낙 선진 연대부터 이상득 라인으로 예. 이랬거든요.
0: 이중 전화번호부 아니에요?
3: 이상득 라인에 조직은 기재라고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홍준표 캠프 있다가 홍준표 탈당하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 왔는데 두루두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의원하고도 친하게
1: 예.
3: 장동혁 대표하고도 친하게 뭐 홍준표 씨하고도 친하게 저는 마당발이니까 사진이 찍힌 거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4: 아, 축구 얘기했대요. 네. 축구 얘기.
3: 그러니까 저기. 큰 의미는 아니고 저분이 스타일이 그래요.
1: 스타일이. 지금 뭐 일부 뭐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과 밥을 먹고 있고 한동훈 의원과 어깨를 비비고 있다. 장동혁 대표랑은 관심 없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3: 오세훈 시장하고는 이게 뭐 당 공개적으로 먹는데 한동훈 의원하고는 이게 그래도 눈치 좀 볼 겁니다.
1: 아, 예.
3: 괜히 당권파 다음 찍혔다가 다음에 공천 안 되면 어떡하느냐인데
1: 예.
3: 다음에 장동훈 대표가 또 연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몰래
2: 희망사항을 지시고
3: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의원하고 공개적으로나 밥 먹는다
1: 예.
3: 이렇게 하는 의원은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뭐 몰래 만날 수는 있는데 밤에 예.
1: 밤에
3: 그러게 눈치는 엄청 볼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굳이 김종인 최고님이 반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짧게 이 부분 앞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날 역시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0: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심드렁하게 보고 있는데
1: 예 드세요 이러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실 우리 당의 그러니까 다른 당들 사이에 원내대표 네.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좀 모이 빨 자주 모이고 아무 생각이 다르고 싸우는 와중에도
1: 예.
0: 이런 거 좀 옛날에는 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1: 예.
0: 뭐 만난다 그러면은 다들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뭐 상황 이걸 가지고 뭐 또 야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분석들 하더라고요. 지금
1: 예.
0: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거 뭐 정의한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막 돌파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러곤 있는데 그러든 말든 어쨌든 간에 좀 자주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요. 민주당이랑도 좀 하고 다른 정당들이랑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민주당이랑도 같이 네. 밥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준석 장동익 대표 측에서는
1: 예.
3: 이준석 당이 이번에 서울시장 0.82 얻었어요. 다섯 명이 꼴찌했다고요.
1: 예.
3: 0.82를 더 받으려고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합당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게 뭐 예물도 좀 주고 받듯이
1: 예.
3: 아마 한 20석은 달라고 할 겁니다 공천 개혁신당이.
1: 예.
3: 근데 그럴 가치가 있냐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전혀 이준석은

0: 전역의 그 합당 연대 대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점식 원내대표 자기 정치죠.
1: 아, 밥 한 번 먹는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니 뭐 총선 전에 합당 뭐 아. 이런 타이밍 이야기했잖아요.
2: 네. 노래도 있잖아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미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가 그러니까요. 최고 타이밍이고 보니까 3-4% 정도는 개혁신당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총선에서 지역구마다 승패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합당이 맞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그런데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은 죽어도 싫고 이준석도 못하겠고 나머지 오세훈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누구랑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서 길거리 가서
4: 서정욱 하고 해야지.
3: 이른바 극우 청년들
4: 올공 사람들
3: 그 사람들한테 계속 그 가스라이팅 해서 그 부정선거 있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을 질러서 잊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망상 바이러스 불어넣어서 그런 사람들과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당을 어디로 끌고 가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한테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은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 이깁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12석이었던 광역단체장이 4석으로 줄어들었고 그중에서 경상도 빼고 나면 서울시장 이겼는데 서울시장은 그 제발 장동혁 오지 마라라고 멀리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 부정선거니까 재선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무슨 도저히 저 중고등학생만 돼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을 뭐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1: 선생님한테 나는 초등학생 표정이에요.
2: 답을 요구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4: 아니 우리를 보고 말할 필요가 없지.
0: 정동혁 대표는 이제 그 보수층만 확실하게 결집하면 네.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정청래도 그러잖아요.
4: 총선에?
0: 정청래
4: 당대표가 아니라?
0: 대표도 우리 전통적인 당원들만 결집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좋아하는 건 지방 기초를 95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선에 희망이 보인다. 예. 대표나. 이렇게 보고 집토끼들 잘 이렇게 단결하면 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도 정청래 대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2: 알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했더니 지금 안 통합니다. 요즘 패널들이.
1: 바꿔야죠. 네.
2: 혹시 정청래 대표가 뭐가 어때서 라고 하는 패널 오시면 제가 또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2: 아, 그래요?
1: 네.
2: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작진 질문입니다. 만약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해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오게 되면 한동훈 의원도 같이 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어떻게 하는
0: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물과 기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두 분 다 개인적으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은요. 지지층이 많이 달라요. 20, 3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50, 60대 그 아주머니들, 예. 할머니들 있잖아, 여성층.
4: 여보세요. 할머니라니.
0: 그러니까
3: 50대
0: 아주머니부터 아주머니부터 이제 할머니층까지.
2: 구독자 떨어져요. 예? 소중 TV 구독자 떨어져요.
0: 아니, 지지층이 다르다고. 예. 20, 30대 젊은 남성과 좀 연세가 있는 예. 여성. 이렇게 지지층도 다르고요. 그리고 정치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보는 게.
2: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다르니까 연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0: 근데 잘하면 커지시면 대부분은 물과 기름이 안 섞여 가지고 그 돌다가 화합이 안 되죠.
2: 자, 그럼 대부분은. 둘 중에 누가 먼저 만약 영입을 하게 되면 합당이나 연대라면 둘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
0: 제가 보기에는요 예. 장동혁 체제가 있는 한은요 둘 다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저도 이게 한동훈 복당 주장했다가 욕 엄청 얻어먹고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안 돼요.
2: 둘 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4: 그러니까 누구랑 하냐고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고.
0: 그러니까 없어. 기존의 보수층을 결집시킨다는 거죠.
4: 오로지 당원들, 오로지 극우적인 당원들하고만.
2: 지금 댓글에 올림픽 공원에 100여 명 정도가
4: 그러니까.
2: 있다고.
4: 그분들, 그분들하고만.
3: 그게 여론인 거죠. 여론이 안 좋다 그러는데 어느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2: 그 여론은 일단 제가 광고를 듣고 최종 변호사가 광고 시간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0: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예. 일단은 국민

0: 보안수사권 문제로부터 촉발돼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제 공개된 매부쇼에서 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증축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정계 개편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건 정확히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나온 답이었는데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류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대응하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로 보여요.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우선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매부쇼에서의 발언은 뭐 이제 대통령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본인의 생각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진위는 되게 선하게 해석을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법론과 시기와 그 말하는 방식, 이거 전부 다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우선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그 뇌피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큰 정계 개편을 꿈꾸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필패한다,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한다 이런 얘기한 것은 집권 1년 차밖에 안 된 대통령이 일단 할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큰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계 개편을 말하는 건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하고 있고 어떤 근거도 없어요.
0: 예.
1: 본인이 말하는 정계 개편은 나랑 친한 사람들 빼고 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것 같고, 특히 명픽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번 그 방청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명픽은 너 지난번에 정원호 네가 픽했다가 정원호 떨어졌잖아. 뭐
0: 예.
1: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픽하는 사람을 안 픽하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픽했다가 자꾸 안 되니 우리 쪽 말을 좀 듣고 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김민석이 아니라 정청래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0: 아,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정청래를 밀어줘야 돼요.
1: 결국 정청래를 왜 아무도 안 밀어주니, 왜 지난번에도 김민석 뛰어가지고 결국은 수석 최고 만들고 총리 지켜가지고 이번에 당대표까지 내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개입하지 말고 자꾸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힘을 발휘하지 말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대신에 네가 정말 뭔가 하고 싶으면 우리 쪽 사람을 좀 픽해달라. 그 얘기를 너무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황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뭐 누구나 뭐 아무 주장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관계에는 맞춰서 해야지 설득력이 높아지잖아요.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관계가 일단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0: 예를 들면
2: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검찰개혁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생기잖아요.
0: 예.
2: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고 이제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변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묘역에 가서 참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완수했다는 거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과거에 말까지 했어요. 완수된 거라고 지난 과거에 이미 인증까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를 선동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정계개편 얘기는, 정계개편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지를 본인의 청사진을 말을 해줘야 우리가 논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건 논리전개가 아니라 주장이나 선언이나 뭐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에는 틀린 게, 저는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는 분이 정계개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계개편이라는 말은 뭐 보수 진영에서 한두 명 영입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영 외부에 있는 정치 세력 일부 혹은 전체와 통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 바깥에 있는 뭐 보수 진영 정당들의 컨디션을 봤을 때 정계개편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뭐 개혁신당이랑 합당한다거나.
0: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정계개편 정도가 되려면 개혁신당과 합당 뭐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2: 혹은
0: 말씀이시군요.
2: 국민의힘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한 보수 뭐 인사들이 대거 이탈해서 합친다거나.
0: 오세훈 한동훈?
2: 뭐 가령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걸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별로 납득이 안 됐고,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구조적 다수라는 거를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정기개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0: 얘기를 듣고 아 유시민 작가께서 되게 시각이 협소해졌다라고 생각한 게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한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1: 예.
0: 그 내란을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정당의 지도부가 아직도 그 내란 세력 혹은 그 유너게인 이걸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1: 기염 두두샌덱에
0: 예.
1: 기대 있다.
0: 게다가 지금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에 막 올라타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구조적 다수 이걸 획책하지 않으면
1: 예.
0: 항상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 상시적으로 놓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보수를 만들기에 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1: 예.
0: 그러면 구조적 다수파가 되는 거고 또그 왼쪽 섹션에서는 다른 정당들이 또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집권하기 위해 다시 정상 보수화되기 위해
1: 예.
0: 할 테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1: 그걸 정계 개편으로 이해한 것
0: 이 과정을 전혀 상정하지 않은 보통 상황에서의 뭐 진보 보수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2: 저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80년대 대학 생활하면서 지내온 사람인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운동권 세력의 그 뭐랄까 마지막 안간힘?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1: 예.
2: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그때 사고방식이 그거잖아요. 80년대 운동권 내가 선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다 정당하고 상대방 하는 건 옳지 않아.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야.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 이분들이 꿈꾸던 세상이 어떤 건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다 우리가 확인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1: 예.
2: 그때 가서 김정은하고 손잡고 뭐 만세 불렀지만 결국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반일 불매운동 죽창가 부르면서 했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됐던 건지 그리고 뭐 윤미향 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대거 무슨 배지도 달아주고 뭐 그러면서 국가의 전면에 세웠지만 그것이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 우리 다 봤거든요.
1: 예.
2: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선이니까 나머지 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미 저 완전히 그뭐 표현이 좀 너무 저속합니다만 미국의 늙은 히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 예.
2: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어떤 자기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왜내 얘기를 안 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나한 번도 안 불렀어. 내 얘기를 듣고 뭐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때는 그게 됐는데 이제는 안 돼?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들도 거기
1: 아닌가.
2: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게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1: 아, 일단
3: 진짜
1: 말은
3: 말이
1: 옳은 말이라고.
3: 옳은 말인데 좀 싸가지 없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한번 보세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실패 망합니다.
1: 예.
3: 진짜. 보세요. 보수청한테는요. 진짜 제대로 된 이게 통합과 협치가 없어요. 지금도 이게 계속 특검 하면서 계속 지금 보수청을 탄압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 봐요.
1: 예.
3: 그러니까 보수청이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진보층 중에 코어 지지층 있죠. A그룹. 전통적으로 그 민주 가치나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게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다 봐요. 조국.
1: 예.
3: 이런 분들까지 떠나가 버리면요. 전통적인 코어 지지층이 A그룹이 떠나가면 뭐가 남냐? 권력이나 이익을 쫓아다니는 철새들.
1: 예.
3: 불나방 같은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뉴 이재명 이런 사람들만 남아요.
1: 잠깐만
3: 고구마가 정치할 수 있나요?
1: 최근 한 1분 30초 동안의 발언은 유시민 작가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발언이네요. 서적 변호사님의 얘기가.
3: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이 진짜 옳은 말인데 좀 싸가지 없이 했다는 거죠. 말은 맞잖아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전통적인 지지층이 떠나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위험한 거예요.
1: 예.
3: 어설프게 협치한다고 몇명뭐 한찬식 민정수석이나
1: 이게 지금
3: 김용남 몇명 왔는데 예운.
1: 예.
3: 이게 협치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0: 변호사님은
2: 이래서
0: 참
2: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변호사님은 참 틀린 말을 안 밉게 하시네요. 정말 안 믿게 하시네요. 유시민과 달리
1: 말 안 듣는 얘기를 안 믿게. 네, 네. 안 믿게 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시민만이라는 것도 댓글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3: 예, 유시민 작가가 하나 팩트 터진 건 있어요. 이거 제가 법조인으로서 보안 수사 있죠.

0: 예. 이거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겁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돼도 보안수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1: 예.
0: 독자 수사가 인정해야 통합된 거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 안 하느냐.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틀린 거예요. 법적으로.
2: 예, 형법학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보안수사는 강의를... 분리된데도 인정하는 거고 오히려 독자 수사를 하면 분리가 안 된 거죠.
2: 보안 수사권을 독자적인 하나의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0: 그렇죠,
2: 게
0: 그건 없는 거예요.
2: 한때 신림 구동에서 형법학을 강의했던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0: 법조인 아니 그 착각할 수 있죠. 네.
3: 댓글에
0: 그렇게 공개
3: 댓글에 뭐가 있냐면 야 유시민 좋겠다 서정욱한테 칭찬받아서.
0: 그러니까
2: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뭐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평가 이런 것 정도는 네. 여기서 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작가의 얘기는 그냥 뭐 유시민 작가도 나는 평론가로서 비평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물론 유시민 작가가 비평가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작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뭐 얘기를 하시는 걸로 치고 전대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처음에 그 ABC 얘기 나왔고 뭐 건축 네. 얘기 나왔을 때는 좀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도 받았었고 그거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좀 판단해보려고 많이들 노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1: 네.
4: 이번에 나온 얘기는 사실 뭐 근거가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뇌피셜과 좀 약간의 칭얼거림이 조금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도움이 안 되는데 대통령 흔들어대면서 우리 쪽 사람을 좀 신경 써주세요, 찍어주세요라는 말이 다 결론은 이렇게 예.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뭐 이미 이제 유시민 작가의 스탠스가 어느 쪽이라는 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2: 한기
1: 네.
2: 뭐
5: 저는 정청래 대표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1: 아.
5: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께서 그 다른 선거할 때도 보면
1: 예.
5: 선거 막바지에 나와 방송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선란영 여사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뭐 일찍 이찍 이러면서 막 갈라서 젊은 남성들 막 비난했던 것도 그렇고
1: 예.
5: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임기 1년 막 지난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비난하고 저주하고 흔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청래 대표 만약에 이번에 연임하면은 일종의 세력으로서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원들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0: 저는 정반대인데요. 우리 장동익 대표가 대표 만든 게 누구냐면 두 명이 고성국 전환길입니다.
1: 예.
0: 둘이
2: 지금 유시민 작가를 고성국 전환길 씨와 비교하는 거예요?
0: 제가 보기에 유시민은 고성국이야. 김어준은 전환길입니다.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 비슷해요.
2: 이거는
5: 반드시 정청래 대표님 맡겠습니다.
2: 자, 그러면 제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0: 아, 개인 의견이죠.
2: 유 작가님이 저희 방송을 명예훼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0: 아, 저는 그 유시민, 김어준 씨가 고성국 전환길의 역할을 한다.
1: 아.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들은 천군만마예요. 이런 게 먹힌다니까 강성 지지층 안 되는요? 우리 방송은요 전부 중도 쪽에 중도 사람들만 모아놨잖아요.
1: 예.
0: 전 국민 대상 중도 지향적인 그러기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굴하지만 강성,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도 걱절하지만 강성이에요.
1: 강성.
0: 그래서 상당히 저는 도움됐고 이렇게 둘이 역할을 할 거예요. 뭐 고성국 전환길 역할을. 그러면 이게 천군만마죠.
2: 천군만마다. 김중혜 최고위원님은
3: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서정 변호사님은 극우와 극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옳은 거예요?
4: 자기가 극우라서.
3: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 신림동에서 일타강사로 명성을 높였고, 그 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극우나 극자들이 주장하는 거, 한쪽에서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뭐, 다 보수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옳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물론, 서정욱 변호사님의 시청자들 중에서 그런 극우인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뭐 슈퍼챗 쏘는 자든지 뭐 시청자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2: 지난주에 소고기 사 먹은
3: 어떻게
2: 것 같아요.
3: 생각하세요? 진짜.
0: 저는 고성국 전환기를 극우로 안 봐요. 그다음에 유시민 김어준도 저는 극자로 안 봐요.
2: 잠시만요.
0: 그런데 공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유시민이 극자입니까?
5: 아까 극자라면서요.
2: 자 그러면 아니, 그 극자라는 표현 말고 극단적이다라고
4: 그러면
2: 얘기해.
4: 그러면 고성국 전환길은 무슨 뭐예요?
0: 그건 거구가 아니고 거구라는 거는 나치처럼 막 폭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폭력은 아니잖아요.
3: 폭력을
4: 그러니까 뭐예요?
2: 극단적이라고
4: 유발하는 거 아니었어요?
2: 극자 빼고 극단적이다.
3: 서부지법
0: 정통 보수다. 그다음에 네? 유시민 김어준은 정통 진보다. 이렇게

0: 하는 게 맞죠.
1: 아, 눈 깜짝 안 하고 저렇게
2: 경통으로 맞았네요 진짜.
1: 금방 아, 그렇게 금방 말을 바꿔버리고 1초 전에 네. 얘기한 아, 거를
3: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 질문에 네. 대답을 안 하신 걸로
1: 대답 못한 네. 걸로 제대로 못한 걸로
3: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짧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송영기 의원이 사실은 복당한 기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소나무당으로 가셨다가 복당했잖아요. 그래서 피선거권이 없다. 이 부분을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심해 논의했는데 안 됐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못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있어요. 한때 소나무당에서 같이 있었던 논의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나오려고 하다가 예. 그때 그분이 사면복권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한 달인가 모자라가지고 그분도 그때 그걸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당에서 사실은 후보 등록 받을 때나 이 후보 요건을 따질 때 다 미리 다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서 예. 이게 갑자기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예. 조금 저 사람을 안 보냈으면 안 올려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쪽에서 좀 강력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이걸 정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외를 둔다 그러면 또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던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어제 밤에 이제 했었었고 오늘 또 아침 8시 예. 30분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는 이분들은 그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다 그런 예. 많은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이번에 나오는 것 자체를 허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안 된다고 팽팽하게 맞서서 3대 3으로 결국에 부결이 됐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8시 반에 하면 다시 달라지는데 그게 아마 여론이 또 달라지면 그 여론을 좀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 생길 것 같아서 전 이건 허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3: 허용해야 된다.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2: 규정의 취지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당원 주권 얘기하듯이 뭐 선거 한 3일 전에 사람들 대거 입당시켜서 당원인 척 하지 말라고 이게 있는 건데 예. 송영길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얘기는 제가 유튜브로 조금 더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박석태 뉴스쇼 일단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네,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한 뉴스쇼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헌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3: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9: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뚝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제헌절인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연휴 내내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에 최대 250 이상, 경북에 최대 150 이상, 전북에 최대 100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 경남에도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대구 32도, 대전, 광주 31도로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

0: 우리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이랑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여름 준비가 하나 더 늘어나죠. 사람보다 체온도 높고 털도 많다 보니까 더위도 훨씬 많이 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시원한 대리석 방석이나 인견 쿨매트를 장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작고 아담합니다. 가로 46, 세로 25. 생각말로 그야말로 작은 몸 하나 누이기 딱 적당한 작은 방석 크기 정도지만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하잖아요. 가끔은 우리의 여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경 2m 내외 나를 둘러싼 작은 공간을 그저 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나만의 여름 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입주 137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